넘어질 듯 말 듯 한참을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면 잡아주고 있던 사람은 벌써 손을 뗀 지 오래였죠. 앞을 보면서 어떻게든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새 달릴 줄도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뭘 하든 불안해하면서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나를 믿고 쭉 달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입주 1318일차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짝짝.

0: 아침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1: 첫 곡으로요.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가르면서 자전거 타는 모습을 상상하기만 해도 싱그러운 에너지가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지 성장 영화, 뭐 청춘 영화 이런 곳에는 자전거 타고 달려가는 장면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날씨 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초여름 같은 그런 날씨가 바로 자전거 타기 딱 좋은 그런 날씨죠. 네, 내가 성장 영화의 주인공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오늘은 나를 믿고 쭉 한번 페달을 밟아보시는 건 어떠실런지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자전거를 좀 타야겠군요. 자, 듣고 싶은 신청곡,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죠.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번,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자,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4953님께서 신청하신 쉬나이스턴의 Morning Train, Wham, Wake Me Up Before You Go Go 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빛나는 별님, 평일 이 시간에는 출근 준비하랴, 냥이 챙기랴, 이것저것 정리할 것도 많아서 오롯이 그대창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데 토요일은 이렇게 온전히 몰입할 수 있어서 정말이지 핵꿀맛. 나의 힐링타임 그대창. 시간을 천천히 지나가 주렴나. 참 주말 빨리 지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말은 왜 이렇게 늘 빠른 거죠? 너무 빨라요. 그만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막 정신없이 일하다가 시계 보면은 저희 머릿속엔 아,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정신 없었으니까 시간 좀 갔겠지? 지금 벌써 몇 시나 됐을까? 그리고 시계 딱 보면 한 5분밖에 안 지났어. 근데 뭔가 이렇게 주중에 느긋하니, 나른하니, 이렇게 햇살 비치는 창가에다가 발 이렇게 쭉 뻗고, 햇살 즐기면서 내 발가락 열 개를 잘 있나? 새도 보고, 그죠? 창문 밖에도 잠깐 멍도 때리고, 그러고서는 가만히 좀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방금 집어낸 세탁기가 다 됐다고 울리는 거예요. 한 시간이나 지났다고? 약간 이렇게. 주말은 시간이 유난히 빨리 가죠. 느린 주말일수록 더 그럽니다. 별처럼님, 버스 기사분이 라디오를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볼륨 빵빵하게 틀어놓으셨네요. 버스 아니고 카페 갔습니다. 눈은 그대창 게시판, 귀는 버스 안 음악에 집중하셨어요. 어떤 라디오를 틀어놓으셨던가요? 추천해 주세요. 기사님, 98.1이 좋습니다. 98.1. 98.1 틀어주세요. 네. 1등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런 얘기 하면은, 이런 얘기도 괜찮나? 예. 내 마음속에 1등이란 거죠. 98.1 틀어주세요. 라고 한번 해보시죠. 6563님이 신청하신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조지의 처음 보는 나 듣고 올게요.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
3: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My Girl, Temptations의 곡 듣고 오셨습니다. 7954님. 하루짜리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종종 합니다. 알바하고 나면 일주일 뒤에 알바비가 들어오는데요. 알아서 잘 챙겨주시니 잊고 있을 때가 많은데 잊고 있다가 받으면 왠지 꽁돈 생긴 것 같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지. 지금이 그래요. 그죠. 꽁돈 생긴 것 같고. 맞아요. 요즘 그 여러분 우리가 쓰는 네 가가오 네 그 메신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나의 자산 상황 뭐 이렇게 한눈에 보기 이렇게 이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태어나서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했었던 모든 계좌, 은행 계좌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것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토탈 서비스를 해주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내가 이런 계좌를 언제 만들었었지? 싶은 계좌가 갑툭튀 하면서 툭 튀어 올라올 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막 3만 원씩, 8만 원씩 이렇게 들어있곤 하다? 그러면 이제 기분 너무 좋은 거죠. 당장 달려가서 이거 해지하고 돈 받은 다음에 그걸로 나오면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요즘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 해가지고 싹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느꼈어요. 아, 원래 내가 쓰는 계좌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새는 돈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할 겸. 자, 꽁돈으로 맛있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웅이님, 잭잭. 알디, 어제 신랑한테 미역국 데펴 먹으라고 했더니 냄비를 태워 먹었습니다. 벌써 두 개째예요. 아, 미역국 맛있었는데 아유, 냄비 딱 적당했는데 우리 신랑은 제발 정신 좀 차리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게 그 내용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냄비에다가 이렇게 국을 끓이면 탈 확률이 크죠? 그죠? 네. 이게 남편분들이 잘 안 해봐 버릇해서 그런 것 같은데 가르쳐 보시거나 네. 아, 근데 냄비에다가 미역국 끓이는 걸 꼭 가르쳐야 되는 정도인가?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실 수는 있죠.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전자레인지용 국 데필 때 쓰는 거 전자레인지용이 나와요. 이렇게 냄비처럼 나온 건데 네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을 수 있고 환경오염은 나오지 않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그냥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뭐 3분 이렇게 돌려 먹으면 돼 라고 해보시는 건 어떠실런지. 네. 이거 뭐 어떻게 커버를 쳐줘야 되지 내가 이 남자분을. 애교덩어리님께서 신청하신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이승철의 잊었니 듣고 올게요.

은주님, 방송하기 전에 싹 씻고 꽃단장하고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보면 외출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겠지만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날도 좋고 음악도 좋은데 혼자 추리하게 있으면 왠지 서글픈 기분 들고 그러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하기 싫더니만 오늘은 또 이래요. 갱년기란 녀석 참 희한하죠? 아, 그러셨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갱년기란 녀석이 희한한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그래요. 원래. 예. 갱년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네, 꾸미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할까요? 최대한 좀 걸어서 갈 수 있는 쇼핑몰이나 네. 혹은 어디가 좋을까? 뭔가 좀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네 한번 가볼까요? 가셔서 평소에 안 드시는 커피도 한 잔 해볼 수 있고 네. 아니면 달달구리한 음료도 하나 드실 수도 있고 네 평소 때도 좀 안 해보는 그런 행동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뭔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그럼 그게 취미가 되고 또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정신이 좀 이렇게 딴 데 팔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갱년기. 뭐 물론 육체적인 변화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는 없겠지만 네. 조금 더 파이팅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냄으로써 좀 이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갑시다. 남숙님. 알디님, 서현역에서 3-2번 버스를 탔는데 시각장애인분이 타시는데 운전기사님이 직접 내려서 자리까지 앉혀드리시네요. 친절한 기사님, 칭찬합니다. 서현역에서 지금 현재 3-2 노선을 버스를 네, 이용 중이신 기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 두고 계시려나? 근데요, 거의 모든 기사님들이 다 그러시죠. 네네. 기다려주시고, 또, 이렇게 직접 움직여주시고, 네. 자, 오늘도 우리 버스 기사님 여러분들, 택시 기사님 여러분들, 또 모든 운행하시는 여러분들, 운전 조심히 안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 캔디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요. 그리고 유리믹스의 Sweet Dreams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 콩고님, 참깨 볶으면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국산 참기름 비싸다지만 농민들 고생 생각하면 아깝지 않다 싶습니다. 대한 참깨 협회 회장 콩고님. 진짜로 참깨 협회라는 게 있고 거기에 진짜 회장님이실까요? 오. 근데 그 국산 참기름 이렇게 방앗간, 요새도 방앗간이라고 하나? 네, 방앗간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 참기름 한 병 뽑으려고 참깨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거 알죠, 여러분? 네, 진짜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먹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손과 네, 많은 양의 인력과 그런 재료들이 들어간다라는 거. 우리가 참 알지 못했던 거. 참기름 정말 대표적이죠. 다시 한번 우리 농민들 그리고 작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1부를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도 시간 좀 참 빨리 가죠. 문경도련님께서 신청하신 서바이버의 Eye of the Tiger. 네, 좀 강렬하게 노동력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1부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T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기분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6: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5: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6: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이순환 우수제품.
8: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9: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무상 방문 수거.
5: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2: 한국일보재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최근 인천 청라 지역에서 발생한 일명 사적 보복 대행 사건에 20대 피의자 A씨가 주거지인 충남 천안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 30만 원을 받고 잔금을 받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은 SNS 글을 통해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는데 이 게시글에는 해당 청라아파트의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업체 스페이스X가 다음 달 12일 기업 공개에 나설 전망입니다.

0: 함께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상장 기업 중 하나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최고 군사 지도자인 이자알딘 알하다드를 표적 공격하기 위해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를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어린이 1명과 여성 3명 등 최소 7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알하다드는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의 수장으로 작년 5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수장 역할을 했던 무함마드 신와르를 제거한 뒤 조직을 이끌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시 주석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중국과 분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매우 강경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신은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국가 독립 지원, 대만 유사시 개입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 측 요구에 확답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3.4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이번 주말 주일 동안에도 5월 같지 않은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고온 현상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구의 한낮 기온이 오늘 33도까지 치솟겠고 춘천 32도, 서울과 대전, 광주 31도의 분포로 한여름처럼 무척 덥겠습니다. 특히 오늘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오존 농도도 더욱 짙어지겠습니다.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제나 모자, 양산 등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고요. 호흡기가 약하신 노약자분들은 한낮에 오랜 시간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렇게 30도 안팎의 때이른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4.8도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4: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5: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런데 목표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용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을 쓰면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도 힘듭니다. 결국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절망감입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낮추면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용 쓰지 말고 삽시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로빈 틱의 Blurred Lines 띄워드렸습니다. 자, 선물 드리고 2부 시작해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도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짹짹 쿠폰 가맹점 시즌1에서 소개된 1호점부터 27호점까지 가맹점 리스트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죠.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맹점 다녀오시는 분들은 또 우리 아기새 여러분들 인증문자 꼭 남겨주세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인증문자는 샵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번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3: 새벽반 김치,
1: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새벽.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로제 그리고 브루노 마스가 함께한 아파트 아파트 레이디 가가의 아브라카다브라였습니다. 4548님 알렉스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응원한다니 힘이 나네요. 저는 화물 운송업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기름값 확인 뒤에 제일 저렴한 주유소를 가서 주유하는 게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는데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한 달이면 한 명의 급여가 될 정도로 액수가 차이가 나요. 저뿐 아니고 다들 힘든 시기인데 이 시간이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덕에 저희가 이렇게 편안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래님, 저는 프로농구팀에서 25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오, 무슨 일 하시는 걸까요? 언젠가부터 아침 운동할 때 알렉스님 방송 듣는데 너무 음악이 너무 좋아서 살짝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프로농구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약간 이제 구단 관리? 매니저? 혹은 뭐 트레이너? 아침 운동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같이 운동을 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궁금하다. 어떤 일 하시는 건지. 자, 뭐 오늘도 우리 이정래님 포함해서 네, 우리 선수들 잘 운동하시고 네, 부상 없이 시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나영의 봄 내음보다 너를, 그리고 1193님께서 신청하신 로이킴의 봄이 와도 듣고 올게요.

자,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The Alan Parsons Project의 Eye in the Sky 듣고 오셨습니다. 4152님, 저는 군부대 안에 있는 시설에서 근무하는지라 주말, 휴일 구분 없이 일할 때는 항상 라디오를 옆에 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젊은 용사들이 다들 늦잠을 자는지 아직까지는 주변이 조용하네요. 아들 또래들을 마주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들의 엄마로 빙의해서 때로는 잔소리도 하게 됩니다. 한창 친구들과 즐길 나이에 군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자부심을 가지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그러셨군요. 4152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자부심을 가지라고 조언해 주고 싶다고. 네. 우리 군인 여러분들, 네, 덕분에 저희가 또 오늘 이렇게 두발 뻗고, 네, 두발쭉 뻗고 편안하게 잘수 있는 겁니다. 자, 심콩님. 태백에서 2박 캠핑하고 올라가는 길인데요. 남편이 오늘따라 엄청 졸려하네요. 채널 돌리기 전에 신나는 음악 좀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이런 협박성 문자를. 그렇다면 띄워드려야죠. 올리비아 뉴튼 존의 자나두 그리고 REO 스피드웨건의 In Your Letter 듣고 올게요.

뮤직스님, 아이와 트램폴린에서 뛰다가 무릎을 다쳐서 수술 후에 회복 운동 중입니다. 재활운동이 힘들고 따분한데 음악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할만하네요 하셨어요. 아이고 그래 뭘 아이고 뭘 또 그렇게 그러셨어요. 그래 아유 진짜 속상하다. 아유, 그래도 재활운동을 지금 천천히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뭐 얼마 안 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유 참 이게 저도 가끔 느끼는 건데 저는 옛날에 달리기를 이제 그 이렇게 짧은 단거리 선수를 이제 중학교 때 좀 했었는데 그래서 달리는 게 참 저한테는 너무 자연스럽고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느낀 건데 그렇게 옛날처럼 예쁘게 달리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예쁘고 멋있게 달리질 못하더라고요. 파파파파파파 이게 아니라 약간 엉거주춤하게 달리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네 무릎도 높게 안 들고 도약도 세게 안 하고 약간 이렇게 딱 허벅지부터 무릎하고 골반은 고정시키고 무릎 밑으로 있는 종아리만 움직이면서 걷는 거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뛰는 거 뭔지 아세요? 약간 그렇게 뛰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남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런 거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치를 자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뭐 이렇게 운동하시기 전에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아침에 하고 점심에 하고 저녁에 하고 움직일 일이 없어도 계속 그 약간 유연함을 네,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좋은 음악 많은 틀어 드릴 테니까요. 예, 아유 빨리 재활 마치셨으면 좋겠네요. 선주님, 연애할 때는 이 양반 나만 보는 줄 알았는데 이 양반 뭐 그냥 앞만 보는 거였어요. 문 앞에 쓰레기 봉투도 안 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뀌는데 꼬박 10년이 걸렸어요. 이래서 교육이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가르쳐야 돼요. 아, 화장실 청소를 안 하면 냄새가 나. 쓰레기를 모아두면 파리가 꼬여. 자, 에어컨을 너무 오래 틀어놓고 생각 없이 쓰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 당연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조금 화가 나죠? 네, 화낼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가르치면 돼요. 좀 오래 걸릴지언정. 문 앞에 쓰레기통도 안 보는 거 좀 너무했다. 아버지, 이건 좀 너무했다. 0408님, DO의 괜찮아도 괜찮아, 권진아의 Lonely Night.

끝내 시간 벌써 됐네요. 11시 5분부터 김인주 랄랄라 이어집니다. 월요일 9시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존 덴버의 트레이, 이거는 웹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거든요. 이거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 테니까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아침 9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안녕. 네.

0: CBS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0: 이벤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5: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이젠 바이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중국 국빈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제재 해제를 논의했다며 며칠 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이란에 압력을 가하겠다고 확약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중국 스스로도 걸프만 석유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11일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에 중국 수출을 지원한 개인 3명과 기업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항공우주업체 스페이스X가 다음 달 12일 기업 공개에 나설 전망입니다. 당초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의 생일 6월 28일에 맞춰 기업 공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서류 검토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성공적으로 기업 공개를 마칠 경우 스페이스X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상장 기업 중 하나가 됩니다. 최근 인천 청라 지역에서 발생한 일명 사적 보복 대행 사건에 20대 피의자 A씨가 주거지인 충남 천안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 30만 원을 받고 잔금을 받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은 SNS 글을 통해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는데 이 게시글에는 해당 청라 아파트의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사가 파업 참여를 강요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내부 단속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최근 각 부서장에게 메일을 보내 쟁의 행위 참여 여부는 직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참여에 대한 압

0: 협박, 갈등 등 피해를 보는 부서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그간 요구해온 성과급 투명화 및 제도화와 상한 폐지에 대해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주유소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7주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6원이 오른 2011원 8원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5.2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큰뒷뿌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뒷뿌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2: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뒷뿌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1: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2: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1: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설레는 기다림, 애타는 기다림, 긴장되는 기다림, 기다림에도 색깔이 있는데요. 이런 말은 공통점이죠. 간절히 기다려보지 않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날 약속보다 일찍 나갔던 적 있죠. 문이 열릴 때마다 심쿵했는데요. 1분이 100년 같았던 그때. 오늘도 곳곳에서 수많은 이런 기다림이 있겠죠. 사는 게 기다리는 일이니까요. 사람을 기다리고 일을 기다리고 아픔이 낫기를 기다리고 주말도 기다리니까 이렇게 또 와주잖아요.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있나요? 신청곡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주세요. 매일 11시 설렘설렘 기다림. 김윤주의 랄랄라예요.

0: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쿨의 작은 기다림 들으셨고요. 3063님 가족 모두 일부러 외출하고 혼자 있는 주말 오롯이 혼자 있는 나만의 시간 너무나도 기다렸습니다. 소중하네요. 기다린 만큼 진짜 충실하게 혼자만의 시간으로 꾸며주세요. 커피 쿠폰 드립니다. 6276님은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알바 가는 중인데 아카시아 꽃내음이 정말 향기로워서 기분이 좋아지는 중입니다. 알바 다녀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소파와 한몸 되어야겠어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소파와 착붙하실 수 있지만 아카시아 꽃향기와 함께하는 기다림이라니까 이것도 괜찮겠죠? 근데 3시간밖에 안 주무셨다니 진짜 너무 소파 간절하실 것 같아요. 알바 무사히 마치시고 푹 쉬세요.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토요일입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랄랄라 함께 하시나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에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세요.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임상아 뮤지컬 김종국 사랑스러워 3277님께서 랄랄라 끝나면 나들이 가려고 기다리신대요. 집에서 김윤주의 랄랄라와 함께하니 기분이가 좋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워 청해 주셨어요. 자, 주말입니다. 기분 좋게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어디서 뭐 하면서 랄랄라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8103님, 텃밭에 대파를 미처 사용 못해서 꽃이랑 말려서 차를 만들면서 랄랄라 들으신대요. 대파차 제가 개발했습니다. 대파차 맛있을까요? 저 예전에 무차라고 물을 잘 말려서 이렇게 무말랭이 같은 느낌으로 요거를 이제 따뜻한 물에 우려서 먹었었거든요. 무차라고는 하지만 사실 간 안 한 묵국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했는데 대파차도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3730님, 용인 처인휴게소에서 일하러 간 남편 기다리면서 커피 한 잔과 책을 읽으면서 랄랄라 듣고 계시대요. 눈과 입과 귀가 모두 호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H.O.T. 행복 유피의 바다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토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자전거 탄 풍경이에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 KC 언제나 사랑해.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5월 16일 토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선물 소개합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의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 그리고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신승훈 엄마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도심지공.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3: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0: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박진영 선예의 대낮의한 이별 들으면서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토요일 마칠게요. 오늘도 룰루랄라.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 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중국 국빈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제재 해제를 논의했다며 며칠 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이란에 압력을 가하겠다고 확약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중국 스스로도 걸프만 석유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11일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의 중국 수출을 지원한 개인 3명과 기업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가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정상 간 소통을 지속하기로 하고 시 주석이 올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양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새로운 양국 관계의 위치로 설정했다며 이번 회담은 양국이 각자 발전에 중요한 시기에 열린 역사적 회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인천 청라 지역에서 발생한 일명 사적 보복 대행 사건의 20대 피의자 A씨가 주거지인 충남 천안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 30만 원을 받고 잔금을 받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은 SNS 글을 통해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는데 이 게시글에는 해당 청라 아파트에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사가 파업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부 단속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최근 각 부서장에게 메일을 보내 쟁의 행위 참여 여부는 직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참여에 대한 압박, 갈등 등 피해를 보는 부서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그간 요구해온 성과급 투명화 및 제도화와 상한 폐지에 대한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7주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6원이 오른 2011.8원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6.5도, 습도는 45%입니다.

0: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식물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한자리에 가만히 뿌리 내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24시간 내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 한 톨이 여행하기 좋은 날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말이죠.

잎을 펼치고 꽃을 피우고 줄기와 뿌리를 뻗어내면서 식물이 기다리는 건 바람이겠죠. 맑고 화창한 어느 날 때맞춰 불어오는 바람이야말로 이들의 충실한 조력자인 셈인데요. 비행의 고수인 식물들이 만들어낸 초록의 세계가 더없이 아름다운 5월입니다. 씨앗도 사람도 여행하기 좋은 토요일 오후 해피송 시작할게요.

0: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마마스건의 You Make My Life a Better Place였습니다. 식물의 씨앗이 솜털에 쌓여 있거나 프로펠러 같은 날개를 달고 있는 이유도 멀리까지 잘 날기 위해서죠. 바람을 타고 날아가기도 하고 뛰고 구르면서 최대한 멀리 이동하는데요. 씨앗 하나의 여정을 지도에 표시해보면 거의 새의 궤적과 비슷하다 하죠. 창밖에는 펼쳐진 울창한 초록의 세계, 바로 씨앗이 부지런히 여행한 결과일 텐데요. 더없이 맑고 화창한 5월의 주말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더해진다면 여행하기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5: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6: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7: 마더스테야.
8: 신축도,
9: 리모델링도
10: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1: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1: 빌딩앤리치.
8: 신축도,
9: 리모델링도
10: 경동.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4: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휴가지 아니 휴양지에서 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클린 밴딧, 션 폴 앤 마리의 워커바이였고요. 또 솔량이님, 켈빈 해리스, 퍼렐 윌리엄스, 케이티 페리의 Feels, 또 찰리 푸스가 피처링한 리틀 믹스의 Oops까지 광고 후에 세 곡이 이어졌습니다. 6824님, 저는 울산댁입니다. 10년 전 신랑 회사의 이전으로 인천에서 울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요. 다행히 몇 년 전 아래층 애기 엄마 등 좋은 이웃들을 만나게 됐고요. 이제 10년 동안 외로움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이 제 2의 고향이 되었는데요. 지수님도 울산에 놀러 오시죠 하시면서 좋은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진도 주셨어요. 와, 지금까지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출장지가 울산이에요. 앞으로도 출장을 또 제가 많이 갈 일이 있을까 싶은데 울산에서 공개방송을 제가 1년차 때 아주 새내기 때 했었는데 당시 정말 비가 세차게 내렸거든요. 야외 공개방송이었는데 비 맞은 생쥐꼴로 공개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따뜻했던 울산 시민들 또 비 오는 와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울산 시민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네요. 유지수의 해피송 토요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4953님이 신청하신 곡 함께 들을게요. Frankie Belli, Can't Take My Eyes Off You.

Pay My Eyes of You 4953번으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해피송 들으면서 재채기하며 옷정리 중입니다. 4884번으로 사연 주셨는데요. 아, 해피송에서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 많이 나와서 옷 정리하다가 패대기 치고 문자를 보냅니다. 입을 옷은 없는데 옷은 왜 이렇게 많은지. 아, 그냥 정리 안 하고 확 다 버리고 싶네요 하시면서. 아, 이거 잘 안 입는데. 아, 이거 약간 좀 작아졌는데. 아, 이거 좀 색이 바란 것 같은데. 좀 안 예쁜 눈으로 보자면 다 하나씩 흠이 있어요. 입을 건 없고 장롱은 꽉 차 있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다시 살 마음도 엄두도 안 나고 뭐 딜레마인 거죠. 그렇게 뭐 옷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균형을 맞추고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옷장 정리 한번 하다 보면은 아, 이 옷에는 이런 추억이 있었다. 저 옷에는 저런 사람과의 이야기가 있었지. 사연들이 마구마구 또 생각이 나기도 하죠.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왕서방님 청하신 곡이에요. 서론에서 찍은 뮤직비디오가 아주 인기였죠. Boyz II Men, Water Runs Dry.

7439번으로 학창 시절 라디오에서 들었던 노래들이 나와 혼자 커피 한잔하며 음악 감상합니다. 해피송 곡들은 다제 취향이라서 괜시리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자주 들을게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듣던 곡들이었는데 공감대가 막 느껴지네요. 보이스투맨의 Water Runs Dry 이어서 7422님 신청하신 토니 브렉스턴 Breathe Again 그리고 문경 도련님 에릭 클랩튼의 Wonderful Tonight까지 전했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벌써 1부 다들 시간이 되는데요. 신청곡 중에서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캔디핑님 듣고 계시죠? 스콜피언스입니다. Wind of Change 남기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0: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코뉴스입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총 7,829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1.8대 1로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과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 교육감 16명, 국회의원 14명을 선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전국 후보자 513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구 기준으로는 307곳에서 단독 출마와 정수 미달 등으로 무투표 당선이 나왔습니다. 바로 당선이 결정된 기초단체장 후보는 김희강 광주서구청장, 김병래 광주남구청장, 임병택 경기시흥시장 후보 3명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광주남서구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며 시흥시는 지방선거 승부처인 수도권이지만 국민의힘이 구인난으로 후보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결의안에 퇴짜를 놨습니다. 푸충 주 유엔 중국 대사는 유엔 전문 온라인 매체 패스블루와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결의안에 관한 질문에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틀간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에 나왔습니다. 지난 5일 미국과 바레인 등 걸프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내 공격 및 기뢰 부설 중단을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사가 파업 참여를 강요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내부 단속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최근 각 부서장에게 메일을 보내 쟁의 행위 참여 여부는 직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참여에 대한 압박, 갈등 등 피해를 보는 부서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그간 요구해온 성과급 투명화 및 제도화와 상한 폐지에 대해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7주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6원 오른 2011.8원이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보다 0.8원 상승한 2051.8원을 기록했고 전국에서 가장 평균 판매가가 낮은 대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1995.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7.7도, 습도는 40%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4: CBS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30살에 세계 100대 대학의 대학 교수가 됐지만 암 선고를 받고 사망한 위지안의 저서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3: 1시 5분입니다.

0: K-POP 데몬 헌터스에서 흘렀던 곡이죠. 사자 보이스 Your Idol이었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 또 좋은 곡들 넉넉하게 나누겠습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0: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0: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월의 토요일 오후 그 경쾌한 기분이 쭉 이어졌습니다. 블루마스가 피처링한 마크론슨의 업타운 펑크, 또 아토믹 키튼의 시야, 제주 딸기산도님 조니 스팀슨의 김미 김미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젊고 핫한 음악을 만나봅니다. 빌보드 핫송. 이 시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곡은 어떤 노래들인지 빌보드 차트에서 눈길을 끄는 곡들을 들어봅니다. 먼저 만나볼 곡은 노아 칸의 Staying Still인데요. 2022년 10월에 나온 정규 3집 스틱시즌에 수록된 곡이죠. 이 앨범은 2024년 2월에 포스트 말론,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 등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최종판이 나오면서 빌보드 차트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멈춰 있어도 괜찮다고 읊조리는 후렴구가 쇼폼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자주 쓰인 건 역시 역주행의 비밀이기도 한데요. 노아 칸이 나고 자란 버몬트의 분위기를 담은 위로의 곡, 44위 곡 노아 칸의 Staying Still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7위에 오른 엘라 랭글리, 몰가 월런의 I Can't Love You Anymore입니다. 제목만 보면 이별 노래 같지만 반전이 있는 위트 넘치는 곡입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이미 내 마음 전부를 다 줘버려서 더 해줄 사랑이 남아있지 않다는 달콤하고 뻔뻔한 고백송인데요. 모건 월런의 거칠면서도 따뜻한 음색과 엘라 랭글리의 시원한 가창력이 만나면서 환상적인 듀엣 케미를 보여줍니다. 정통 컨트리 사운드에 현대적인 멜로디를 얹어서 젊은 층까지 사로잡은 반전 매력이 넘치는 듀엣곡 함께 들어보시죠. 빌보드 핫송 오늘은 44위 곡 노아 칸의 Staying Still 또 7위 곡 엘라 랭글리 모건 월런의 I Can't Love You Anymore 두 곡입니다.

현재 컨트리 씬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죠. 엘라 랭글리, 모건 월런의 I Can't Love You Anymore 그리고 Staying Still, 노아 칸의 곡까지 빌보드 핫송으로 들어봤습니다. 9203님이 경쾌한 음악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이 곡이 딱이지 않을까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사브리나 카펜터예요. 에스프레소.

안졸리나 졸리다님, 레이디 가가 도이치였어요. Runway. 그리고 메이플 피카님, 테디 스윔스의 The Door. 또 사브리나 카펜터, 이번에 코첼라도 찢었죠. 에스프레소까지 띄웠습니다. 1636님이 해피송은 늘 좋습니다. 올드팝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 1636님도 아 그래 이 곡 맞아 이때 이런 추억이 있었지 하면서 들으실 만한 곡들 이어가 봅니다. 프리지아님 신청하셨고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앤 닐 다이아몬드예요. You don't bring me flowers.

5044님, 감성에 맞는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이 시간 참 행복합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듀엣곡이었죠. 린다 로스트 또 아론 네빌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Don't Know Much 또 네비분의 You Light Up My Life 또 바브라 스트라이샌, 닐 다이아몬드, You Don't Bring Me Flowers까지 전했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 저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두 아토 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여러 신청곡들 가운데 이 곡 진짜 들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다이아몬데님의 신청곡입니다. 셀린 디온이 노래하고요. I love you 넘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 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0: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경제신문 지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과 나이지리아 군의 합동 군사작전을 통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의 2인자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IS 2인자인 아부 빌랄 알 미누키가 아프리카에 은신 중이었음을 언급하면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 기획된 미군과 나이지리아 군의 합동작전이 완벽하게 수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를 제거함으로써 IS의 글로벌 작전은 크게 축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공격이 자주 발생하는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있다며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왔습니다.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결의안에 퇴짜를 놨습니다. 푸충 주 유엔 중국 대사는 유엔 전문 온라인 매체인 패스블루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결의안에 관한 질문에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틀간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에 나왔습니다. 지난 5일 미국과 바레인 등 걸프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내 공격 및 기뢰부설 중단을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 600%대 성과급을 제안한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는 최대 100% 수준의 성과급을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임금협상 회의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 연봉의 607% 수준에 달하는 성과급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DS 내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에는 50에서 100%의 성과급을 책정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는 수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솔직히 삼성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파산했거나 문 닫았을 것이라며 성과급 지급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총 7,829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1.8대 1로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비슷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과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 교육감 16명, 국회의원 14명을 선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전국 후보자 513명이 무투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구 기준으로는 307곳에서 단독 출마와 정수 미달 등으로 무투표 당선이 나왔습니다. 바로 당선이 결정된 기초단체장 후보는 김희강 광주서구청장, 김병래 광주남구청장, 임병택 경기시흥시장 후보 3명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3: CBS 난 당신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주 젊고 아주 어리석고 아주 외로웠을 때 당신은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의 문들을 내색하지 않고 슬그머니 열어주었으니까요. 책 속 이야기, 알베르 까뮈의 최초의 인간 속 한 구절인데요. 우리에게는 스승

0: 이 필요하고 스승은 바로 모든 문이 닫혀 있을 것 같을 때 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스승들은 영원히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1: 2시 5분입니다.
2: 이봉규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가요?

0: 5월 16일 토요일 이봉규의 어떤가요? 이며 첫 번째 트랙이요. 9232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박진영 날 떠나지 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보로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 올립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더워서 올 여름 진짜 어떻게 하나 괜히 걱정이 되는 주말이에요. 우리 봉팔님들 잘 보내고 계신 거죠? 지난 수요일부터 서서히 상승한 기온 탓에 태양이 싫다던 비의 노래도 공감이 팍팍 되고 냉면과 팥빙수 이런 시원한 노래가 절로 생각이 나죠. 자, 이 시간 우리 봉팔님들의 사연과 함께 신명나고 시원한 노래들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주말도 어떤가요에서 놀다 가시길 바랍니다. 8144번님 제주도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8년 만에 아내와 둘이 여행 중이에요. 봉디 목소리를 들으니 꼭 한번 아련하여 용안을 뵙고 싶네요. 일전에 보이는 라디오에서 2초 봤는데 말머리에 탈을 쓰고 있어서요. 봉디 오늘도 파이팅. 혹시나 우리 봉팔님들 중에 오목교 근처에 왔는데 제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인별그램 DM 한번 주십시오. 제가 회사 있으면 잠깐 우리 얼굴이라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봉팔님들의 사용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사진 첨부도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광고주님!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좋다
1: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이제 여행 갈 때마다
2: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예예.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먼저 만나보신 곡 베타곤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청출 상승 축하해요 봉디. 어떤 가요의 상황과 비슷한 체리필터 오리 날다 신청하고요. 다음번엔 임재범의 비상을 듣고요. 그 다음엔 이적의 하늘을 날리다를 듣고요. 그 다음번엔 볼사 우주를 죽게 들어요. 파이팅. 역시 우리 봉팔님답게 음악으로 이렇게 센스있게 응원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말에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자면 어떤가요? 청취율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최근 청주에서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신기록 달성을 했어요. 이렇게 또 라디오 프로그램의 청취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노심초사 걱정하는 봉팔님들은 너무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이 리얼 베타고님과 같은 봉팔님들 덕분이라 생각해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신혜숙님 신청해 주신 마야의 위풍당당까지 재생해드렸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2분기의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어떤가요 응원에 이렇게 열성적이신 봉팔님들을 위해 제가 5월의 꽃 장미꽃 한 송이 준비했어요. 0123번님 신청해 주신 지수의 꽃. 그리고 다음 청조도 우상향을 기원하며 주문을 걸어봅니다. 따따상으로 향하는 길목에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아브라 카다브라. 그리고 뜨거운 아님은 이 곡을 주셨네요. 크레용 팝입니다. 요새 태어난 아이들도 다 아는 곡이죠. 빠빠빠.

0123번님 지수꽃 재생해드렸고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아브라카다브라와 크레용팝의 빠빠빠 뜨거운 아님의 신청곡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준1072번님이세요. 봉디, 저에게도 때마침 좋은 일이 있는데요. 주택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 어제부로 다 상환했어요. 다 갚고 횡단보도 서 있는데 순간 5초간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 있죠. 그렇다고 지금의 생활 형편이 확 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알턴 이 빠진 것처럼 너무 좋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알턴이가 빠진 느낌이다. 이제 지금 그 마음으로 임플란트 들어가시죠. 임플란트 한 새 1호 최고급 한우 마트 가서 우리 사 먹어봐요. 열심히 산 나를 위해 칭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기 상어님, 저는 회사 출근하면 CBS 라디오를 고정해 두어요. 회사 사람들이 저한테 별말은 하지 않지만 재밌게들 듣고 있겠죠? 아기 상어님 직급이 부장님이신가요? 아마 한두 명쯤은 제발 좀 이 시간대 다른 거 듣자 하실 수 있어요. 부장님이 좋아하는 거라 차마 무슨 말을 꺼내지 못했을 수도 있죠. 원활한 우리 직원분들의 오후 시간대 라디오 청취를 위해서 월화수목금 채널 왔다 갔다 돌리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요가 이틀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어지는 트랙은 힙합의 세계로 들어가 볼 겁니다. 에블바리 푸쳐 핸즈업 준비하시고 대한민국 힙합 1세대 상징이죠. 드렁큰 타이거. 이 곡의 인트로는 그 어떤 곡도 여전히 능가할 수가 없다. 묵직한 베이스에 그 거칠면서도 감정적인 이 랩 플로우. 분명 세련됐어요. 지금.

힘들어도. 근데 그 당시에 이 힙합의 투박한 느낌이 주는 그 그루브가 그 향수병을 일으킵니다. 화이트케이크님 아주 잘 신청하셨어요. 요 곡이어서 2006년에 키네틱 플로우라는 힙합 그룹이 있었고요. 피아노

아, 기가 막힙니다. 드렁큰 타이거 난널 원의 화이트 케이크님 신청곡 키네틱 플로우. 이 몽환적인 이루마의 피아노 연주에다가 이 레플로우가 딱 위에 올라가니까 너무 맛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곡 자체가. 2412번님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3571번님 아이들 간식으로 핸드메이드 핫도그 만들었어요. 만보 걷기 하고 오다가 핫도그 빵 싸서 양파를 살짝 튀겨가지고 토핑을 올리고 양배추 쬐끔 소시지 올려서 머스타드랑 케첩 뿌려서 만들었더니 초삼 딸이 햄버거보다 맛나다며 엄지척 봉지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저 진짜 너무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갑자기. 돈 받고 팔아야 할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애들이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우리 어디서 접선할까요? 입 벌리고 있겠습니다. 아, 해니다리님 주말 캠핑 어떤가요?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남편과 함께 노지 캠핑 즐기는데 연천으로 떠나는 캠핑 너무 좋아요. 아는 사람만 온다는 노지 캠핑. 연천에 또 캠핑장도 많고 여기저기 노지 캠핑 즐길 수 있는 좋은 안전한 사이트가 많아서 서울 경기권 사시는 분들은 많이들 찾으시죠. 오며 가며 맛집도 많고요. 한 2박 3일 캠핑 가면은 이틀째 날에 점심에 밥 딱 만나게 먹고 텐트 맞바람 통하게 열어놓고 배 텅텅 두드리면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바람과 공기를 느끼고 새소리 들으면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찐 평화. 잘 가셨네요. 그 평화에 이 두 곡 얹어드립니다. 1948번님을 위해 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RJC님 신청하신 조재즈예요. 모르시나요?

이번 교회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 지나가던 똥강아지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아이디가 참 기억에 남겠어요. 조정현의 곡이에요. 슬픈 바다.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들어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전 세계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일본 출장을 마치고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로 귀국하며

0: 취재진과 만나 항상 삼성을 응원하고 사랑하고 채찍질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 내부에 대해서는 삼성은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매서운 비바람은 회장인 자신이 맡고 삼성의 힘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재용 회장은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 600%대 성과급을 제안한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는 최대 100% 수준의 성과급을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임금 협상 회의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 연봉의 607% 수준에 달하는 성과급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DS 내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에는 50에서 100%의 성과급을 책정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는 수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솔직히 삼성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파산했거나 문을 닫았을 것이라며 성과급 지급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냐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과 나이지리아 군의 합동 군사작전을 통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의 2인자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IS 2인자인 아부 빌랄 알 미누키가 아프리카에 은신 중이었음을 언급하면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 계획된 미국과 나이지리아 군의 합동작전이 완벽하게 수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를 제거함으로써 IS의 글로벌 작전은 크게 축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공격이 자주 발생하는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있다며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 왔습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총 7,829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1.8대 1로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과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 교육감 16명, 국회의원 14명을 선출합니다. 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전국 후보자 513명이 무투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가전제품 살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3: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9: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며 첫 번째 트랙 5605번님 신청해 주신 페퍼턴스의 곡 행운을 빌어요 였습니다. 어떤가요? 비면도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6399번님 사연 주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헬스장 블루투스 스피커에 CBS 연결해서 틀었어요. 대표님 이제 2시엔 라디오 틀어주세요. 헬스장에 저희 텐션 열차 한 24시간짜리

영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거 틀어놓으면은 우리 운동하러 오신 분들 난리 날 텐데 말이죠. 피터팬님 여름에는 이 노래죠. 신청합니다. 서연의 여름 안에서. 린정. 듀스 원곡을 사실 리메이크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요 곡은 성공했어요. 상큼 발랄, 청량한 느낌으로 정말 깔끔하게 리메이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듀스 버전보다 서연 여름 안에서 버전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무 위 땡 찾아보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알려진 우리 서연 씨의 근황이 모 보컬 트레이닝 학원의 부원장으로 있었다가 코로나 이후에 학원이 폐업을 하고 다시 그 근황이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어디에 계시든 이 곡의 분위기처럼 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어요. 7116번님은 진우의 엉뚱한 상상. 오늘처럼 날씨가 더울 때 딱 어울리는 엉뚱한 노래인 것 같아서 신청해요. 엉뚱한 상상이 세상을 늘 바꿔왔지 않습니까? 엉뚱한 선곡이 아니라고 봐요. 필요했던 선곡입니다. 두 곡 재생!

서연 여름 안에서 진우 엉뚱한 상상 피터팬님과 7116번님의 신청곡 차례대로 재생해드렸습니다. 아이디 조바미님도 사연 주셨습니다. 남편과 시골행. 남편이 아는 분과 사업을 같이 하게 됐어요. 앞으로 대박나는 삶 되길 바랍니다. 전남 나주로 내려가는 길에 남편과 함께.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시행착오는 진짜 조금만 겪고 대박은 빨리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사장님, 사모님이 되셨네요. 그렇죠? 조바비님도 새로운 곳에서 파이팅하시고 남편분은 더더욱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3161번님은 또 남편분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방수시험 봤는데 떨어졌대요. 아유 쉽지 않네요. 덕재야 힘내라. 한 번에 붙었으면 좋았을걸. 키키키. 방수시험이라는 게 아마 방수기능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방수기능사, 이제 건축물의 외벽이나 지하실, 욕실 등의 방수작업을 수행하는 전문기능사 자격증입니다. 우리 남편분 덕재님 한 번 더 준비하시면서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다음번에는 합격의 길로 달려가시죠. 요새 이렇게 기술 관련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더라고요. 다음 두 곡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잠깐 날려보시죠. 메인님 신청해 주셨습니다. 철사에 흔들어주세요. 카수아테라님 임창정입니다. 문을 여시오.

철사 흔들어주세요. 임창정 문을 여시오. 메이님과 카스와테라님을 위해 보내드렸습니다. 아이디 세프템버 A님이세요. 옆자리에 있는 부장님이요. 방구 끼고 트림하고 양치도 안 하고 진짜 회사 있을 땐 집 가고 싶어요. 노래 신청합니다. 딘에 넘어와. 싫어합니까? 부장님. 내 딸내미가 회사에 갔는데 옆에 이런 부장님이 있다고 하면 뭘 하시겠습니까?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부장님 댁으로 염치를 좀 배송해드려야겠어요. 세프템버 A님 거기 지금 방귀 냄새 나니까 잠시 여기로 넘어와 계세요. 어떤가요로? 딘에 넘어와 재생해드리고요. 웅이님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봉디 근데 어떤가요? 시그널송이 몇 개예요?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도 세워보진 않았지만은 뭐 아마 전국 라디오 통틀어서 저희가 1등일걸요 이건 확실합니다. 제일 많을 거예요. 보통 그 라디오 시그널은 뭐 많아봐야 뭐 한 3개, 4개, 아 5개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는 한 20, 30개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만든 거 다 계산해보면. 근데 앞으로 뭐 한두 개는 더 만들어 보려고요. 계획 중인 게 뭐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아직 귀찮아서 작업은 안 해봤는데. 어쨌든 왜 이렇게 많이 만드냐면 우리 봉팔님들 즐거우시라기 만듭니다. 호호 아줌마님, 단골 커플이 지난주 결혼했다고 밥 먹으러 저희 식당에 들려준 게 고마워서 음식값 안 받고 축의금도 챙겨서 보냈어요.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 잘했죠? 너무 잘하셨다. 호호 아줌마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아직 세상이 살만하고 훈훈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말 큰 미담입니다. 돈줄 놔야 돼요. 거기 어딥니까? 레몬님 신청하신 곳까지 일단 재생하고 올게요. 크러쉬 미워.

신곡 크러쉬 미워, 부제 에고였고요. 그 전 곡은 딘의 넘어와였습니다. 펑키님, 근무하고 있는 동생에게 파이팅 전하고 싶어요. 그곳에서도 듣는데요. 근무 중에 어떤가요는 복지 혜택이죠. 우리 동생분 펑키님이 이렇게 사연으로 응원

못하고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집니다. 걷지 말고 서 있지 말라는데 아기처럼 누워 있으면 나는 건가요? 저도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한 4월 정도까지 족저근막염으로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신경 써요. 조금 좋아진 게 제가 살을 빼니까 발바닥에 가해지는 하중이 덜해서 그런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뭐 침도 맞아보고 해외 충격파이죠. 체외 충격파. 체외 충격파도 맞아보고 약도 묵었는데 그때뿐이네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체외 충격파가 아니라 해외 충격파. 해외 가서 막 한 하루에 2만 뭐 걷다 오는데 오히려 좋아졌어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살이 빠져서 나아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운동을 해야 좀 좋아지나 봐요, 조금씩. 근데 이게 운동을 하면은 또 걸어야 되니까 걸으면 또 아프고 그래서 먹는 걸로 조정해야 됩니다. 체중은. 신청해 주신 잭스키스의 기억해 줄래 재생해 드리고요. 동희님의 신청곡도 준비했습니다. 출산 후 바쁜 나날들을 보내다가 아이 재우고 오랜만에 접속합니다. 오랜만에 와도 어떤가요는 여전히 즐겁네요. 아직은 육아가 어렵지만 아이와의 생활도 얼른 적응해서 예전처럼 적수 체크도 자주 하고 싶어요. WSG 워너비 보고 싶었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이가 커져도 육아가 쉬워지진 않는 듯해요. 다만 쉬워지는 게 있다면 아이로 인한 나의 감정 상태를 살피는 일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동희님도 파이팅! 보고 싶어서까지 감상해보고 오죠.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9: 어디까지 가시나요?
10: 살아서 장까지요.
9: 혹시 닥터 캡슐 전?
11: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4: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0: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봉규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은요, 조용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걷고 싶다. 봉팔님들, 월요일에 또 올 건가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 중재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김 장관은 오늘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 1시간 정도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어제 노동조합과 면담한 내용과 정부 입장 등을 사측에 설명하고 사측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고정 지급과 상한 폐지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상한 없는 특별

0: 협상을 통해 유연한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할 계획으로 최대 5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전 세계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일본 출장을 마치고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항상 삼성을 응원하고 사랑하고 채찍질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삼성 구성원들에 대해선 한 몸, 한 가족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2019년 이후 7년 만으로 해외 출장 중 노조 파업을 앞두고 일정을 변경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 600%대 성과급을 제안한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는 최대 100% 수준의 성과급을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임금협상 회의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 연봉의 607% 수준에 달하는 성과급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DS 내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에는 50에서 100%의 성과급을 책정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는 수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솔직히 삼성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파산했거나 문을 닫았을 것이라며 성과급 지급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냐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남 밀양시 하남 스포츠센터에서 7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센터 1층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돌진해 지하 수영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와 50대 여성 1명 등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6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 CBS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5: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만 들여다보면 어쩌면, 아마도, 혹시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정답을 다 알진 못해도 우린 그렇게 작은 가능성 하나 붙잡고 계속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죠. 확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작은 가능성이 오늘 조금 더 반짝이길 바라며 들려드립니다. 브루노 마스예요. I just might.

0: 마스의 I Just Might, Like Hip 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Hip Hop 하유진입니다. 이동환 님이 안 되겠어요. 아랫집에서 올라오게 볼륨 좀 올릴게요 하셨는데 그만큼 신났죠? 하유진의 Like Hip Hop 아랫집에서 올라오진 않지만 여러분의 이 오후를 신나게 해드릴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4: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Cheap Trick의 I Want You To Want Me였고요. 블론디의 Call Me 그리고 별별이님이 청해주신 곡이었어요. Bruce Springsteen의 Dancing in the Dark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김영표님이 40년지기 친구 16명이 다 라이키팝 듣고 있어요. 제가 압력을 많이 넣었습니다. 캬, 이런 압력은 대환영 아닌가요? 아, 감사합니다. 라이키팝 홍보대사 역시. 아, 또 분발해야겠죠, 제가? 좋은 음악 계속해서 많이 들려드릴게요. 7024님 신청곡이에요. 브래드의 Everything I Own 그리고 CBS 뮤직 차트 30위 데비분의 You Light Up My Life 286님 신청곡 로보의 Me and You and a Dog Named Boo 까지 들어보자.

이 제목 그대로 신나는 기분 멈출 수 없지 않나요? CBS 뮤직 차트 44위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이었고요. 제넷 잭슨의 Nasty 그리고 빌리 오션 When the Going Gets Tough까지 함께 들었어요. 아, 티나 터너의 Private Dancer 옥수토박이님 청해 주셨고요. 테리 깁스의 Somebody's Knocking 문국남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Terry Gibbs의 Somebody's Knocking이었습니다. 하효진의 Like It Pop 주말은 2시간 함께하는 거 아시죠? 1부 끝곡은요. 4248님 신청곡 논란스의 I'm in the mood for dancing 띄워드릴게요. 노래 듣고 뉴스 듣고 우린 2부에 만나요.

0: S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계절이 앞서가면서 주말인 오늘 한낮에 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부분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 특히 대구동 일부 영남 지방의 낮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큰 날씨를 보이면서 낮에는 오늘만큼 덥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16도, 낮 기온은 31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도 한낮에 오늘처럼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햇볕 차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

지면서 화재 위험도 높다는 점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주춤하겠습니다. 1분 이상 정보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미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경향신문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사후 조정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8일 오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중노위 중재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전 세계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일본 출장을 마치고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항상 삼성을 응원하고 사랑하고 채찍질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삼성 구성원들에 대해선 한 몸 한 가족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2019년 이후 7년 만으로 해외 출장 중 노조 파업을 앞두고 일정을 변경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노조 측 요구대로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교체한 뒤 오늘 추가

0: 대화에 나섰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최승호 위원장은 사측 대표 교섭위원이 기존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DS피플 팀장으로 교체됐다며 이같이 공지했습니다. 또 최 위원장은 오늘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 직원들이 회사와의 신뢰가 깨져 조합에 가입했고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의 경우 85% 가입으로 사실상 모두 노조원이라며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번 교섭부터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남 밀양시 하남 스포츠센터에서 7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센터 1층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돌진해 지하 수영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이 추락한 곳과 수영장 인파가 몰린 곳이 떨어져 있어 다수의 인명피해를 피할 수 있었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와 50대 여성 1명 등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과 나이지리아 군의 합동 군사작전을 통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의 2인자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IS 2인자인 아부 빌랄 알 미누키가 아프리카에 은신 중이었음을 언급하면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 기획된 미군과 나이지리아 군의 합동작전이 완벽히 수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를 제거함으로써 IS의 글로벌 작전은 크게 축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Don't you know I'm losing control. 당신 곁에 CBS 라디오. I'm falling apart right in front
2: of you. Can't you see?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3: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런데 목표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용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을 쓰면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도 힘듭니다. 결국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절망감입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낮추면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용 쓰지 말고 삽시다.
4: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0: 시카고의 Saturday in the Park, 메타버스 커피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라이키팝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CBS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어요. 액터 뮤지션이 완성하는 압도적인 무대, 뮤지컬 파가니니입니다. 이 공연은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소리 질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0: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S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Pet Shop Boys and Dusty Springfield가 함께했습니다.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였고요. 제목이 길죠. 그리고 유리스믹스의 Here Comes the Rain Again. 노스텔지아님이 청해 주셨네요. 로비 윌리엄스의 Feel도 함께 들었어요. 이 곡은 화이트케이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청곡 같이 들으면 좀 좋지 않나요? 뭔가 음악 세포를 공유하는 느낌? 그래서 더 친해진 것 같고 우리가 좀 공통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취향을 공유하는 게 되게 특별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취향을 아낌없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이오넬 리치입니다. Stuck on You. 이 곡은 CBS 뮤직 차트 46위에 올랐고요. 리처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53위 그리고 54위 곡 나나무스쿠리의 Why Worry까지 들어보자.

내게 마이 샤로나 인기 차트 86위 곡이었고요. 천바완바의 Thump Thumping 그리고 Smash Mouth였습니다. 올스타 함께 들었어요. 계속해서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멍키스의 Daydream Believer 0944님께서 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러빈 스푼풀의 Daydream 데이드림 시리즈입니다. 함께 들어보자.

주말 두 시간 동안 함께한 하효진의 라이키팝,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이제 오늘 끝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 김미주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띄워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4: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이젠 바이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어제 스승의 날이었는데 마침 한 현직 중학교 교사를 만났습니다. 학생을 꾸짖고 나서 순간 움찔했다는 경험을 들려줬는데요. 혹시 내가 문제될 말을 한 건 아닐까?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면 어쩌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스승의 날은 감사합니다 보다 조심하세요란 말을 더 많이 나누는 날이 된 듯합니다. 교사들은 점점 더 가르치는 사람보다 문제 없이 버텨야 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학교 현장에 대한 반성도 필요합니다. 권위적인 문화 속에서 상처받았던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험 역시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누가 더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간이 왜 이렇게 서로를 불신하는 곳이 되었는가 일 듯합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가 밀어내는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고 보완하면서 키워나가야 하는 가치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말엔 CBS 첫 곡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듣고 출발합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곡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듣고 설아실님이 선곡이 의미가 있네요 하고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애니팡님, 모든 민원은 학교에서 담당하게 해야 하는데 선생님이 학부모 한 명 한 명 상담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하고 문자 주셨는데 마침 어제 만난 그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부담이 좀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방송 듣다가 공감되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뉴스에 관한 의견 또 사연과 신청곡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어제와 오늘 사이 시작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0: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6: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7: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8: 알쏘! 좋다!
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8: 얼쑤 신난다!
9: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 어제와 오늘 사이에 나온 뜨끈뜨끈한 뉴스들 가운데 중요한 뉴스만 고르고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십니까.
10: 오늘 정말 덥죠.
11: 아, 진짜 여름입니다.
10: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괜히 더운 게 아니었구나. 햇볕이 진짜 강하더라고요.
11: 예.
10: 네, 그래서 오늘 머리도 좀 시원하게 이신 건가요?
11: 네. 시원한 여름 맞아서 네. 시원하게 정리하고 왔습니다.
10: 내일 또 광주 가신다고요. 광주도 더울 텐데.
11: 그러니까요. 뭐 잘 대비하고 어쨌든, 다녀오겠습니다.
10: 네. 선거 출장. 앞두고 있는 만큼 네. 네. 일을 즐겁게 하고 오시길 바라면서 예. 오늘 이제 첫 소식 전해드릴게요. 삼성전자 촌파업을 지금 앞두고 해외 출장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일정을 앞당겨서 귀국을 했는데 공항에서 국민과 노조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첫 공식 입장을 밝혔네요.
11: 네. 오늘 오후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이 회장은 서울 김포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라고 밝혔고요.
10: 네.
11: 이어서 노동자업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몸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10: 네.
11: 또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0: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 우리 한번 삼성 이님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언급하면서 끝으로 저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최대 10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거예요.
1: 네.
0: 사과에 발언할 때는 세 차례에 걸쳐 고개를 숙이는 모습.
1: 네.
0: 이것도 볼 수가 있었고 뭐 기자들이 질의응답을 좀 하려고 했는데 준비한 원고만 있고 바로 차를 타고 공항을 떠났습니다.
1: 네.
0: 어쨌든 이렇게 급거 귀국한 걸 보면 역시 이번 사태가 뭐 이제 삼성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관심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지금 일정 받고 급히 돌아왔다는 건 그만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는 상황인 것 같은데
0: 네.
1: 이재용 회장 이렇게 사과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가 원래 21일 이제 파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사후 조정을 재개한다고요.
0: 네. 예, 사측이 성과급 상한 페이지 제도화 문제에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 조정은 의미가 없다라고 배수진을 치면서 파업 뒤에 협상하자 이렇게 했던 노조가
1: 네.
0: 그러니까 사측 대표교섭위원이 김용노 부사장에서 여명구 DS 피플 팀장으로 교체가 됐다.
1: 네.
0: 이렇게 언급하면서 추가 대화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뀐 교섭위원과 이제 바로 미팅도 진행을 했고요.
1: 네.
0: 그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가 오는 18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 뭐 노조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뀐 것 같진 않은데
1: 네.
0: 여기서 사후조정 회의에서 어떤 또 얘기가 오고 갈지 이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 어쨌든 노조 입장에서 사측 대표 교섭위원이 바뀌었으니까 좀
0: 그렇습니다.
1: 어느 정도 사측이 좀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이재용 회장 대국민 사과 관련해서 또 입장도 내놨는데요. 직원들이 회사의 신뢰가 깨져 조합에 가입을 한 거다. 그러니까 DS,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부문의 경우에는 85% 가입으로 사실상 모두 노조원이고 직원이다.
1: 네.
0: 그러니까 신뢰 회복의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번 교섭부터 노력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1: 네.
0: 어쨌든 이재용 회장의 입장 발표와 또 노조 쪽의 입장 발표 이게 내용을 좀 놓고 보면은 문제는 좀 풀어가자 이런 취지는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다음 주 월요일을 좀 주시해봐야겠습니다.
1: 그러니까 월요일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0: 네.
1: 원래 노조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하겠다 예고를 했던 상황인데 정부도 지금 이 총파업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모습이에요.
0: 네. 어제 최승호 노조위원장을 만났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오늘은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서 중재에 나섰습니다.
1: 네.
0: 김 장관이 어제 1시간 정도 노조 면담을 하고 오늘 경영진을 만나면서 사실 이 노조 쪽에서 요구했던 게 바로 사측 대표교섭위원 교체였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게 오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 노조의 뜻을 김 장관이 경영진에 전했고
1: 네.
0: 경영진도 좀 받아들인 모양새가 된 거죠. 어쨌든 김 장관은 경영진에 사측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뭐 결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 네.
0: 이런 가운데 정부는 그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
1: 네.
0: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도 있던데
1: 네.
0: 뭐라고 했냐면 청와대는 아, 그 김 장관 말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도 좀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1: 네.
0: 이 발동 권한이 법적으로는 고용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1: 아.
0: 발동한다면 김영훈 장관이 발동하게 되는 것인데
1: 네.
0: 이게 발동된 사례가 이렇게 많지도 않고
1: 그쵸.
0: 2005년 이후에 없었고 이게 발동이 되면 파업이 30일 안 됩니다. 못하게
1: 네.
0: 됩니다. 네, 이렇게 이걸 쓰면서 어떻게 보면 노동계와 또 이제 대치를 하는 상황까지 갈 것이냐 정부도 고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노사 간의 만남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1: 정부 입장에서는 좀 투트랙 전략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고용부 장관은 좀 달래주고 산업부
0: 네.
1: 장관은 좀 압박하는 모습 아닌가 싶은데
0: 그렇습니다.
1: 지금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 600%대 성과급을 제안했는데 또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이 부분에서는 최대 100% 수준의 성과급을 제시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차이가 커요.
0: 네. 이게 3월에 있었던 그 회의, 임금협상 네. 회의록을 로이터통신이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디바이스 솔루션, DS,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는 연봉의 607% 수준에 달하는 성과급 네. 이걸 제시를 했고 연봉이 이제 6배 넘는 거죠. 반면에 DS 내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에는 50%에서 100%의 성과급을 책정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메모리 사업부는 AI 붐을 타고 막대한 이익을 냈지만 시스템 반도체 부문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게 반영됐다 이런 제안이었지만
1: 네.
0: 하지만 노조 측은 아니 성과급 격차 이거 너무 심하다.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이 회사 비전을 흔들고 직원 이탈을 부추길 거다
1: 네.
0: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최승호 위원장도 회의록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메모리 사업부는 성과급 5억 원을 받는데 파운드리 사업부는 8천만 원만 받는다면 그 직원들이 계속 일할 동기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근데 뭐 이제 DS 부문도 이렇고 이 비반도체 부문도 거기도 지금 반발이 있거든요.
1: 가전 쪽이나 거죠. DX 부문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삼성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월요일 요 사후 조정에서 사측이 어느 정도의 카드를 내놓고 또 노측은 또 어느 정도로 좀 이제 합의를 볼 것인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0: 네.
1: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이었는데. 후보들도 후보들이지만 여야 당 대표 지금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0: 그렇습니다. 어제 제주로 내려간 정청래 민주당 대표 오늘 오전까지 제주 수산시장에서 1박 2일 일정을 이어갔는데요. 어민들과 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위성곤 이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를 띄우며 제주 맞춤형 후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심 지역 뜨거운 지역이죠. 평택 을로 정 대표가 달려왔습니다. 여기 이제 김용남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용남 후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분명한 것은 김용남은 민주당의 아들이고 민주당의 후보다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아니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위해 열심히 뜬 민주당의 공천자다. 민주당 후보는 김용남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합심 단결 대동단결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런 목적을 정당은 갖고 있고 이 자리에 모여 김용남 후보를 목청껏 외치는 것도 정당의 목적과 부합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 사실 이제 평택을 두고서는 너무 당이 지원을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많았었잖아요.
0: 네.
1: 오늘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해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0: 그렇습니다. 지지층 이탈을 막고 새 결집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근데 뭐 오늘 개소식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정 대표를 향해서 면전에서 뭐라 하는 그런 목소리도 들리기도 했었는데
1: 네.
0: 어쨌든 민주당 후보는 김용남이다. 이걸 정청래 대표가 강조를 했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영남과 중원을 집중해서 이제 공략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전북 전주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격전지에서 지금 여론조사 추이가 여야 후보들의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되니까
1: 네.
0: 이제 좀 험지로 보폭을 확대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장 대표는 이 전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 취소 특검 이걸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 심판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전북에서 우리 국민의힘에 보내주시는 한 표는 그냥 한 표가 아니다. 이재명을 또 민주당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그 분노한 호남의 민심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평택을에 이제 출마해서
1: 네.
0: 또 직접 후보로도 뛰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1: 오늘
0: 또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1: 오늘 평택을에서 그럼 민주당 후보, 조국혁신당 후보 다 개소식이 있었던 거네요.
0: 김재현 진보당 후보의 개소식까지 몰렸었는데요.
1: 네.
0: 이 조국혁신당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과 재호기 민주정부 출범 책임지고 앞장서겠다. 국회에 다시 들어가면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주도적으로 실현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뭐 김재현 대표 후보도 이 진보당의 역할 이걸 강조하면서 민생 평택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1: 네, 평택은 진짜 막판 단일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도 이제 가장 주목되는 지역인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선거 다가오면 대통령의 행보를 둘러싼 공방도 좀 이제 가열이 되는데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를 찾아서 신공항 부지를 점검하고 모내기 체험을 했는데
0: 네.
1: 이걸 두고 이제 야당에서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어요.
0: 뭐 여기도 이제 대구가 또 워낙 뜨겁다 보니까 관심이 더 이제 모아진 건데요.
1: 네.
0: 격전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대구시당 선대위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를 20일도 채 안 남은 시점에 전국의 전통시장을 투어하듯이 돌면서 선거 운동하고 있다.
1: 네.
0: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은 서울 남대문시장 또 이제 그제는 울산 남목 마성시장

0: 어제는 성남 모란시장 뭐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거 누가 봐도 선거운동 아니냐 이런 네. 주장이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 대구 군이 여기서 느닷없이 모내기 퍼포먼스를 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운동이다. 이런 주장하면서요. 네.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하겠다.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에 여당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다 하고 네. 맞받았는데요.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 선거 개입 주장에 대해서 그게 왜 관건 선거라는 거냐.
1: 네.
0: 그럼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1: 네.
0: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관련된 정책이나 의제를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또 시민들과 소통하는 거. 이걸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선거 기간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돼야 한다는 얘기냐. 선거가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정은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보가 다 이제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이 선거 앞두고 민감할 수 있는데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도 총선 앞두고 이제 그 민생 토론회라는 걸 하기도 했었고
0: 맞아요.
1: 지금 정부도 사실은 전혀 이제 의도한 거 아니라고 하지만 또 전혀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있을지 그것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국제 소식 한번 짚어볼게요.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 지금 44년 동안 이어진 대만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좀 파장이 일고 있어요.
0: 네,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걸 중국과는 협의하지 않겠다라고 한 약속에 대해 꽤 먼 과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상세히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뭐 지난해 12월 대만의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돈으로 16조 5천억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겠다 이런 계획을 공개를 했고
1: 네.
0: 여기에 더해서 최소 20조 9천억 원 규모의 또 다른 무기 판매 패키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논란과 우려는 더 커질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무기를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뭐 이게
1: 네.
0: 모호한 입장은 지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44년 동안 굳어진 미국의 대만 정책이 변경될 수 있다. 이거 시사했다는 평가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건 미국 내부는 물론 이제 동맹국 사이에서도 아니 이거 미국 믿을 수 있을까? 미국이 우리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우려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향해서는 중국에서 독립을 추진하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대신에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을 주문한 건데
1: 네.
0: 이걸 보니까 글쎄요. 대만보다 중국 손을 좀 들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1: 네.
0: 또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내 생각에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중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없을 때라면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의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또 확답 대신에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1: 네.
0: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이 외교나 국제 정세에 대한 생각보다는 시진핑 주석과 개인적 관계를 뭐 지키는 데 애쓰는 모습 아니냐. 이런 미국 내 지적과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이번 그 미중 정상회담을 놓고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의 위상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평가들을 많이 하던데
0: 네.
1: 이 장면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44년 동안 가져온 이 외교적 원칙도 실리 앞에서 좀 흔들렸다. 중국 앞에서 좀 흔들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0: 네.
1: 미국이 지금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이란과의 전쟁 상황일 텐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해결책은 찾지 못한 거죠.
0: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 대해 시 주석과 매우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상황이 끝나길 원하는 거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길 원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20년간 중단한다면 종전에 합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1: 네.
0: 중국에 또 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부탁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워딩만 말만 놓고 보면 제대로 된 게 없는 게 아니냐. 결국 립서비스만 주고받은 게 아니냐. 이런 관측,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 근데 지금 어쨌든 이란 전쟁을 좀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미중 정상이 뜻을 같이 했는데 방법을
0: 네.
1: 두고는 좀 견해차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결의안에 퇴짜를 놨어요.
1: 네.
0: 그러니까 미국과 바레인 등 걸프국이 지난 5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내 공격과 기뢰 부설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는데
1: 네.
0: 푸충 주 유엔 중국 대사는 중국 입장을 전하면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르무즈 결의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리는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0: 않는다.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의 입장이 미국과 같지 않다는 그런 그러네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한편 어제 이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미국과 벌이는 종전협상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미국에 대한 불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국의 외교적 지원을 환영한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는데 네. 글쎄요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1: 이란과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또 이제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
0: 그렇습니다.
1: 마지막으로 요 소식 짧게 갈게요. 인천에서 이른바 보복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0: 네. 20대 이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한 아파트 세대 앞 현관문에 페인트 칠을 하고 계란 같은 음식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당시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하고 범행한 A씨를 추적해 오늘 새벽 천안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보니까 텔레그램 의뢰를 통해 착수금 30만 원을 받고 범행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경찰은 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 B씨에게 악감정을 품은 누군가가 보복 대응을 한 걸로 보고 의뢰를 한 사람 등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다만 뭐 집히는 사람이 없다고 피해자가 좀 얘기하고 있어서요. 네.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스콜피언스의 Under the Same Sun 듣고 잠 못 이루는 밤 이어갈게요.

0: 주말엔 CBS의 근심 걱정 전문가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잠 못 이루는 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젯밤은 잘 주무셨나요? 어제 전 더워서 좀 깨긴 했었어요.
1: 갑자기 또 한여름이 돼가지고 지금. 네, 좀 있으면 열대야 걱정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다행히 밤에는 그래도 좀 덜한데 아직 뭐 열대야를 걱정하고 뭐 이럴 정도는 아닌데 낮에는 지금 뭐 30도씩 되니까 갑자기
0: 네.
1: 지금 5월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5월부터 이러면은 그러면은 진짜 한여름에는 어쩌려고 그러나
0: 네.
1: 기후변화에 이러한 어떤 그 위력을 매년 이렇게 또 체감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원래도 예상했고 그럴 거라고 머리로 생각했지만 몸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이게 더 새롭고 그렇습니다.
0: 네, 국화학칼님이 영국 전문가들은 올해 더위가 역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거랍니다. 기후 파국 속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군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진짜 올여름 정말 또 어떻게 버티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1: 매년 아마 기록을 갈아채우겠죠.
0: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또 어떤 이슈로 잠을 못 이루셨나요?
1: 이렇게 더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또 에너지를 너무 또 마구 이제 사용하면서 화석 연료를 마구 사용하고 그러면서 네.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이 에너지를 또 줄여가고 뭐 이런 고민들이 잘 무리익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네. 쌓여서 그런 건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는 AI를 또 열심히 써가지고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
0: 그러니까요.
1: 에너지 급증하고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한 에너지가 또 크고 그런데 그게 또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반도체를 열심히 또 찍어내야 되고 반도체를 열심히 찍어내는 와중에 코스피가 상승해서 여러분은 많은 돈을 지금 또 벌고
0: 네.
1: 그런데 그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또 지금 한다고 해서 앞에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1: 파업을 한다? 그런데 그게 잘하는 것이냐? 아니 근데 그 회사가 경영을 잘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정부는 이거를 말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 반도체 산업에서 얻은 큰 이익을 사회적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그래서 이 온갖 얘기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더운데 잠이 또 안 오더라고요. 이걸 뭐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가. 잠이 안 오는 지경입니다.
0: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정말 복잡 미묘한 시선이 우리 사회의 그 총체적인 시각이 다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한쪽 편을 들기도 좀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과를 했어요. 이 사과를 하는 모습도 참 이례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1: 그러니까 지금 뭐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해 갖고 와서 사과를 했다.
0: 네.
1: 이 얘기를 아까 이제 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좀 주목이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0: 네.
1: 저는 그냥 고객하고 국민들에게만 사과를 했으면 계속 강대강 대치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0: 네.
1: 근데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메시지 중에 아까 소개를 다 해 주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뭐 쭉 말씀드리는 거는 의미는 없을 것 같고
0: 네.
1: 주목을 한 거는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다.
0: 네.
1: 지혜롭게 힘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0: 그러니까 노조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고객과 국민에게만 사과를 했으면은 이거는 뭐 우리가 그 뭐 어떻게 해결을 해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뭐 고객사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미리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일 수도 있는데
0: 네.
1: 노조와 그다음에 또 삼성의 이제 직원들을 향해서 이제 잘해봅시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아 그러면 뭔가 상황에 진전이 있지 않겠는가
0: 네.
1: 그런 좀 바람을 갖게 되고 아마 삼성 측에서도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0: 네.
1: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얘기한 직후에 하나 해결되는 것도 없고 결국은 이제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런 그림이 돼버리면 그래도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사과한 보람이 없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사측도 좀 더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그래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이재용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라고 하는데 7년 만에 사과를 한다는 건 그만큼 뭐 지금 상황 엄청난 위기로 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극복해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좀 상황에 좀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래도 이재용 회장 이 정도 사과를 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노조 측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는 말씀 아까 드린 것이고
0: 네.
1: 대표 교섭위원 교체가 이루어진 거고

0: 노조가 계속 이거는 요구했던 바니까 네. 사측이 일부 수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노조도 이제 미팅에 응하겠다는 거고 중노위 2차 사후조정회의도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니까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1: 네. 대하의 물꼬가 어느 정도 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18일

0: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을 해라. 그리고 네. 지금 연봉의 50% 수준으로 성과급 상한이 돼 있는데 이거 폐지해라. 이걸 제도화해달라. 이게 요구 아니고
1: 네.
0: 그동안 이제 중노위 사후조정까지 갔던 거잖아요. 이때 좀 요구를 좀 후퇴를 시켰습니다. 그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14%, 13%까지는 낮출 수 있다. 그리고 대신에 그러면 주식 보상을 해달라.
1: 네.
0: 여기까지 이제 갔고 그다음에 이 성과급 상한 폐지를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제도적으로 영구화 시켜주는 게 어려우면 5년만 유지하자 그러면 일단
1: 아.
0: 이것까지는 노조가 이제 후퇴를 했는데
1: 네.
0: 사측은 요건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계속 대신에 사측의 제안은 원래 이 초과이익을 성과급으로 주는 제도에 대해서 재원을 영업이익의 10%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 20% 양측의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 이 좀 선택을 하자 이거를 제안을 했고 다만 요거는 이제 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1: 네.
0: 제도화하고 상한을 폐지하고 요런 거는 일단 특별 보상 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1: 네.
0: 요건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름에서 특별 보상 제도지 않습니까?
1: 네.
0: 일회성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조는 이걸 좀 쭉쭉 가는 영속적인 제도를 일단은 가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고
1: 네.
0: 사측은 이번에 크게 이제 우리가 수익을 거뒀으니까 크게 이익을 거뒀을 때 한해서 이제 이번에 한번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여서 이건 간극이
1: 네.
0: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측의 입장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노조가 입장을 좀 이렇게 더 많이 후퇴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파업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텐데 노조가 사측에 대한 불신이 지금 상당합니다.
1: 네.
0: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사측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좀 변화 태도의 변화는 좀 어려울 건데
1: 아.
0: 다만 지금 뭐 이재용 회장의 사과도 있었고 지금 사측의 입장 변화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건 지켜봐야 되겠죠.
1: 지금 요 양측 설명을 들으니까 좀 간극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조금 고정적으로 갖고 가자는 게 노조 입장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좀 특별 보상을 하겠다 이런 건데 근데 지금 이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피해가 막심할 거라고 하잖아요.
0: 그렇죠. 지금 삼성의 영업이익이 작게는 한 20조에서 많게는 40조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노조 측에서는 한 20조 뭐 많으면 뭐 30조 그 아래로 아마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는 거고
1: 네.
0: 뭐 전문가들은 40조까지도 감소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근데 이 아무래도 이렇게 이 정도 감소까지 이제 좀 내다보는 게 반도체 생산 라인이라는 게 한 번 중단되면
1: 네.
0: 이거를 다시 안정화시키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도체라는 게 수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수율 맞추는 게 이게 또 어려운 문제고 고객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나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수율이 맞춰져야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안정적으로
1: 그쵸.
0: 이 네. 공급을 받는 건데 이게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공급 부족 상황이 있는데
1: 네.
0: 이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신뢰를 이제 잃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사실 뭐 지금 사실 하이닉스도 있고 한데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제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국면이 올 수가 있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삼성하고 반도체 산업의 이제 비중이 우리 경제에서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인 피해들이 또 있을 거죠.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도 아.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뭐 삼성전자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뭐 국가 신임도 이런 것과도 좀 연결될 수 있다. 그 정도로 이제 삼성전자 워낙 몸집이 크니까 그래서 정부도 좀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긴급 조정권 발동까지 언급을 했잖아요.
0: 그렇죠. 앞에서 뭐 잘 설명해 주셨는데
1: 네.
0: 이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면 정부가 30일간 파업을 강제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됩니다. 조건이 있어요. 공익사업이거나 대규모 사업장이거나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그때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건데
1: 네.
0: 이게 발동되면 조합원들 뭐 업무 복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견이 계속 있으면 강제로 중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1: 그러니까
0: 강제 중재라는 게 정부가 하라는 대로 이제 해야 되는
1: 네.
0: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으로는 가능하더라도
1: 네.
0: 이게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치예요.
1: 그러니까 헌법상 보장됐다는 건 그만큼 침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무부처 담당인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장관은 신중하게 태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1: 네, 정부 내에서도 고심이 깊은 상황인데 이 긴급 조정권 발동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역사상 긴급 조정 발동된 경우 네 번인데
1: 네.
0: 첫 번째가 박정희 정권 때 1969년에 대한조선공사 파업입니다.
1: 69년.
0: 두 번째가 김영삼 정권 때 1969년.

0: 93년 현대차 파업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나머지 두 번이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 사례거든요. 그런데 들으면 아시겠지만
1: 네.
0: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독재정권 시절이고 그다음에 참여정부 때는 이제 물류 문제지 않습니까?
1: 네.
0: 이게 비행기 조종사들이니까.
1: 네.
0: 그리고 이 김영삼 정권 때하고 참여정부 때 우리가 참여정부 때가 이제 제 나이 때만 해도 이제 엊그제 같은데 제가 이제 20대 때니까
1: 네.
0: 엊그제 같은데 사실 따져보면 20년 전
1: 오래 전 일이에요. 그렇죠? 네.
0: 근데 김영삼 정권까지 가면 이걸 뭐 30년도 더 된 얘기거든요, 사실.
1: 네. 네.
0: 그러니까 오래 전 얘기죠. 지금 우리가 시민이 비상계엄 거리에 나와갖고 막는 시대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인데 반도체 산업이 아무리 규모가 크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도.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제한한다라고 했을 때 그
1: 네.
0: 정당성을 이제 과거와 비교하면 그 정당성 찾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된 게 또 사실이죠.
1: 그러네요.
0: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제 발동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좀 상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노조가 물론 이제 아 긴급조정권이 발동이 됐구나 그럼 우리가 업무 복귀합시다 순순히 갈 수도 있지만 파업을 하는데 어디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업무를 이제 안 하니까.
1: 네.
0: 그런데 거긴 농성하고 이럴 텐데 이제 해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아 우리는 긴급 조정권을 정부가 발동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래서 이제 해산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 그게 이제 불법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셈이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경찰이 해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방패 들고 가서 경찰들이 충돌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하고 최악의 경우에
1: 네.
0: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정말 이제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만 뭐 유혈 사태도 일어나고 이럴 건데.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봐야 되는 거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급을 하는 게 정부 차원에서는 자,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상을 좀 해봐라. 이렇게 협상을 촉진하는 그런 카드로 언급을 할 수는 있겠지만
1: 네.
0: 우리가 아주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 긴급조정권을 지금 발동을 정부가 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 상황 자체는 사실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죠.
1: 그러니까 긴급조정권 발동이 현재 상황에서 뭐 정당성도 없고 실효성도 낮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노조 파업을 보는 이제 일반 시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싸늘하잖아요. 여론도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0: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큰 건 사실이고
1: 네.
0: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주식 투자도 많이 하는데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한데
1: 네.
0: 자기 이익으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 인식 속에서 지금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고액 연봉자들로 지금 인식돼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거기다가 이번에 반도체 산업이 좀 천문학적 이익을 거뒀는데 그 천문학적 이익을 거둔 거를 또 이렇게 뭐 숟가락 올리는 거 아니냐. 그 욕심이 과하다.
1: 네.
0: 이런 인식들을 국민들이 이제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1: 네.
0: 그래서 사실 중노위 사후조정 쭉 진행될 때 그게 결렬 선언하고 이럴 때 나왔던 제안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가 자신들의 성과급만 주장하지 말고
1: 네.
0: 가령 하청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삼성전자 정규직은 아닌데 라인에 실제 같이 들어가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있어요.
1: 네.
0: 방진복이나 이런 것도 뭐 똑같이 입고 같이 일합니다. 이분들도.
1: 아.
0: 근데 방진복 색깔도 다르고
1: 아.
0: 거기서 받는 처우들이 달라요 또 이분들.
1: 네.
0: 그리고 이분들이 뭐 예를 들면 산재를 당하거나 이러면 사실 그 본사에서 챙겨주는 것만큼 그렇게 또 산재 처리가 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이분들. 그러니까
1: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처우는 다른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요구하면서 이 싸우면 그러면 좀 국민 여론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1: 네.
0: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는 게 또 이들의 희생과 노력에 서 있는 것이기도 한데 이런 걸 같이 얘기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1: 네.
0: 근데 이제. 지금도 사실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몫을 지금 주장하는 건데 이거를 왜 사실 우리가 또 다른 이제 노동자들하고 또 나눠야 되느냐
1: 네.
0: 뭐 이런 입장이 강한 것 같고 심지어 지금 삼성전자 내에서도 반도체 부문하고 이제
1: 그쵸.
0: 비반도체 부문하고
1: 네.
0: 지금 나눠져 버린 거잖아요. 같이 못하겠다고
1: 네.
0: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인식이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노동운동, 원래 노동운동에서도 이런 태도는 이제 경제주의적인 태도이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여서.
1: 네.
0: 그래서 사실 이런 태도가 이제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은 또 사실이죠. 그런데 다만 이렇게 노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싸우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좀 따지는 거하고. 이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그렇기 때문에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이제 별개의 논점이거든요.
1: 아.
0: 그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얘기하는 건.

0: 우리가 또 좀 따로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1: 그러니까 노조 투쟁 방식에 대한 비판은 비판대로 할 수 있지만 또 헌법적 권리 그 노동권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보수 언론들을 보면은 아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이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제 N% 성과급 이렇게 따로 이제 이 방식을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얼마를 성과급으로 달라라고 요구하는 이런 흐름이 여러 산업 분야로 지금 퍼지고 있다. 그런데 네. 다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은 우리 경제가 거덜난다. 큰일 난다. 이제 이런 보도를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 그러니까 최근에 이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보도를 이제 쭉 하는 일련의 이제 논조의 변화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 삼성전자 지금 정확한 말로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분가 그렇거든요. 네. 이미. 그러니까 상급 단체가 없어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의 상급 단체가 그렇죠. 없는 상태예요. 네. 근데 원래 조선일보나 이런 보수 언론에서 이런 노조의 파업을 이제 비판하는 원래 논리가 이 이념화된 강성 어떤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선동을 해가지고 네. 이 조합원들이 선동을 당해서 이제 파업에 들어갔다가 그쵸. 나중에 후회를 하고 이제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많이 비판을 하는데 그런 비판을 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상급단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노동운동의 연대가 실종됐다. 이게 자기 이익만 쫓는 노동운동이다. 이렇게 하다가 그게 넘어간 게 이제 N% 성과급을 요구해서 우리 경제가 거덜나게 생겼다. 이걸로 넘어갔는데 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법원에서 이런 방식의 성과급 요구하는 거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했다. 그런데 임금이 아닌 거를 요구하면서 이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거는 네. 이게 불법 파업이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파업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사설에 이렇게 썼습니다.
1: 그러니까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는데 이 성과급을 놓고 쟁의를 하는 거지 불법이다.
0: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사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1: 그래요?
0: 그러니까 이들이 네. 얘기하는 이제 판결은 퇴직금 산정 기준 다루는 민사 사건이었고 이게 단체 교섭의 쟁의행위 뭐 이런 목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을 다루는 그런 판결이 아니었어요. 이걸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이고 네. 또 지금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바뀐 법에 의하면 원래는 예를 들면은 정리해고라든지 이런 거에 반대해서 파업하면 불법 파업이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임금이라든가 복지라든가 해고라든가 처우라든가 네. 이런 것에 대한 판결이 이런 것에 대한 파업이 아니고 정리해고나 이런 거는 경영상 판단에 대한 건데 그거를 걸고선 파업하면 안 된다.
1: 네.
0: 이게 그동안의 법 해석이었는데
1: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0: 그렇죠. 근데 네. 26년도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법 기준으로는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도 사실 이게 인정된다라고 바뀌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는 파업 가능, 합법 파업의 범주가 넓어진 상태란 말입니다.
1: 그러네요. 네.
0: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설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 언론은 왜 이렇게 무리한 주장까지 할까? 국민 여론이 지금 안 좋으니까 이걸 틈타서 이 논란을 산업 전반의 논란으로 막 확대해서 지금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그리고 전체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 행사에 대한 그러한 반감 이런 것들로 재개 유리한 네. 방식의 보도를 지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잘 봐야 사실 여러모로 이제 비생산적인 논의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노조를 악마화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이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다양하고 또 굉장히 좀 주목도가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국민 배당금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좀 같이 엮여가지고 좀 크게 좀 이슈가 됐었어요.
0: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갖고 이것도 이제 여러모로 보도가 되고 화제가 됐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금 AI 붐이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호황이고 그러면 이제 법인세 내니까 기업들이 그럼 상당한 초과세수가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뭐 일설에 의하면 100조 넘는다. 거의 뭐 120조까지 갈 거다.
1: 네.
0: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이 그런데 또 이 반도체 호황에 있어서는 유리한 조건인 것 같다. 우리나라가.
1: 네.
0: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거둔 이익을 다양한 방식으로 양극화 해소라든지 이런 데 이제 쓰는 게 옳지 않느냐. 왜냐하면 네. 반도체 산업이라는 거는 국가의 지원과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용인, 동의 이런 걸로 이제 대운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1: 네.
0: 이런 이제 얘기인 건데 그게 현행 제도의 한계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예, 김용범 실장이 얘기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현행법을 보면은
1: 네.
0: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일단 지방에 내려줘야 됩니다.
1: 네.
0: 지방 교부금이나 교육재정으로 내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남으면 빚을 갚아야 돼요. 빚 갚는 데 써야 되고
1: 네.
0: 그다음에 그래도 남으면은 이제 추경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1: 네.
0: 추경 예산은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사업이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가야
1: 그렇죠.
0: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0: 추가로 필요한 어떤 그러한 뭐 비전을 갖고 이제 지출하는 것에는 아무래도 좀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미리 마련해 놓자.
1: 네.
0: 그럴 수 있는 근거들을 미리 좀 이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김영검 실장의 아이디어인 거고 뭐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걸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요 취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금 이제 반도체 호황이 뭐 유례 없는 호황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좀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부분인데 국민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면서 또 정책실장이라는 이제 위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좀 파장이 크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해요.
0: 그렇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외신에서는 마치 이게 뭐 횡재세를 걷는 것처럼 네.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기업의 이익을 뺏어간다 뭐 이렇게 되기도
1: 관수다 뭐 이런
0: 그렇죠.
1: 얘기도 있었고
0: 예. 그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이제 좀 논란은 당연한 것 같고 다만 논의가 생산적으로 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의가 생산적으로 되도록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논의가 생산적으로 되도록 이제 서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권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또
1: 네.
0: 언론도 그렇고 근데 소모적인 것 같아요, 얘기가.
1: 아, 그래요?
0: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사회주의냐. 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기업이 돈을 벌었는데 왜 정부가 숟가락을 얻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세수는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세금을
1: 네.
0: 안 거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들어오게 돼 있는 돈인데 그걸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느냐는 또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생산적으로 논의를 해야겠고
1: 네.
0: 그리고 이 삼성전자 관련한 여러 논의들을 보면서 제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들이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 네.
0: 첫째로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뭐냐. 두 번째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노조의 싸움의 방식은 뭐냐.
1: 네.
0: 세 번째로 반도체 산업에서 거둔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데
1: 아.
0: 좋은 방식은 뭐냐.
1: 네.
0: 각각의 다른 논점인데 이걸 막 섞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반도체 산업에서 거둔 이익의 사회적 공유 또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싸움의 방식에 있어서의 노조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이유로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인 요 파업을 아예 이제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1: 네.
0: 또는 노조가 또 노조와 노동자들이 이제 사회적 공유에 대한 부분이나 또 노조가 올바르게 싸우는 방식에 대해서 다 거부해버린다든지
1: 네.
0: 이런 것들이 답답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가장 아쉬운 부분이 사측의 잘못도 있는 건데 지금
1: 네,
0: 경영을
1: 그쵸.
0: 잘못해갖고
1: 네.
0: 사실은 이렇게 된 부분도 있는 건데 이런 걸 균형 있게 논점을 분리해서 보는 게 우리가 현명한 시민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김민아 평론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저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7시 주말에 CBS 2부로 돌아올게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은 낮에 30도의 낮 기온을 기록하며 여름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대구 등 일부 영남 지방의 수온주는 이보다 높은 33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큰 날씨를 보이면서 낮에는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16도,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한낮에 내륙 곳곳으로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렇게 예년보다 5도 이상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밤과 내일 사이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도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햇볕 차단에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다음 주는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Don't you know I'm
0: losing control.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다시 30킬 났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

0: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정재욱의 Season in the Sun. 이 노래 들으니까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그 오프닝 듣고 이제 스승의 날 관련한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3954번 쓰시는 분, 작년에 아내가 경기고등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래도 몇 년 전에는 제자들이 스승의 날에 초콜릿이나 과자를 선물했었는데 청탁금지법 이후 많은 것이 달라져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온 케이크도 나눠 먹어서는 안 되고 학생 대표가 공식적으로 주는 카네이션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아예 재량 효율로 정하더군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노원민우님, 비록 스승의 날은 하루지만 스승의 뜻은 늘 곁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개인주의, 모두 1등이면 경쟁도 없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한 창의성도 없고 학교의 배움과 규칙은 지키자 하고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 관련해서도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예술의 전당포님은 성과급은 기대도 안 하고 그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는 노동자가 더 많습니다 하고 주셨고 또 행복은 도고다님은 노조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반도체 호황으로 수익 많지만 언젠가 불황이 오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 비축도 해야 한다. 사측도 노조 요구 어느 정도 인정해서 좀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봐야 한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올 지금 너무 더위가 빨리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역대 가장 이른 시점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럼 질병청은 그 온열질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온이 높은 날에는 무리한 야외활동을 피해야 된다. 이런 걸 알려오기도 했는데 여러분,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 좀 잘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주말엔 경제 이어갑니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MRN 경제 LS 증권 염승환 이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하루 25분 반짝 좋았다 말은 그런 네. 날이었어요. 아니 코스피 8000을 찍었다가 25분 만에 막 급락을 하면서 네. 종가는 7493. 어제 하루 사이 코스피가 6% 넘게 하락을 했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1: 일단 이제 여러 이유는 있죠. 이제 빠질 땐 이유들은 있는데 일단 네. 이제 8000선이라는 걸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8000선 그 기대감을 좀 높였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 찍고 나니까 여기서 일단 좀 어느 정도 온 거 아닌가 좀 차익 실현하고 싶다는 욕구가 네. 있었고 사실 올해 연초이로 국내 증시가 무려 85%나 올랐거든요. 지수가 지금 다섯 달도 안 됐는데 너무 가파른 상승이죠.
0: 연초에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연동되는 것만 샀어도 괜찮겠네요.
1: 네, 그 엄청난 네. 수익이죠 사실은. 작년에도 75%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연달아 이렇게 오르니까 네. 사실 좀 부담이 컸죠. 근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게 지금 이제 당시에 그 미중 정상회담 네. 있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혹시 이제 그런 거죠. 미국이 지금 중국의 기술 통제 같은 걸
0: 네,
1: 하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우리가 반사 수혜를 좀 받는
0: 맞아요.
1: 게 많은데
0: 네.
1: 그런 걸 풀어주면 혹시 어떡하지?
0: 아 그러면 당장 우리 반도체 기업들
1: 예, 영향을 또
0: 받으니까.
1: 예. 네. 근데 사실 그건 좀 막연한 이제 걱정이었죠. 사실 뭐 별 내용은 없었는데 네. 그 후엔 좀 그런 좀 불안 심리도 좀 일부 있었고 또 제일 제가 봤을 땐 컸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금리가 좀 많이 올랐어요.
0: 금리요?
1: 미국의 금리가 네. 지금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는데 지금 호르무즈협 여전히 막혀 있고 국제유가 오르는데 네. 물가 부담에다가 금리까지 오르니까 시장이 그동안 이거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8000까지 이미 넘은 상황에서 이게 좀 뒤를 돌아봤더니 금리 이거 안 꺾이고 계속 오른다. 그러면 네.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하할 줄 알았는데 인상할 거라는 좀 우려가 또 커진 거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고 거기에 환율이 또 1500원까지 또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환율이라든가 금리 부분은 그동안 시장 오르면서도 계속 불안한 요인인데 네. 애써 좀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네. AI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금요일 날은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네. 이제 오전에 반짝 상승했다가 이제 오후 내내 이 무거운 분위기가 좀 끝까지 이어졌고 실제 이제 미국 증시도 이걸 반영해서 네. 미국도 금리 부분 때문에 좀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나 한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한 게 가장 큰 악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금요일 급락은 뭐 국내 상황이나 이런 것보다는 미국 금리
1: 여파가 사실 그러니까 시장이랑 좀 그렇죠. 뭐 그 전에도 오르곤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주식시장이 좀 8000 찍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과정에서 네. 금리 충격까지 같이 받았고 또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요새 제일 이슈가 삼성 이제 파업이잖아요.
0: 네.
1: 그게 이거 결국 파업 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까지 또 겹치다 보니까
0: 네.
1: 삼성전자가 그날 한 7% 급락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작용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니까 차익 실현,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좀 그때 예. 있었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환율까지 여러 복합적인 예. 원인이 좀 섞여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에 뭐 진짜 삼성전자 같은 경우 8% 넘게 하락하고 하이닉스도 7% 넘게 하락했는데 예. 그럼 이거는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고점 신호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좀 숨고르기 하고 넘어가던 거다 이렇게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저는 뭐 숨고르기라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이게 빠진 이유가 반도체 사이클에 문제가 생겼다. 지금 AI 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0: 네.
1: 공급은 부족하고

0: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지금 아직은 없어요.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 삼성하이닉스가 올해 주가 또 많이 올랐고 네. 가격 부담이 있는 데다가 결국 좀 파업 변수가 또 생겼고 이건 불확실성이죠 사실은. 네. 거기다가 금리가 오르면 이제 혹시 이런 거죠. 금리가 만약에 오르게 되면 미국의 그 AI 기업들이 요즘에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럼 금리 부담이 생기면 투자를 좀 줄이면 어떡하지? 아. 약간 이제 이런 부담도 사실 있었던 거죠.
1: 네.
0: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막연해요. 막연하지만 사실 이제 빠질 때는 그런 좀 공포심이 또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삼성자이닉스 빠진 게 저는 뭐 어떤 큰 악재가 발생했다기보다는
1: 네.
0: 이 시장이 좀 밀리는 가운데 이런 변수도 파업 변수나 금리 부담, 외국인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 좀 쉬어갈까?
1: 네.
0: 이런 분위기. 근데 이게 또 빠지니까 그 전에 좀 매수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역시 좀 많이 올랐나? 좀 팔고 갈까?
1: 네.
0: 이런 게 이제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취약하게 저는 좀 밀려버린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주식 시장을 보면서 일종의 좀 학습 효과 같은 게 네. 있는 게 떨어지면 사야 된다. 네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에 또 월요일은 또 미중 정상회담 결과도 이미 나온 상태고 네. 뭐 여러 좀 복합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파업도 월요일에 다시 차후 조정한다고 하고 네. 이랬을 때 월요일 좀 어떻게 보세요?
0: 월요일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지금 미국이 오늘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들을 하시는데 미국 네. 금리도 오르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먼저 빠져버렸거든요.
1: 네.
0: 좀 선반영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약간 약보합 정도 그렇게 네. 크게는 안 빠질 것 같고요. 장 초반에 약간 좀 밀렸다가 다시 좀 장중에 반등하는
1: 네.
0: 흐름은 좀 나올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려오면 사겠다는 그 투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1: 네.
0: 삼성자이닉스가 워낙 많이 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난 3월도 그랬죠. 3월에 이제 전쟁 나가지고 갑자기
1: 네.
0: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했는데 지금 그때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1: 네.
0: 급 나갈 때 사니까 좀 되네. 수익이 났어요. 실제.
1: 네.
0: 그때 3월에 힘들었지만
1: 네.
0: 그때 모으신 분들은 하이닉스를 그때 모으신 분들은 거의 두 배 수익 났거든요.
1: 그때, 3월과 비교했을 때요?
0: 그때 80만 원, 90만 원 했으니까 이번에 190만 원까지 갔거든요. 주가가. SK하이닉스가.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학습 효과도 있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빠지는 이유가 그냥 단지 좀 많이 올라서
1: 네.
0: 약간의 금리 부담 때문에 빠지는 거면 저는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0: 근데 만약에 사이클이 변하고 반도체 뭔가 문제가 생기고
1: 그런
0: 거라면은 사실 사면 안 되겠죠. 오히려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 반도체 사이클에 문제가 생겨서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1: 네.
0: 한 번에 이렇게 투자하는 건 좀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1: 네.
0: 이제 나눠서 단계적으로 저는 어쨌든 오를 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급락 나올 때 좀 공포를 이용해서
1: 네.
0: 분할로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좀 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뭐 급락했다. 지금 사야지 하고서 막 크게 들어가기보다는
0: 네.
1: 조금씩 조금씩 상황을 봐가면서
0: 네.
1: 좀 비중을 늘려가면 좋겠다. 지금 어쨌든 이제 8천을 한번 찍고 바로 내려오긴 했는데
0: 네.
1: 이게 8천을 당연히 갈 수 있다 이런 건지 아니면 8천까지는 좀 너무 무리였나 봐 이걸 좀 확인한 거였는지 좀 어떻게 보세요?
0: 근데 8천까지 가는 과정은 뭐 사실 너무 속도가 빨라서
1: 너무 빨랐어요,
0: 저도
1: 진짜.
0: 그게 좀 걱정이었지 네. 8천 가는 건 8천이 이번에 가는 과정은
1: 네.
0: 반도체 실적 때문에 간 거거든요. 지금 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작년에 40조 원 벌었고 SK하이닉스가 40조 벌었는데 올해 지금 예상만 지금 삼성전자가 340조,
1: 네.
0: SK하이닉스가 240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580조예요. 작년 80조에서 580조.
1: 네.
0: 거의 한 7배 늘어버린 거죠.
1: 네.
0: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익 기반으로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너무 빨라서 그런 거지
1: 네.
0: 8천이 가도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8천 간 거는 저는 그런 이익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간 거기 때문에
1: 네.
0: 그 저는 좀 뭐 충분히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1: 네.
0: 다만 속도의 문제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항상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급등할 때는 과거에는 실적보다는요
1: 네.
0: 이렇게 되겠지 뭔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어요.
1: 네.
0: 근데 그 기대가 현실 안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그 후에는 빠졌는데 지금은 실제 숫자들이 실제 나오죠.
1: 네.
0: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고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삼성전자 실적이 좀 감소하면 어떡할까 파업 때문에 약간 이제 이런 우려는 있잖아요. 지금
1: 네.
0: 340조 벌 것 같은데 파업을 해서 손실 볼 수도 있고
1: 네.
0: 성과급 지급하면 그 성과급 비용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명확하진 않죠. 얼마를 줘야
1: 그쵸.
0: 되나.
1: 네.
0: 그러면 340조가 아니라 이익이 일단은 예상보다는 300조 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의 이제 시장에는 좀 불안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어쨌든 좀 단기적으로는 이제 파업 이슈가 사실 어쨌든 결론이 나는 게 제일 좋아요.
1: 네.
0: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약간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파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이 지금 이 불안감을 더 키운다는 맞아요.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만약에 합의를 해서 파업이 안 한다고 해도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성과급을 더 기존보다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것도 그럼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0: 거예요? 근데
1: 그건
0: 이미 반영은 하긴 했어요.
1: 아, 지금 이미 반영. 네,
0: 만약에 이제 파업을 안 하면은 일단 네. 좋은 거고 근데 성과금을 주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합의가 된 거니까.
1: 네.
0: 근데 만약에 10% 정도 준다고 생각하면 영업이익에 예를 들어서
1: 네.
0: 그러면은 한 340조 원을 보니까 30조 원 정도가 이제 비용으로 잡혀야 돼요.
1: 네.
0: 그래도 300조 원을 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낼 거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 그러니까 이거죠. SK하이닉스가 지난 3월 저점 찍고 거의 두 배 오를 동안 삼성전자 50%밖에 못 올랐어요.
1: 아.
0: 사실 똑같이 올랐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게 약간 파업 영향을 좀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 위험을 일단 어느 정도 반영은 했기 때문에
1: 네.
0: 사실은 이제 일단 파업이 저는 만약에 안 된다면 주가는 오히려 급등할 수도 있다.
1: 아.
0: 이렇게 보고 있고
1: 네.
0: 다만 이제 파업이 진짜로 21일부터 시행을 한다면 주가는 계속 좀 이제 지지부진하겠죠. 그래서 파업이 어쨌든 안 되고 합의가 된다면
1: 네.
0: 비용 부담이 좀 있더라도 오히려 주가는 좀 강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파업을 안 하는 쪽으로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도 이제 지금 모든 채널을 좀 가동 중인 것 같은데
0: 네.
1: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럼 이걸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0: 사실은 이제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많은 뭐 이렇게 특히 주주분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게
1: 네.
0: 사실 이렇게 파업이 혹시 되면 이제 기업 가치가 이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1: 네.
0: 그 손실액이 얼마인지 우리가 추정이 좀 쉽지는 않거든요. 뭐 JP모건 같은 데서 한 5조 원 정도 손해 볼 거다.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다 이건 몇십조 단위로 늘어날 수도 있다.
1: 네.
0: 그런 좀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 알 수 없는데 다만 이 파업이 만약에 된다면 저는 그 파업에 대한 어떤 손실이 엄청나게 클 거로는 보지는 않은 게 왜냐면요 두 가지인데
1: 네.
0: 일단 첫 번째가 공장 자체가 다 대부분 자동화돼 있어요.
1: 아, 우리 보통 파업한다 그러면은 뭐 잠깐 몇 시간만 멈춰도 뭐 수백억의 네. 손해를 발생할 수 있다 이런
0: 얘기가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일단 공장 자체는 모든 게 다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1: 네.
0: 이제 그런 공장에서 생산은 될 텐데 이런 것들 수출하고 할 때 그런 관리들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혀서 공급이 안 될 수는 있어요.
1: 네.
0: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손실은 좀 볼 수 있지만 근데 반대로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
1: 네.
0: 공급이 안 되는 순간 반도체 가격은 또 급등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서로 달라고 난리인데.
1: 네.
0: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까 잠깐 이제 유튜브 보니까 그 이재용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1: 네.
0: 거기 나온 멘트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전 세계 고객한테 사과한다.
1: 아,
0: 지금 달라고 난리인데
1: 네.
0: 못 줄 수가 있잖아요. 파업을 하게 되면.
1: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코너들에서 이제 삼성전자 노조 파업과 관련한 걸 다뤘는데
0: 네.
1: 뭐 노동자 관점, 뭐 일반 주주의 관점 이렇게 보긴 했는데 고객사 관점 역시 이사님도 고객사 관점에서 그 그걸 봐주시는군요.
0: 전 세계
1: 네.
0: 고객한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메모리가 좀 워낙 다들 달라고 난리인데
1: 네.
0: 이제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그거죠. 약속을 했는데 못 줄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만약에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면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은 고민이 되는 게 지금이라도 빨리 사재기를 해놔야 되나? 사재기를 하는 순간 가격이 폭등하거든요.
1: 또 그런 것도 있네요.
0: 그래서
1: 네.
0: 사실은 이제 이 반사익은 하이닉스가 많이 없겠지만 근데 어쨌든 반도체 값이 오르면 삼성한테도 이득이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1: 네,
0: 그래서
1: 네.
0: 파업이 있다면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충격은 있겠지만 우리가 우려한 것만큼의 그런 엄청난 손실은 저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그래도 어쨌든 파업까지 가는 거는 막아야
0: 네,
1: 되겠죠.
0: 막는 게 좋죠.
1: 네.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다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을 보면서 그 앞서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0: 네.
1: 이제 성과급으로 받게 된 건데 삼성전자 노조 입장에서 그럼 왜 SK하이닉스는 그렇게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 좀 사업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0: 그렇죠.
1: 파운드리도 있고 또 가전도 있고 그런 것도 좀 이 똑같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비율을 하는 게 힘든 상황도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0: 사실 영업이익이 10%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는 기업은 거의 없고 그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결단을 내린 거죠. 그때 아마 제가 24년도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한마디로 좀 반도체 승부를 걸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던 것 같고 네. 근데 결론은 성공은 했죠.

0: 했잖아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 HBM도 굉장히 좀 좋은 성과 내고 1등까지 했잖아요, 한번.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또 이제 SK 그룹 입장에서는 또 어쨌든 성과가 많이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담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엔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금액이 커 보이는 거지. 근데 지금 원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본급의 50%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가 또 너무 많아서 하이닉스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냥
1: 그쵸.
0: 반도체만 하는 것도 아니고 파운드리 사업은 항상 적자예요. 그럼
1: 그쵸.
0: 줄 성과급도 없어요, 사실은.
1: 파운드리 사실 진짜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0: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파운드리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아마 영업이익 그걸 하기가 좀 사실은 쉽지 않은 구조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15%나 달라고 하니까 이것도 사실 좀 과한 요구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건뭐그 어쨌든 이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한을 좀 풀어달라. 이게 상한이 막혀
1: 50%
0: 있으니까
1: 상한.
0: 그래서 아마 상한은 풀어줄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600%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측은 아무튼 영업이익에 비례해서 주는 거는 좀
1: 절대 안 된다.
0: 안 하는 것 같고 다만 위는 열어주겠다 이건데
1: 상한 50%는 어느 정도 열어줄
0: 더
1: 수 있다.
0: 열어주겠다 근데 노측은 아니다 하이닉스만큼 해달라 이게 너무 비교되니까 근데 그것도 참 삼성은 쉽지 않은 게 어쨌든 사업부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하이닉스만큼 하긴 또 만만치 않은
1: 그러니까 단순
0: 그런
1: 비교하기엔 좀
0: 어려운 지금
1: 어려운
0: 상황이에요
1: 상황이다. 어쨌든 이제 좀 18일 월요일에 어떻게 좀 사후 조정이 이루어질지 저희가 봐야 될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또 이슈가 됐던 거예요.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그 AI 국민배당금 이 부분 뭐 이거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시니까 요 관점에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김용무 정책실장이 했던 얘기는 처음에 블룸버그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당시에는 그이 초과 세수가 아니고
1: 초과
0: 초과
1: 이윤.
0: 이익으로 기사가 딱뜬 거예요. 그래서 다들 충격을 받아버렸죠. 아니 기업이 더 많이 번 거를 국가가 이거 환수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거 공산주의 아니냐.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그때 순식간에 폭락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나왔던 이제 후속 기사나 이제 김용구 총재의 얘기는 아니다. 초과 세수를 얘기한 거다. 근데 사실은 지금 초과 세수는 맞는 게 왜냐면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이닉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법인세는 또 훨씬 많이 거쳐요. 그러니까 초과
1: 그렇죠.
0: 세수가 거치겠죠, 당연히.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아마 지금 어쨌든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명확한지 그때는 좀 애매했던 게 어쨌든 초과 이익으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 이익과 초과 세수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초과 이익은 어떻게 보면 약간 횡재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자본시장에 굉장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 근데 법인세를 예전 같으면 지금 작년에 삼성 하이닉스가 둘이 합치면 80조잖아요. 그럼 20%만 법인세 내도 한 16조 내는 거잖아요.
1: 한 2, 3년 전 제가 산업부 출입할 때 그때는 기업들 법인세가
0: 맞아요.
1: 줄어가지고 국가
0: 완전히.
1: 세금 세수가 너무 부족하다
0: 맞아요.
1: 이랬었거든요. 근데 한 2, 3년 사이에 상황이 되게
0: 맞아요.
1: 바뀌었어요.
0: 그래서 아마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가 한 80조 거쳤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지금 삼성하이닉스 둘이 합쳐서 500조예요. 그럼 100조입니다. 둘이 20%만 해도 법인세가. 엄청난 세금이 거쳐요.
1: 그러네요.
0: 요건 이제 초과 세수인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방안에 대해서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법인세가 많이 거친 걸 가지고 적절한 곳에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결국 우리나라 힘이잖아요. 법인세가 많이 거치면 정부가 할수 있는 역할들이 많은데, 그럼 그런 식으로 풀었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어쨌든 그 처음에는 초과 이익으로 지금 이게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결국엔 이게 확산이 되면서 시장은 너무 충격을 받았고, 뭐, 아니, 왜 기업이 번 초과 이익으로 국민 배당금을 왜 주냐. 그럴 거면 차라리, 그걸 원하면 하이닉스 주식을 사면 되거든요. 주식 사서 그걸 누리면 되고 하는 건데, 어쨌든 초과 이익이 어쨌든 나온 단어가 그게 너무나 워딩이 좀 강력했기 때문에 시장이 엄청난 당시에는 좀 충격을 줬고, 근데 결국 교통 정리는 됐습니다. 초과 세수로. 이재명 대통령도 교통 정리를 했기 때문에.
1: 아트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도.
0: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수그러든 그런 상황입니다.
1: 그 저는 또 이제 이번 주 주식시장 보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급락하는 와중에 LG전자가 뭐10% 넘게 급등하고 또 현대차 관련 기업 주식들도 좀 급등을 하던데 이거는 뭐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0: 아, 로봇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근데 로봇이요? 이것도 사실은 네. 이제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 파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네.

0: 삼성만 파업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근에 뭐 현대중공업도 뭐 네. 영업이익이 30% 달래요. 네. 이러다 보니까 파업이 그럼 늘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걸 대체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로봇 쓰는 거죠. 아. 휴머노이드 로봇. 아. 근데 당장 이거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네. 아직 휴머노이드 로봇을 그 공장에 투입은 어렵지만 시장은 그렇게 생각해버린 거죠. 네. 이걸 엮어버린 거예요. 하나의 테마로.
1: 아. 파업과
0: 파업의 약간 수혜주로 이걸 분석을 해버린 거죠.
1: 네.
0: 그래서 LG전자랑 이제 현대차가 동반급등했고, 근데 어쨌든 현대차는 그 제조 공장에 들어간 로봇을 만들 거고요. 네. 근데 LG전자 달라요. LG전자 제조업이 아니고 저기 가정에 들어가는
1: 네.
0: 이름이 클로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이번 CES에서 이미 공개를 했고
1: 네, 집안일 하는 로봇.
0: 맞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약간 다른 개념인데 근데 LG전자도 로봇 사업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젠슨황 CEO의 딸이 그 엔비디아 로보틱스 그 마케팅 이사예요. 한국에 와서 서울대에서도 네. 강연했는데 그때 LG전자 사장도 만난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실제 엔비디아 로봇 파트너 중에 하나가 LG전자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네. 이제 가전회사로 알았는데 로봇주가 되니까 주가가 이게 불과 한 달 전에 한 12, 3만 원 했는데 네. 이번에 20만 원을 넘겨버린 거예요.
1: 두 배
0: 가까이가 이제 네. 순식간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1: 근데 요즘 이제 많이 들린다는 건 피지컬 AI라고 하는데 피지컬 AI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가정 그러니까 집안일 하는 로봇 뭐 이런 것들인가요?
0: 피지컬은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몸체잖아요. 몸체.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여러분이 쓰시는 뭐 챗GPT는 디지털 화면에서 쓰는 거죠.
1: 네.
0: 가상 공간이에요. 근데 이 화면 속에 있는 AI가 로봇 모습으로 가서 이제 얘가 실제로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이제 물리 세계죠. 물리 세계. 그래서 AI가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화면에 있는 AI는 우리 지능을 대신할 수 있다면
1: 지능.
0: 얘는 이제 우리 행동을 대신해 주는 거죠.
1: 아.
0: 그래서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 AI예요. 우리 피지컬. 이동 AI고 네. 로봇은 행동.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좀 어려운 것들을 대신해주고
1: 네.
0: 24시간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피지컬 AI인데 이 피지컬 AI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1: 아.
0: 시장 자체는. 엄청 큽니다.
1: 아,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0: AI보다. 예, 왜냐하면 이제 실물 경제 자체 훨씬 크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이걸 장악하는 기업은 세계 최고 기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지금 이걸 경쟁하는 기업인 사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1: 네.
0: 젠슨황의 그 엔비디아가 네. 서로 이거 가지고 경쟁하는데 엔비디아 파트너가 지금 LG전자, 현대차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자기가 직접 안 만들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손을 잡고 아마 앞으로 엄청난 경쟁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반도체뿐 아니라 피지컬 AI 관련해서 로봇도 저희가 좀 주목을 네. 해야 되는 거고 다음 주 국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0: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파업이 21일이니까
1: 네.
0: 이게 이제 그 전에 좀 해결이 됐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다음 주 이제 20일 날
1: 네.
0: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1: 아~
0: 너무나 이제 빅 이벤트죠. 여기서
1: 네.
0: 이제 어떤 실적이 나올지가
1: 네.
0: 우리나라 또 반도체 기업들 주가를 결정하니까 그래서 그게 좀 잘 나와서 엔비디아 주가 오르면 또 빨리 생각보다 빨리 회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엔비디아마저도 주가가 힘이 없어지면
1: 네.
0: 이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중간에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
1: 네.
0: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주 이벤트들 좀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말엔 경제 염승환 LS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시나이스턴의 9 to 5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시사네마가 아닙니다. 영화 감별사 한동원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언제나 깊은 인사이트와 또 유쾌한 시선으로 영화 속 세상을 읽어주는 한동원 영화평론가.
1: 아, 감사합니다. 네,
0: 코너 이름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시사와 시네마를 네. 합쳐서 시사네마였는데 네. 영화 감별사로 바뀌었어요.
1: 예, 원래는 네. 그 주말의 명화였어요. 저도 예, 그 PD님께서 네. 그 제안 주셨는데 그 저도 좋았어요. 그 예전에 명화, 네. 그 TV에서 맞아요. 주말만 되면 이제
0: 토요일마다
1: 예, 네. 특별하게 특별히 이제 그 골든타임에 해줬잖아요. 네. 빰빰빰빰 그 음악도 유명하고. 근데 그 이 제목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니 그 주말의 명화는 AI한테 추천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왜 사람이 그걸 추천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요즘 저만 그런지 몰라도 OTT를 딱 띄워놓으면 네. 그 썸네일 화면 있잖아요. 추천 썸네일 네. 화면. 그것만 계속 보면서 한 10분이 지나갑니다.
0: 못 고르겠더라고요.
1: 네, 못 고르겠죠. 네. 그러니까 딱히 그 들어오는 게 없는 거죠. 내가 이미 본 거거나.
0: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1: 네, 그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저도 주변 분들한테 네. 나만 그런 거야 그래서 물어봤는데 다들 그러신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추천 알고리즘에 네. 뭐랄까요. 좀 함정 같은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디오샵에 제가 갔는데, 네. 좀 또는 서점 뭐, 이렇게 만화방, 어디든 좋아요. 근데 몇 번 제가 갔더니 사장님이, 아, 고객님 취향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서른 개 정도로 딱 그 책이나 네. 비디오를 그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진열을 해 놓지 않았어요. 네.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된다. 그래서 몇 번,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골랐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고를 게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 진열된 거 이외에는 뭐가 없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아, 그 있긴 있어요. 저희가 근데 창고에 쌓아놨으니까 네. 그 제목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골라다 드릴게요. 그런데 너무 이제 이 30개 추천, 그 50개 추천 뭐 이 시스템에 익숙하다 보니까 네. 다른 제목을 떠올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0: 맞아요.
1: 예,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그 의외의 발견이라는 게 네. 가능하지자 않아져요.
0: 요새는 또 그래서 내 취향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다는
1: 맞습니다.
0: 생각도 들고요.
1: 네. 취향의 이제 다림질이 돼버리는
0: 다림질. 네.
1: 다림질이 되고 굉장히 그 시야 협착증에 그 빠지게 되는데 네. 이런 시야 협착증은 사실 사람에 의해서 극복돼야 된다. 네, 편견과 네. 그 나름의 취향과 나하고 맞거나 또 맞지 않는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 간의 이제 교감에 의해서 네.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0: 뭐 그 얘기하니까 거창해졌는데 그 영화 감별사
1: 네.
0: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 명칭이라서 예.
1: 그러니까 AI가 됐습니다. 골라주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의 뜻이 담긴
0: 그렇죠. 사람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네. 인간 고리듬
1: 인간 고리듬 사람 고리듬 네. 사람의 손

0: 이라는 그 미국 독립 영화의 거장인데
1: 네.
0: 이 두 분의 이제 영화를 지금 골라왔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이 짐 자무시 감독의 그 국내에서 잠깐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왜 화제가 됐냐면 네. 박찬욱 감독이 이제 어쩔 수가 없다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그 이제 그랑프리를 탈 것이다 아니다.
1: 아.
0: 이거 갖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약간 그 우리나라 그 관객들한테는 좀 실망스럽게도 그 다른 영화 탔는데 그때 수상한 영화가 바로 이 그 짐 자무시 감독의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라는 영화.
1: 아, 그러면 요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는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을 수상한 수상작인 건데요.
0: 예, 예.
1: 짐 네, 네.
0: 예, 도대체 무슨 영화길래 오. 우리 박찬욱 감독님을 이겼냐? 뭐 네. 이런 약간 그 분기탱 전환. 올림픽 관람적인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죠.
1: 짐 예. 자무시 근데 미국 독립 영화의 거장이라고요.
0: 네. 올해 76 이십니다. 굉장히 고령이시고
1: 네.
0: 원래 아이콘 굉장히 아이코닉한 감독이죠. 그래서 뉴요커 원래 아이오와 출신인데
1: 네.
0: 뉴욕에 이제 자리를 잡고 뉴욕에서 그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뉴욕에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이제 뉴욕적인 감성으로 이제 영화를 찍어서
1: 네.
0: 이제 대표적인 그 뉴요커 예술가로
1: 아.
0: 이제 그 자리를 잡았죠.
1: 네.
0: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개성들이 있는데 굉장히 개성적인 영화를 만드는데 특히나 이제 그 캐스팅에 있어서 연기 잘하는 유명한 배우들을 다중 캐스팅하는
1: 아.
0: 그런 걸로 좀 유명하죠.
1: 일종의 짐 자무시 사단 같은 거네요.
0: 예, 사단 네. 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이제 출연하는 배우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예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1: 네.
0: 예, 출연하려는 배우들이 줄을 서는
1: 아.
0: 예, 뭐 그런 감독 중에 하나죠.
1: 네.
0: 근데 이번 그 이 그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 이 영화에서도 제목이 길어 파더 마더로 줄여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1: 순서도 좀 헷갈려요.
0: 네. 그렇죠. 시스터가 먼저 나와요.
1: 네.
0: 독특하게도. 네, 그 여기서도 이제 아담 드라이버 이제 유명한 배우죠.
1: 네.
0: 그다음에 케이트 블란쳇.
1: 아,
0: 예, 샬럿 램플링이라고 이제 영국의 이제 전설적인 정말 배우죠.
1: 네.
0: 대배우죠. 그리고 탐 헤이츠라고 미국의 이제 그 뮤지션 겸 배우.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짐 자무시 스타일이 이 영화에서도 이제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데
1: 네.
0: 이 스타일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대부분의 영화는 이제 대단한 사건들을 어떤 절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이제 쫙 직면 연결해가면서 기승전결로 쭉
1: 네.
0: 뽑아 나가잖아요.
1: 어.
0: 근데 이 짐 자무시의 그 시나리오도 이제 같이 대부분 쓰는데
1: 네.
0: 시나리오나 영화는 이 자잘한 일상적인
1: 네.
0: 아주 그 세세한 순간순간들을 병렬 연결해요.
1: 네.
0: 그러니까 직면 연결돼 병렬 연결돼 그 압도적으로 이런 병렬 연결식에
1: 네.
0: 그 영화가 흔하지가 않죠.
1: 사실 이제 관객들이 볼 때는 이게 스토리 간에 뭔가 밀접한 영향도 있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병렬식이면은 그냥 나열한 느낌이잖아요.
0: 네네,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몰입도 좀 안 될 것 같고.
0: 예, 익숙하지 네. 않고요. 아,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인가 막 이런 거 기대해야
1: 네,
0: 되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계속 뭔가 나오지 않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오지 않는 게다가 이 병렬 연결인데
1: 네.
0: 거기다가 이제 이 영화는 한 술 더 떠서 에피소드가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1: 아, 네.
0: 그 이 에피소드가 바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1: 아,
0: 아버지,
1: 네.
0: 어머니, 그 다음에 남매 이렇게 세 에피소드로 나눠져 있어요. 그 게다가 이게 두 술 더 떠서
1: 네, 두 술 더 떠서
0: 이 세 네. 챕터가 그러면 세 에피소드가 하나로 모아져 있는 한
1: 네.
0: 가족의 얘기냐 하면 아니에요.
1: 아.
0: 한 가족이 아니고 아버지 네. 따로, 어머니 따로, 남매 따로 각기 다른 그 인물들이고
1: 네.
0: 공간도 다릅니다. 공간도 아버지는 뉴저지, 어머니는 더블린, 아일랜드
1: 네.
0: 더블린, 그리고 남매는 파리, 프랑스 파리. 그게 공간도 달라요.
1: 그럼 가족인 것 빼고는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테마죠.
1: 네.
0: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 짐 자무시 감독이 가족에 대한 뭐랄까요 케이스 스터디를 한 거죠.
1: 네.
0: 나한테 아버지란 무엇이다. 어머니란 이런 거다.
1: 네.
0: 남매란 이런 것 같다. 라고 케이스 스터디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1: 네.
0: 세상에 두 가지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거리 요약이 가능한 영화, 불가능한 영화. 그게 가능하더라도.
1: 네.
0: 그 별 의미가 없는 영화. 저는 그 후자 쪽에 단연 후자 쪽에 이 영화 속하는데.
1: 아, 줄거리 요약이 불가능한 영화군요.
0: 예.
1: 네.
0: 뭐 대략 말씀드리면
1: 네.
0: 일단 아버지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이제 고급 SUV를 탄 남매가 어떤 시골에 이제 호수 마을에 가요. 근데 거기에 아버지가 사시는데
1: 네.
0: 굉장히 그 오지입니다. 오지에 가까운 이제 외딴 곳에 사시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 남매가 그 오는 걸 준비를 하면서 네. 막 뭔가 분주하게 하세요.

0: 책을 꺼내서 막 진열을 하고 소파를 갑자기 천으로 덮고 뭔가 네. 이렇게 집을 다른 공간으로 막 꾸미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오는 남매들의 얘기를 들으니 아버지는 딱히 직업도 없고 돈도 없으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도대체 아버지는 왜 이렇게 위장 작업을 하시는 걸까? 뭐 이런 궁금증이 이제 생깁니다.
1: 네.
0: 그다음에 뭐 어머니 에피소드는 또 이래요. 어머니 그 다 그 누군가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네. 걸로 이제 설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아주 고지식해 보이는 언니하고
1: 네.
0: 좀 화려한데 가벼워 보이는 동생하고 그 어머니의 집에 1년에 한번 찾아가는 행사가 있어.
1: 네.
0: 있어요. 이 가족의 전통인데 어머니의 집을 찾아가는데 어머니는 굉장히 인기 라이트노블 작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저택 같은 데서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둘이 그 자매가 도착을 하는데
1: 네.
0: 뭔가 어색하고 서로 이제 감추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가?
1: 네.
0: 뭐 이런 미스터리. 그 다음에 이제 또 남매 마지막 남매 에피소드에서는
1: 네.
0: 일란성 쌍둥이 남매가 나와요. 이 일란성 쌍둥이 남매가 근데 그 영어를 해요.
1: 네. 그러니까
0: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파리에서 살던 부모님이 동시에 돌아가셨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갑자기 집이 비어서 이 빈 집에 부모님이 사시던 집에 이 남매가 찾아갑니다.
1: 네.
0: 그럼 이들이 이제 이 빈 집에서 도대체 뭘 발견할 것인가?
1: 뭐
0: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보통 이런 설정을 깔아 놓으면 굉장히 기발한 반전이나
1: 네.
0: 뭔가 그 대단한 사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1: 아 없어요. 그러니까 네, 하나 봤을 때는 뭔가 얘기가 있겠구나 예. 이렇게 기대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0: 그렇죠.
1: 반전이 없다고요.
0: 예, 그래서 네.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그거 기대하시면 굉장히 네. 실망하실 거예요. 근데 그럼 없으면 그러니까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영화는 액션도 없고 폭력도 없고 뭐 성적 섹슈얼한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감독이 대놓고 얘기해요.
1: 네.
0: 근데 그렇다면 뭐가 있느냐?
1: 뭐가 있는 거예요?
0: 이 없음 안에.
1: 네.
0: 그 디테일로 되게 가득 찬 이제 소우주가 있습니다.
1: 소우주요.
0: 예, 저는
1: 네.
0: 소우주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예를 들면 어머니 에피소드에서 이 네. 자매가 그 도착을 하잖아요 집에
1: 네.
0: 집에 도착을 하면서 어머니는 굉장히 엄한 눈길로 이게 자상하지만 굉장히 엄격한 눈길로 이 자매를 쳐다봐요. 예, 과묵하게.
1: 엄마 아까 유명한 소설가라고 예. 했죠. 네.
0: 그래서 엄마가 마치 저울의 그 중심 축처럼. 네. 중식축처럼 있고 그다음 양쪽에서 이 자매가 누가 더 무거운가 뭐 이런 거를 서로 살짝 경쟁하는 것도 은밀하게 경쟁을 해요.
1: 네.
0: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감독이 하면 이 어머니의 집이 꽤 큰 저택이에요.
1: 네.
0: 그래서 앞에 마당이 있고 이제 펜스가 있습니다. 그 펜스에 철문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철문에 이 동생은 굉장히 아마 그러면서 뛰어들어가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1: 네.
0: 그냥 뛰어들어가요. 근데 언니는 뒤에 천천히 따라 들어가면서 이 철문을 그냥 지나치다가 문을 닫고 들어가요. 근데 처음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 네.
0: 근데 처음에 그 철문을 닫는 장면 같은 건 이제 사소한 동작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엔 주목을 안 해요. 아 그런가 보다.
1: 네.
0: 그랬는데 영화가 이제 쭉 지난 다음에 이 어머니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1: 네.
0: 식사를 하면서 이제 아주 미묘하게
1: 네.
0: 둘의 이제 이 경쟁 관계가 굉장히 재밌게 드러나요. 그리고 이 동생 캐릭터가
1: 네.
0: 본인이 그렇게 잘 나가지 않는데 이제 SNS 스타
1: 네.
0: 인플루언서인 것처럼 과시하면서 그 여러 가지 보여주는데
1: 네.
0: 이 어머니는 그걸 믿는지 안 믿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정직한 언니는 좀 그 부자는 아닌데
1: 네.
0: 이렇게 막 잘 나가진 않는데 본인이 그 이룬 작은 성취를
1: 네.
0: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만히 보면 이 언니 쪽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감정의 아주 묘한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디테일로 의상으로도 나타나고 소품으로도 드러나고
1: 네.
0: 그다음에 그 아주 작은 동작들로도
1: 네.
0: 드러나요. 그래서 이 영화를 찍을 때 배우들이 굉장히 긴장을 녹초가 돼서 이제 집에 돌아간 게
1: 네.
0: 눈 하나하나, 이렇게 눈빛 하나하나, 눈의 동작 하나하나, 작은 표정 하나하나 이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돼서 감독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굉장히 녹초가 돼서 촬영을 한 다음에 들어갔는데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1: 네.
0: 굉장히 편하게 보실 거예요.
1: 그러니까
0: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줄거리 자체가 가진 힘보다는 이 배우들의 연기나 뭐 그 상황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봐야겠네요.
0: 예. 게다가 이제 거기에 그 소품
1: 네.
0: 이제 어떤 걸 선택했냐 그 소품 중에서도 이제 또 뭘 배우들이 가지고
1: 네.
0: 무슨 동작을 하는가 그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얘기들을 해요. 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나름의 깊이가 있는데

0: 무겁진 않아요.
1: 네.
0: 근데 아까 철문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영화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이제 동생이 나갑니다.
1: 네.
0: 동생이 이제 어머니한테 우버 탈 돈도 없어서 어머니한테 거짓말로 우버를 불러달라고 자기 원래 차가 있는데 뭐 이러저러 해서 그 우버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불러주셔야 된다 엄마가 제가 나중에 돈 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니가 불러주신 우버를 타고 휙 사라집니다.
1: 네.
0: 근데 뒤에 이제 그 언니는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그 나가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고물 그 고물차를 이제 타고 가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문이 철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문을 닫고 이제 가요. 그러니까 이 문의 의미가
1: 네.
0: 집의 문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1: 네.
0: 이제 이 두 번째 동작을 할 때, 두 번째 문을 닫는 동작을 할 때
1: 네.
0: 보이는 거죠, 그런 게. 아, 그래서 철문 장면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1: 아, 철문 장면을 좀 주의해서 봐야겠네요.
0: 뭐 그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철문 장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소한 동작들이
1: 네.
0: 나중에 보면 나름의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그냥 나온 장면들은 별로 없는 그런 밀도가 좀 있는
1: 그러네요.
0: 영화입니다.
1: 그런 네. 동작 하나하나에 좀 집중해서 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짐 자무시 감독 하면 이제 패터슨이 좀 유명하긴 하잖아요.
0: 예, 예, 예.
1: 네.
0: 아까 그 제가 처음에 말씀을 둘이 이렇게 방송 전에 나눴을 때 네. 패터슨 보셨다 그래서
1: 네,
0: 굉장히 놀랐어요.
1: 네. 재밌게 봤는데 제가 그 앞서 말씀 주신 영화는 보진 않았었고 패터슨을 봤기 때문에 아, 이 감독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구나 딱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 와닿긴 하더라고요.
0: 네네.
1: 패터슨도 그냥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뭐가 있을까 싶은데 작은 사건 하나가 이 사람을 막 분노케 하는 그런 것들이
0: 아, 그렇죠.
1: 그게 사실 우리 일상이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거든요.
0: 예, 그 네. 와중에서 또 엄청난 반전도 있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는 결정적으로 시가 등장을 합니다.
1: 그렇죠.
0: 예.
1: 네.
0: 그래서 이 자무시 감독이 그 영화에서 전작에서도 시를 굉장히 많이
1: 네.
0: 그 차용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뭐 그러니까 그 일본의 하이쿠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인용을 하고 시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아예 이 패터슨이라는 영화는 아예 주인공이 시인이고 그 영화에 계속 시가 등장해요.
1: 네.
0: 그 시가 중요한 모티브인데 이런 그 느낌의 이제 영화를 볼 때는
1: 네.
0: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는 느낌보다는 저는 그 ASM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모닥불 영상
1: 네.
0: 이런 것들을 틀어놓고 이제 보는 거의 그런 느낌으로
1: 네.
0: 그 다음의 얘기는 무엇일까? 무슨 놀라운 사건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완전히 내려놓고 모닥불 보듯 대사가 있는 모닥불을 보듯 영화를 보면. 많은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뭔가 나올 거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좀 편하게 보면은
0: 예.
1: 오히려 더 크게 와닿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아까 이제 가족 영화 하면 떠오르는 감독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얘기를
0: 예.
1: 해주셨는데 이 감독 사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감독이긴 하잖아요.
0: 네네.
1: 이 감독의 영화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0: 예, 꽤 오랫동안 그 팬들을 확보를 해왔어요.
1: 네.
0: 그 2023년에 또 괴물이라는 영화 개봉했는데 이게 깜짝 흥행을 해가지고 또 이제 더 인지도가 올라갔죠.
1: 네.
0: 뭐 우리나라 그 송강호 배우가 출연한 몬스터라는 영화도 이제 연출을 했고요. 근데 이 감독의 영화를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 처음 보는
1: 네.
0: 이 감독의 영화를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저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2013년
1: 아,
0: 작품.
1: 예. 네.
0: 이 작품 추천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감독의 영화를 난 딱 한 편만 볼 거야.
1: 네.
0: 그러면 바로 이 영화 걸어도 걸어도.
1: 걸어도 걸어도
0: 예, 2008년 작품이죠. 이
1: 네.
0: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1: 근데 오늘 준비하신 영화 걸어도 걸어도죠.
0: 예,
1: 네.
0: 이 영화 말씀드리려고요. 근데 이 걸어도 걸어도가 일본판 파더마더 시스터 브라더예요.
1: 아 그래요?
0: 예, 딱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1: 네.
0: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네, 남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1: 네.
0: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영화의 내용은 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 네.
0: 그 이 영화가 그 촬영이 시작된 계기가 감독이 이제 어머니의 죽음을 맞은 다음에
1: 네.
0: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1: 아.
0: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1: 네.
0: 그 2년 전부터 어머니에 대한 기록 메모를 계속 남겼어요. 이제 그 기록하고 기억을 바탕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쓴 거죠.
1: 네.
0: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실질적인 주인공은 원래 배우는 그 원래 주인공은
1: 네.
0: 이 가족의 그 차남인데
1: 네.
0: 그 실질적인 주인공은 어머니예요.
1: 아,
0: 예,
1: 네.
0: 사실은 중심이죠. 근데 이 어머니 역할을 한 배우가 이제 키키키린이라는
1: 네.
0: 배우입니다. 근데 이 배우가 이 영화에 이제 처음으로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하고 처음 작업을 했는데
1: 아.
0: 그 이후로 6편을 같이

0: 그 같이 했어요 작업을.
1: 이때 그러면 걸어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겼었나 보네요.
0: 예, 예. 그래서 네.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일본의 어머니의 인상으로 이제 남아있죠. 꼭 뭐 그런 역할만 연기한 배우는 아닌데 그래서 이 키키키린이라는 배우하고 이제 네. 굉장히 그 인연이 시작된 영화고요. 근데 사실 이게 내용을 보면 이 영화 역시 줄거리의 요약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딱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아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다가 네. 죽은 이제 장남이 있어요. 이제 브라더가 있죠. 이 브라더의 기일에 맞춰서 이제 그 아버지는 은퇴하신 동네 의사예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같이 사시죠. 이 집에 이제 차남하고 누나가 네. 시스터가 브라더 시스터가 이제 와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보내는 네. 이야기 이외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벌어지는 얘기가 이제 그 모여서 음식 준비하고 밥 네. 먹고 수박 깨기하고 뭐 얘기하고 목욕하고 또 얘기하고 뭐 이런 에피소드가 쭉 흘러요.
1: 네.
0: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관찰력입니다.
1: 관찰력?
0: 예, 네. 아주 섬세한 관찰력 덕분에
1: 네.
0: 이 이야기들이 그냥 일상 기록으로 끝나지가 않고 네. 아주 굉장히 그 가족에 대한 그 굉장히 깊은 네. 그 뭐랄까 이해 그리고 공감 이런 것들로 이제 네. 그 승화되죠. 그래서 뭐 이 영화를 보면 어떤 분이 보시건 간에
1: 네.
0: 그 어떤 캐릭터에서든
1: 네.
0: 내 가족 중에 한 명 정도는 찾을 수 있어요. 야, 저거 완전히 내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오빠 닮았다라든가
1: 네.
0: 우리 아버지하고 너무 똑같다.
1: 어느 가족에나 한 명은 있을 법한 예, 인물들이 예. 다 있다는 거죠.
0: 예.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 어머니 관련된 이제 뭐 장면들이나 얘기들이 이제 많이 유명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1: 네.
0: 아버지 관련된 네. 묘사가 굉장히 재밌고 코믹하고 그 디테일이 잘 살아 있어요.
1: 네. 이제
0: 예를 들면 일본의 아버지들이 특히 이런 특성이 있는데 젊었을 때는 집안의 가장
1: 네.
0: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가장이라고 해서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거리를 두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것들을 결정을 하는 이런 입장이고
1: 네.
0: 그래서 그렇게 가족하고 친밀하게 섞이지 못하고 이제 섞이지 않는 거를 일종의 권위로
1: 네.
0: 유지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많이 연세가 드시고
1: 네.
0: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모였을 때 계속 그 대면 모드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극복하기 어려운 거죠.
1: 네.
0: 평생 해온 일이.
1: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0: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그 가족들이 이제 그 밑에서 다 밥 먹는데 혼자 이제 이분 의사였으니까
1: 네.
0: 본인의 진료실에 들어가서 뭐 하는 척. 근데 누가 오면은 화들짝 놀라가지고 뭐 하는 척하고
1: 네.
0: 뭐 이런 장면이 이제 재밌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처음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이웃집 그 할머니가
1: 네.
0: 이 아버지하고 만나는데 이웃집 할머니한테는 여전히 의사죠.
1: 네.
0: 그래서 이웃집 할머니가 아, 재임종 때는 선생님이 이제 곁에 계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영화 그 말미에
1: 네.
0: 이 이웃집 할머니가 한밤중에 이제 응급실에 간다. 연락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1: 네.
0: 근데 아버지는 그 앞에 이제 좀 약간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진료를 할 수 없다.
1: 네.
0: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거절하고 구급차가 오는데 구급차가 온 상황에서 나가보는데 구급차에서 이제 뭐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려고
1: 네.
0: 하는데 완전히 여기서 소외를 당해요.
1: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0: 예,
1: 거죠.
0: 동네 할아버지 네. 뿐이죠. 예, 구급대원들한테. 그래서
1: 네.
0: 그 어쩔 줄 몰라하는 아버지를 또 이 아들이 옆에서 지켜봅니다. 근데
1: 원래 아들은 아버지를 되게 미워했었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 사이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엄하고 언제나 이제 강할 줄 알았던 아버지인데
1: 네.
0: 이런 모습을 지켜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인간의 아버지가 보이 인간으로서의 아버지가 보이는 거죠. 이제 이런 감정들이 이제 많이 이 영화에 이제 살아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미웠다가 예. 짠했다가 여러 이제 복합적인 감정이 영화
0: 네.
1: 속에 가족을 보는 시각이 좀 드러나 있다.
0: 네네.
1: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예.
1: 한동원 평론가님 영화 감별사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주말엔 CBS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6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환영합니다.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하이라이트, 잡지사 주말 에디션, 매주 토요일 밤 8시부터 1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만나볼 에피소드는요. 띠링띵 띠딩띵 띵.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게임 슈퍼마리오, 최근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상영 중인데요. 버섯을 먹으면 키가 배로 커지는 마리오와 용도 아닌 거북이도 아닌 정체불명의 쿠퍼대왕, 그 초자연적인 설정을 과학으로 분석한 분이 있습니다. 곽지식 작가와 함께 슈퍼마리오의 과학 함께하고요. 마리오 못지않게 어린 시절 많이들 좋아하셨을 드래곤볼과 나라라 슈퍼보드, 아시다시피 이 작품들은 소설 서유기에서 모티프를 따왔는데요. 중국 사학자 이성원 교수를 모시고 소설 서유기의 시대적 배경과 그 안에 담긴 상징적 의미 알아봤습니다. 잡지사 주말 에디션 함께 펼쳐보죠.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9번째 페이지. 갓뚫은 배관처럼 토크를 콸콸콸 쏟아내는 무호흡 토크의 대가,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4: 자, 오늘은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관공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누구겠습니까? 마마미야! 슈퍼마리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1997년 4월경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4: 97년이요?
5: 네, 97년. 97년 연도 정확하고요. 4월도 거의 정확합니다. 날짜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4: 야, 무슨 얘기를 들으셨죠?
5: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 네.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상한 사람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나는 슈퍼맨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옆에 보니까 또 어떤 여자가 이번에 막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당신 누구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4: 원더우먼이요.
5: 나는 슈퍼걸이요. 아, 슈퍼걸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갑자기 마리 한 마리가 막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4: 마리. 예,
5: 예, 예.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구요? 라고 했더니 슈퍼마리요. 약간 이런 정도의 정신 상태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4: 너무 많이 했네. 너무 많이 했어.
5: 들어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 그렇군요. 네. 자, 그렇습니다. 슈퍼마리오, 현대 비디오 게임의 문법을 창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닌텐도의 역작이죠. 또 최근에 슈퍼마리오 갤럭시라는 영화도 개봉해서 상영 중이어서 마리오 세계관에 숨은 과학 이야기를 곽 작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 보통 저희가 이제 개봉작 관련해서 과학 이야기 할 때 그렇게 영화를 한 번도 안 보시더니
5: 아, 네.
4: 이번엔 보고 오셨다면서요?
5: 그러면 나서 그 다음에 본 적은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4: 예, 예, 예, 예, 예,
5: 사실은.
4: 예.
5: 왜냐면 이제 우리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개봉하자마자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말 못했던 적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냥 어린이날을 또 맞이해가지고.
4: 아, 어린이와 함께.
5: 마리오 영화는 또 이제 제가 보고야 말았습니다.
4: 아.
5: 그래서 보면서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죠. 네. 아, 저 마리오가 탄생한 그 배경에는 사실은 상당히 슬픈 역사가 있다.
4: 아,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예.
5: 원래 이제 가정에서 즐기는 이런 게임이라는 문화를 처음으로 창시한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은 미국의 과학기술인이자 사업가인 놀란 부시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손에 꼽힙니다.
4: 부시넬. 예.
5: 이 사람이 이제 동전 놓고 그런 가게나 술집 옆에 구석에서 잠깐 재미삼아 게임을 하게 해주는 이런 기계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유통을 하다가 그걸로 성공을 했거든요.
4: 네.
5: 그래가지고 아, 이런 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전자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게임을

0: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할 수 있게 팔아보면 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장사를 시작해서 이 사람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이미 미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상당히 퍼져 있었어요. 네. 가정에 이렇게 일종의 간단한 컴퓨터죠. 그런 걸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게임을 사가지고 매체, 게임 매체를 사가지고 거기다 꽂아놓은 다음에 네. 여러 가지 게임을 그 뭘 꽂아놓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를 텔레비전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막 어린이들이 혹은 뭐 가족들이 이렇게 하고 논다라는 게 70년대 굉장히 많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그 이게 상당히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게 이게 돈이 되는 장사구나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점점 커졌거든요. 놀란 부시넬이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엄청나게 큰 회사도 갖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놀란 부시넬이 알바생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그런 제품 같은 거 개발하는 일을 맡겼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1: 뭐 스티브 잡스?
0: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하고 그의 동료 공동 창업자이기도 한 스티브 워즈니악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대박이네. 전자와 관련된 일 중에서 생산적인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본 게 이 놀란 부시넬 회사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게임 산업에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업이 되게 잘 됐었는데 80년대 초반 한 82년 83년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사업이 잘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너도 나도 미국에서 이 사업에 막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그때 또 당시에 여러 가지 그 게임에 대한 어떤 문화라든가 게임의 저작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든가 게임 유통하는 거를 어떤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든가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무슨 잘 되는 게임이 하나 나왔다라고 하면 비슷한 게임을 다 베껴가지고 너도 나도 막 출시하고 어떤 회사에서 게임기가 괜찮은 걸 만들었다라고 하면 조금 바꿔가지고 똑같은 걸 복제해서 또 내놓고 뭐 이런 게 막 난무하는 시대가 찾아왔거든요. 1983년도에 이 게임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을 가진 수많은 미국의 소비자들이 게임이라는 것 자체에 좀 염증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게임 하나 재밌대라고 해가지고 무슨 게임 이름 뭐라고 할까요? 마리오 이렇게 뭐 바리오라는 게임이 있었다고 칩시다. 바리오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재밌대라고 해가지고 바리오라는 게임 나도 하나 사볼까라고 해서 매장에 가보면 뭐 바리오, 슈퍼 바리오, 하이퍼 바리오 뭐 별별 유사품들이 쫙 다 나와있고 그중에 대부분은 살펴보면 표지만 비슷하게 생겼지 쓰레기 같은 게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자체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에 비해서 물건을 파는 쪽에 그 산업 쪽의 경쟁은 너무 격화되다 보니까 게임 산업 이건 망할 이거 될 일이 아니다 망할 산업 이런 바람이 훅 불어닥치면서 게임 산업에 불어닥쳤던 그 수많은 투자나 인기가 갑자기 1983년에 훅 꺼지는 그런 심었어. 엄청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에 수십 개의 게임 만드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83년에 이 거품 꺼지는 이 현상이 발생한 다음에 뭐 다섯 개 남기고 다 망했다든가 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이런 충격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흔히 비디오 게임 크래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1983년에 일어났던 게임 대붕괴 뭐 이런 식으로 지칭하는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83년을 기점으로 이게 좀 오래 가요. 될 산업이 아니다. 이거는 게임이라는 건 이제 한때 이상한 유행으로 반짝했던 거지 이게 꾸준히 사업이 된다거나 사람들의 문화에 파고든다라는 거는
1: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0: 한낱 꿈 같은 일이다라는 식으로 이게 훅 다 꺼진 나 게임 회사에서 저 사람 이제 실업자 됐나 봐 거의 그런 분위기가 미국에 몰아닥칩니다.
1: 그런데
0: 바로 그 하필이면 그 게임 산업이 미국에서 완전 망해가지고 게임에 대한 투자가 다 꺼질 그 바로 그 해인 1983년에 태평양 건너 일본에서 게임이라는 산업이 미국에서 이렇게 커졌는데 미국에서 게임 만드는 거 보니까 다 고만고만한 거 만들더라.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한 단계 더 발전된 더 혁신적인 기계를 갖다 놓고 게임을 만들면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게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열기가 뜨거워진 게임 세계를 완전 평정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일본인 이 기술인들이 일본인들의 게임기를 가정용 게임기를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야심차게 출시를 했어요. 놀란 부시넬이 미국에서 성공했던 그 게임기 같은 경우에 기억 용량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기억 용량이 총 128글자의 알파벳을 저장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램이라고 하죠. 기억장치를 이 게임기에 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터무니없이 형편없이 작은 용량이죠. 그게 이 기계가 다룰 수 있는 기억 용량의 전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가정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판단과 계산을 해가지고 뭘 보여준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그냥 전자계산기하고 비슷한데 좀 나은 거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자계산기 같은 거를 좀 더 개조해가지고 뭐 화면에 뭐 띠띠 움직이고 하면 뭐 재밌겠지 이 정도를 괜찮아요. 해가지고 놀란 부시넬은 게임 산업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일본 기술인들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격상된 걸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때 개발해가지고 세상에 내놓은 제품의 기억 용량 같은 경우에는 2000자

0: 와. 네, 기억력.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참 가당차는 거죠. 아, 근데 2000자라고 해봐야 네.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만약에 인터넷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말소리에 한 0.1초를 담은 내용도 2000 아, 글자보다는 용량이 더 많이 될 거예요.
1: 그래도 한 번에 너무 도약이 크네요.
0: 그렇죠. 네. 20배 가까이 도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혁신적으로 더 성능이 좋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우리가 된다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아유, 비디오 그쵸. 게임 대붕괴가 크래쉬. 게임 대붕괴 왔잖아요. 네. 자 이거 안 우리 큰일 났다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야심차게 이걸 내놓았는데 다 엎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도 일본에서는 일본 경기 좋을 때니까 일본에서는 조금 될지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뚝심으로 몇 년 버텼어요. 네. 그래서 1년 버티고 84년이 되어가지고 아, 이 정도 게임을 만드는 정도의 경험이 좀 쌓였으면 진짜로 우리가 놀라운 게임을 완전히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게임을 만들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2년이 지난 85년에 개발해서 내어놓아서 다시 일본 사람들이 미국 게임 시장을 완전 휩쓰는 데 성공한 바로 그 걸작이 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슈퍼 마리오라는 게임이죠.
1: 그렇습니다. 예.
0: 하나만. 그런데 아무리 뭐 일본인 기술인들이 그런 뛰어난 혁신적인 미래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80년대 초에 사용하던 다른 가정용 게임기에 비해서 성능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그죠? 근데 가정용 게임기라는 게 돈나는 게임기인데 이게 무슨 뭐 생활 필수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물건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냥 재미삼아 즐기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선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정도 해야지 뭐 애들이 아빠 나도 사줘 라고 하면 사줄 만한 그 정도 가격선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 기계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품인 반도체 시세가 너무 올라가지 않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고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게 반도체 가격이 물론 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 높아져도 밑지면서 파는 것도 어느 선까지는 감내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게임기 자체는 그렇게 돈을 못 남겨도 네. 이런 슈퍼마리오 같은 잘 팔리는 게임을 만들어서 팔면서 돈을 좀 벌면 되니까 그래도 어느 선 이상으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버리면 네. 이게 수지가 안 맞거든요. 네. 네. 그래서 80년대에 이런 특히 80년대 초반 이럴 때는 80년대 중반까지도 네. 수많은 이런 전자제품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첨단 기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반도체 시세를 되게 조마조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일본 반도체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0: 일본의 반도체 만드는 전자기술 뛰어난 업체들하고 우리가 좋은 관계만 있으면 그래도 크게 망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네네. 반도체 시세를 항상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시세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한 그리고 전자제품 상황에서 전자제품 사업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거에 대한 전망이 좋을지 나쁠지 어떨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캄캄한 상황에서 그리고 세계의 반도체 시장을 일본 업체들이 지배하고 있던 시장에서 무모하게 뛰어들었던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1: 대한민국이군요.
0: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반도체 산업 그것도 이 메모리 기억용 네. 반도체 DRAM 사업에 처음 뛰어들어가지고 시제품까지 개발하는데 처음 성공했던 그 해가 똑같은 1983년입니다.
1: 83년. 예, 그렇습니다.
0: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이 세계의 게임 문화가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게 된데 한국의 이 반도체 산업, 이때 당시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 하던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무모하다고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 미천도 없는데 어떻게 일본 반도체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제품을 팔겠느냐. 그렇게 무모하게 그렇게 무모하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 저렴한 질 좋은 반도체들을 세계에 많이 풀 수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어린이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첨단 기기가 세상에 보급될 수 있었다라는 간접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1: 네, 캐릭터 주인공 이름이 마리오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썬킴 씨랑 오락의 역사 때 다룬 바가 있으니까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리오 이 캐릭터가 트레이드마크가 코수염 그리고 이제 항상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요 묘사가 사실은 컴퓨터 메모리를 아끼기 위한 전략이다?
0: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네, 컴퓨터 네. 내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기기의 장치 자체의 용량도 아까 끽해야 2000 글자, 알파벳으로 2000 글자. 그러니까 한글로 쓰면 1000 글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작은 용량이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뭔가를 많이 처리를 할 수가 없었고 네. 그 게임 자체를 담고 있는 매체 있죠. 네. 그 매체의 저장 용량도 그거를 늘리면 늘릴수록 반도체가 많이 소비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 전체의 양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1편 같은 경우에 전체 양도 한 40킬로바이트 정도밖에 안 돼요. 40킬로바이트면 글자로 알파벳 글자로 써도 뭐 한 4만

0: 40글자 좀 넘는 그 정도죠.
1: 40킬로바이트.
0: 네, 40킬로바이트. 네. 4만 글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인터넷으로 말하고 있는 이 한순간의 화면을 네. 캡처를 뜨면 네. 스크린샷을 뜨면 네. 그 한순간의 장면 하나가 네, 네. 아마도 4만 킬로바이트 이상일 겁니다. 요즘에는. 그죠?
1: 와.
0: 그런데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1편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에 게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모든 세계의 모습과 그곳에서 와.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규칙과 아름다운 배경음악도 참 좋습니다. 아, 자세히 들어보면 약간 재즈 분위기가 나는 그런 음악이에요. 특히 게임 오바됐을 때 음악 있잖아요. 띠리리 띠리리 띠리리 약간 재즈 느낌이 살짝 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런 음악까지도 네. 다 집어넣어가지고 네. 만들었는데 이렇게 용량이 작다라는 거는
1: 40킬로바이트
0: 예, 정말 그때 당시에 그래도 놀란 부시넬 1970년대에 미국에서 나왔던 가정용 게임기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1: 아, 그럼요.
0: 예, 그런 성능을 이용했지만 그 성능 안에서 최대한 뭔가를 많이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법을 썼습니다. 일단 네. 머리카락 모양 같은 거를 단순하게 표현해야지 용량을 줄일 수가 있는데
1: 아, 그렇구나.
0: 그러면서도 좀 개성적인 모습을 보이려면 네. 머리카락을 머리를 일일이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모자를 씌우는 게 낫겠다. 그래서 모자를 씌웠고 눈, 코, 입을 다 표현하면 그것도 너무 내용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밋밋하게 표현을 하면 또 재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개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코수염을 넣어서 입을 가리고 코가 있는 가리지. 것처럼 보이게 하자라는 그렇지. 그런 작전을 사용을 한 거고요.
1: 네.
0: 마찬가지로 팔의 움직임 같은 걸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1: 예.
0: 바지도 옷차림도 일부러 멜빵 바지 같은 거를 입히게 하고 네,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작전이 들어갔습니다.
1: 네.
0: 그거 말고도 진짜 유명한 꼼수로 그런 거 있죠.
1: 뭐 어떤 거요?
0: 그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모양하고 그 구름 윗 부분 모양이 이 풀섭의 모양하고 똑같다. 네. 색깔만 다르다.
1: 색깔만 이런 거 맞아.
0: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두 개를 저장하면 용량이 많이 드니까 그림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 그림의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방법으로 구름도 표현하고 풀섭도 표현하는.
1: 네. 네. 아, 그래도 그것도 그렇게 재밌냐.
0: 네. 그렇게 해서 꽉꽉 눌러 넣어가지고 예전에는 아까 놀란 부시넬 시절의 게임이라고 하면 대충 어떤 거냐면 화면에 무슨 점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1: 아.
0: 그러면 뭐 주인공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 점에 뭘 쏴가지고 맞춘다. 아. 많이 맞추면 점수가 띡띡띡 올라가고 그럼 네가 많이 점수 맞췄냐 내가 많이 점수 맞췄냐 그거 겨뤄가지고 아 잘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70년대 말 비디오 게임 크래시 비디오 게임 게임 붕괴가 일어나던 그 무렵의 주류 게임들이었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이 마리오 시대의 게임은 그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계속 탐험하면서
1: 맞습니다.
0: 미지의 그런 상상의 영역이 펼쳐지고 주인공과 등장인물 적들이 나름대로 독특한 모습의 어떤 성격이 있고 모습이 네. 있고 그래서 그 등장인물의 이름을 뭔가 부르게 되고 아, 마리오가 나왔다. 네. 쿠파를 물리쳐야 된다.
1: 네.
0: 공주를 구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생각을 게임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네. 감정이입이 더 일어나고 무슨 세상이 더 펼쳐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는 네. 그런 하나의 예술적인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1: 혁신이었구나.
0: 예,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그러네요. 이 마리오 슈퍼마리오의 초기 이름이 점프맨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슈퍼마리오 하면 점프력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중력을 거슬러서 본인 키의 몇 배나 되는 높이를 마리오처럼 점프할 수 있으려면 지구에서 물리학적으로 얼마나 큰 폭발력과 뭐 근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0: 하여튼 불가능합니다. 네. 마리오가 뛸 때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1편 기준으로 뛸 때 보면
1: 네네.
0: 자기 화면상에 나오는 자기 키 대비 네. 한 4배 정도는 우습게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1: 예, 예,
0: 자기
1: 예.
0: 키 대비 4배. 그러니까 마리오의 키를 한 150cm로 1.5m 정도로 되게 짧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1: 네네.
0: 4m 이상 뛰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예.
0: 근데 우리나라의 우상혁 선수는 세계에서 거의 제일 높이 뛸 수 있는 사람이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1: 탑클래스죠.
0: 예, 이분이 기록이 2m 36cm인가 그래요.
1: 아.
0: 그런데 이분은 뭐 전문적으로 마리오는 전문적으로 뛰는 사람도 아니고 이건 뭐 배관하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그냥 뭐 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다고 푹 뛰면
1: 네.
0: 우상혁 선수가 세운 최고 기록보다 한 뭐 2m 이상을 더 올라간다.
1: 아하.
0: 이거는 사실은
1: 사람이
0: 불가능하다.
1: 아닌가 마리오?
0: 불가능하다.
1: 사람이 아닌가?
0: 그래서 사람이 아닌 동물 중에는
1: 어, 예, 예, 예.
0: 누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좀 제가 한번 여러 가지 따져봤어요.
1: 네,
0: 일단 네. 뭐 곤충류 중에는 이런 게 많아요.
1: 그렇죠.
0: 뭐 벼룩이나 이런 거는 자기 몸에 뭐 몇백 배도 뛰니까.
1: 그런데
0: 예, 예, 예. 아무리 좀 무리수를 둔다고 해도 마리오가 뭐 벼룩 같지는 않잖아요.
1: 아니죠. 아니죠.
0: 그죠?
1: 수염도 네. 나 있는데.
0: 뭐 플리리오라고 해야 될까? 플리오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 같지는 않잖아요.
1: 네, 네, 네. 네,
0: 그래서 그건 아니고 좀 그나마 사람에게 좀 가까운 포유류 동물 중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비교적 높

0: 비교적이 아니라 상당히 이 정도 적어도 한 4m 이상 정도의 아니 4m가 아니라 6m 이상 정도의 그러니까 1.5m의 내뱀이 6m죠. 그죠? 그러니까 네. 우상혁 선수보다 한 4m 정도 이상 뛸 수 있다는
1: 6m
0: 건데.
1: 6m 뛸 수 있는.
0: 6m 정도 뛰는 게 좀 관찰이 된 가능할 만한 그런 동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 있나? 6m가 있나?
0: 표범류 동물 있죠, 표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많이 살았던 표범. 지금은 뭐 거의 멸종돼서 남한 지역엔 적어도 없다라고 합니다만 네. 표범류 동물이 뛰면 표범은 이제 나무 위에서 뛰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네. 한번 몸을 뻗쳐가지고 뛰면 뒷발이 떨어진 거리로 따지면 그렇게까지 높진 않은데 네. 앞발이 닿아가지고 결국은 올라갈 수 있는 높이로 따지면
1: 이렇게 걸터가지고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
0: 그러니까 마리오도 와. 사실은 그 높이 뛰는 기록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네. 어디를 딛고 올라갈 네.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따지면 네. 표범 같은 경우에 뭐 3m 정도 올라가는 거는 쉽게 관찰이 되고 좀 표범하고 비슷한 그런 고양이과 동물 중에 예를 들면 뭐 퓨마라든가 이런 동물은 5m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워낙에 나무에서 오르내리면서 사는 동물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몸 구조가 많이 진화가 돼 있어가지고 네. 다리가 길고 몸이 가볍고 다리를 이용해서 점프를 할 때 뒷다리로 강하게 땅을 박차고 밀어내면서 앞다리를 높이 뻗어내고 허리뼈를 약간 흉수철처럼 이용해가지고 튕겨내는 그런 방식으로 5m 이상의 높이 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마리오보다는 뭔가 레오파르디오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표범 마리오, 인간 같은 마리오. 표범맨 예.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다면 조금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요즘은 뭐 이제 저장 용량 같은 게 훨씬 더 늘어났으니까 네. 마리오를 굳이 요즘 현대가 좀 더 과학적인 감각으로 표현을 하려면 네. 옷을 멜빵 바지보다는 네. 약간 호피무늬 옷 같은 걸 좀 입히는 게 낫다. 아~ 그것도 그럼 호피무늬 중에서 좀 더 이제 강렬한 거 입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약간 이런 표범 무늬 같은 걸 또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무늬가 좀 어울리지 않겠느냐.
1: 그걸 입히라고. 뒷버전에서 약간 하늘 다람쥐 코스프레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0: 그렇죠.
1: 나는 그 기능도 있어요.
0: 좀 더 평범하게 네. 그냥 네. 몸 크기 대비로 생각을 해보면 네, 네. 토끼 같은 경우에 토끼는 뭐 이제 가축으로도 많이 기르니까요. 토끼 같은 경우에 높이 뛰면 1m 정도 훅 뛰거든요. 네. 그런데 토끼의 전체적인 그 어깨 높이를 보면 뭐 한 20cm, 수십 cm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 높이의 한 4-5배 정도를 뛰는 그러네. 토끼들은 네. 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토끼 정도의 어떤 신체 구조와 힘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오도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좀 토끼 같지는 않잖아요. 토끼 아무리 봐도
1: 그냥 아저씨죠.
0: 에, 코수염 토끼 수염을 좀 표현한 걸까요? 코수염이 토끼 귀를 달고 있는 모습으로 좀 표현해야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무리수인 것 같고
1: 아,
0: 토끼의 몸 구조 같은 그러니까 뒷다리가 되게 발달하고 이런 모습으로 또 마리오를 표현하면 조금 흉측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물론 뭐 마리오가 그 개구리로 변신하는 뭐 이런 버전도 나중에 뒤에 나오죠. 그 모양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개구리도 되게 높이 뛸 수 있습니다. 개구리도 거리 기준 으로 하면 자기 몸에 30배, 40배 뛸 수 있는 그렇지, 개구리도 흔합니다.
1: 그럴 것 같아요.
0: 그래서 개구리 형태가 의외로 기본 형태여야지 맞는 게 아닌가.
1: 아, 양서류인간이라는
0: 류의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1: 그리고 이제 슈퍼 마리오 세계관에서 버섯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버섯.
0: 그렇죠.
1: 예, 일단 마리오도 버섯을 먹으면 키가 뿌링뿌링뿌링 하면서 이제 커지고.
0: 맞아요.
1: 버섯 모양 버섯돌이 친구도 있고.
0: 그렇죠.
1: 키노피온가.
0: 맞아요.
1: 예. 이 그리고 이제 버섯 같은 경우는 그 색깔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가장 익숙한 건 주황색 가세. 빨간 점이 박혀 있는 버섯.
0: 그 다음에 뭐 빨간색 가세 흰 그렇죠. 점이 박혀 있는 네, 버섯도 그런 것도 있고요. 있고. 네. 그런 류의 점박이 버섯들이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등장을 하는 편이죠.
1: 우리가 진짜 작정하고 몰입을 해본다면 그런 네. 버섯이 실제로 존재하는 버섯일까요?
0: 사실 거의 마리오 버섯이라고 불리는 버섯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아, 실제로?
0: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별명인데요. 마리오 버섯이라고 흔히들 부르는 버섯이 있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에 지금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작심하고 찾아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뭐 최소한 뭐 비무장지대라든가 아니면 뭐 북한의 그런 자연환경이 좀 파괴되지 않은 깊숙한 이런 곳에 들어가면 지금도 아마 있을 것이고요. 과거에는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본 같은 게 채취되었다라는 그런 정황 증거들이 좀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광대버섯이라고 하는 버섯이 있어요. 광대버섯. 아마니타란가 그렇게 아마니타든가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광대버섯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광대버섯의 모양이 마리오 버섯은 좀 이렇게 똥똥하게 약간 펑퍼짐하게 생겼다면 네. 코를 조금 이렇게 슬림하게 네. 자루가 조금 이렇게 가늘고 길게 살짝 뽑아 놓는다라고 하면 진짜 광대버섯하고 비슷하게
1: 색깔이 생겼습니다. 그 비슷하네요, 진짜.
0: 네, 광대버섯이라는 버섯과 네.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이 버섯이 뭐 세계 여러 곳에 이 광대버섯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게 한 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1: 네.
0: 몇 가지 종이 있는데 그걸 묶어 가지고 아마니타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광대버섯 종을 세계 여러 곳에서 본 사람들이 이걸 별명 삼아서 마리오 버섯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그냥 느낌상으로도 네. 이게 먹으면 될 것 같이 생겼습니까?

0: 안 먹으면 안 먹어야 될 것 같이 생겼습니까?
1: 동네가 확 나는데요.
0: 네, 딱 봐도 독버섯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1: 화려해.
0: 먹으면 큰일 납니다.
1: 아, 그래요?
0: 먹으면 큰일 나고요.
1: 예. 그렇습니다. 아, 슈퍼마리오로도 참 재미난 얘기들이 많네요. 과학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고 닌텐도의 역작 슈퍼마리오 대해서 곽 작가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강민의 잡지사 주말 에디션.

0: 이왕민의 잡지사 5월호 11번째 페이지. 여러분, 손오공 좋아하십니까? 나라라 슈퍼보드,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캐릭터인데 이 작품들은 중국 소설 서유기를 모티프로 한 작품들이죠. 원작 서유기는 어떤 세계관과 역사를 품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고대사 전공이신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접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에서 중국 고대 중세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성원입니다. 아.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네네.
0: 나와주셔서 저희가 고맙습니다. 네. 요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교수님께서는 나라라 슈퍼보드나 드래곤볼 같은 서유기를 모티프로 한 애니메이션을 먼저 접하셨습니까? 아니면 서유기 원작을 먼저 접하셨습니까?
1: 저도 애니메이션, 영화 그런 걸로 먼저 접했던 것 같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대학원 가서 중국 역사와 문화를 전공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서유기를 제대로 한번 접해본 것 같아요.
0: 원작 서유기를 제대로 접한 사람은 그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본 분들에 비해서 수가 많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작 서유기는 진짜 이런 점이 매력이다.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글쎄요. 아마도 웅대한 동아시아적 판타지의 집대성이자 정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멋있다, 멋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기대가 됩니다. 그 서유기 워낙 이제 방대한 내용을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의 시간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작품 속의 상징이나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캐릭터들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을 최대한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서유기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가령 뭐 삼국지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요?
1: 그렇죠. 예, 이제 보통 중국 문학사에서 중국인들이 4대 기서라고 하면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금병매를 꼽기도 하고요. 혹은 뭐 중국 역사상의 4대 소설, 그러면 역시 또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홍루몽을 꼽기도 해요.
0: 홍루몽.
1: 그러니까 이제 금병매와 홍루몽은 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은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를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하는 거죠. 거의 같은 레벨이라고 볼 수 있겠죠.
0: 교수님은 삼국지가 더 재밌으세요? 서유기가 더 재밌으세요? 개인적으로?
1: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공하는 분야와 시대는 삼국지에 가깝고 그리고 판타지적인 그런 낭만은 서유기가 더 재밌다라고 생각됩니다.
0: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판타지적인 낭만이라고 하셨는데, 서유기를 딱 보면 이제 확실히 픽션은 픽션인데 등장하는 인물이라든지 당시 뭐 지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 이름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서유기의 출발점이 실제 역사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뭐 진짜인 겁니까?
1: 이제 서유기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디테일한 부분들은 허구와 그리고 공상과 그 판타지가 많이 있지만,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의 구도, 다시 말해서 삼장법사를 모시고 그 세 제자가 불경, 그것도 진경을 구하기 위해서 구범여행을 떠나가는 이야기, 그러면서 스스로 성찰하고 깨달아가는 이 과정의 이야기는 실제 고대 중세에 수많은 불자들과 순례자들이 인도로 구범여행을 떠났던 그 이야기의 얼기하고는 역사적 실제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그중에서도 당나라의 고승이자 명승이었던 법명은 현장이고 세계의 불경에 도통했다라는 삼장법사라는 그 설정은 상당히 역사에 근거하고, 그 유명한 여행기인 대당서역기의 이야기의 모티브를 따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실존 인물인 현장법사가 구범여행을 하면서 뭐 이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이제 대당서역기로
1: 그렇죠.
0: 이제 엮어낸 건데 그걸 모티프로 소설 서유기가 탄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1: 그렇죠.
0: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실제 이야기라고 하면 당나라에서 이제 서역, 그러니까 천축국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지금의 인도. 거기까지 여정을.

0: 한다는 건 진짜 목숨 건 여정 아닙니까?
1: 예, 네, 맞습니다. 오늘날 이 길을 뭐 오스트리아 지리학자의 리텐오펜이 표현한 소위 자이덴슈트라세, 영어로는 뭐 실크로드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불려지다 보니까 이 여행 경로에 무슨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초원과 사막과 수많은 준엄한 산맥들로 되어 있는 이 여정은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이고 전혀 어떤 루트가 없이 사실은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따라가는 험준한 과정이에요. 사실 오아시스를 확보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면 수많은 여행자들은 결국 길을 잃고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목숨을 걸고 떠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에 고비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천산산맥, 골륜산맥, 뭐 힌두쿠시 산맥 같은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험준한 지형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여정만 해도 천수백 킬로가 넘는 과정이라서
0: 저희 지금 지도 하나 띄워드리고 있는데 저게 지금처럼 내비 찍고 최단거리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 엄청 돌아서 험준한 데로 갔네 진짜.
1: 그렇죠. 흔히 말하는 이제 현장법사의 대당서역기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떠날 때는 천산산맥 쪽으로 가는 북로로 가서 인도 각지를 성지순례하고 약 18년 만에 돌아올 때에는 골륜산맥이라고 하는 바로 서역 남로로 돌아서 장안으로 돌아오는 아마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목숨을 잃었을 테고 대상들, 캐라반들도 그렇고 사절단들이 1년에 딱 짧은 적정한 계절에만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그때 워낙 이제 험난한 여정이다 보니까 좀 시종들이 같이 따라다녔던 모양이에요. 현장 법사를.
1: 네. 사실 저 과정에는 수많은 이교도들의 땅이고 이역의 땅이다 보니까 현장 법사가 약 12권 분량으로 저술한 이 대당서역기에는 사실 객관적인 여행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낯설고 이국적인 그 풍광이나 모습 때문에 그 내용 안에 다분히 사실 판타지적인 요소가 물론 있죠. 그리고 그 정보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는 현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요. 예를 들면 당시 중세 투르판에 있었던 고창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그 고창국의 국왕인 이 국문태의 환대를 받게 되고 현지인들의 바로 수행원들을 따라 보내게 되는데 그 수행원들 가운데 이름에는 바로 오공, 오정, 오능 등의 시종들이 함께했다는 기록도 보여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사실 이 인명들이 나중에 설계에서의 그 우리가 말하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의 모티브가
0: 저팔계가 저오능이잖아요.
1: 그렇죠. 그죠? 원래 이름이 저오능, 법명이 저오능이니까 그대로 적용된 거죠.
0: 그러네.
1: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천신만고 끝에 현장 법사가 인도에 도착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0: 예. 그 대당서역기 여행기에는 중앙 유라시아 산지한 138개국에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고 들은 이야기들에 온갖 요괴들을 비롯한 SF적인 요소가 곁들여져서 서유기가 탄생한 건데 서유기는 누가 완성을 시킨 겁니까?
1: 네, 오늘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서유기 판본은 이제 명대 4대 부인 오승은이 100회 분량으로 이제 완성한 그 서유기를 우리가 주로 접하고 있지만 이 서유기가 오승인은이라는 사람 한 사람에 의한 창작으로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오승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무려 약 2000년간에 걸쳐서 중국에 전승되어 왔던 도교 사상, 그 가운데서도 신선 사상, 그리고 불경의 세계, 그리고 중세 수많은 요괴와 마귀와 악기들에 전하는 그런 전기 소설 위의 이야기들, 또 신마류 소설들의 이야기, 그리고 실크로드를 따라 전승됐던 수많은 중앙 유라시아와 인도의 설화, 민담. 사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융합이 되면서 그것을 오승은이 좀 더 집대성하고 정리해서 물론 오승은의 스토리텔링도 가미가 되면서 약 100회 분량으로 오늘날 완성돼서 전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서유기 안에는 유라시아의 수많은 다문화와 그리고 수많은 이국적 문화들의 융합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0: 오승헌

0: 지은이이기도 하지만 역근이 역할에도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수많은 그렇죠. 설화나 네, 전설이나 이런 것들을. 네. 네. 그 현장 법사의 구법 여행이 이야기의 핵심 줄기인데요. 당시 중국 사회에서 불교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을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이제 뭐 불교가 대략 그 인도에서 뭐 기원전 6세기경 시작이 돼서 이 불교가 주변 문화로 확산되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인도랑 중국이 물리적인 지리적인 거리는 가까운 것 같지만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는 데는 다시 약 5,6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그래요.
0: 네.
1: 그것은 우리가 지도를 보시게 되면
0: 네.
1: 바로 인도와 중국 사이에 지구의 바로 지붕이라고 하는 히말라야 산맥과 힌두쿠시 산맥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전혀 이질적인 문화로 인도 문화권과 중국 문화가 성장했던 거죠.
0: 네.
1: 그런데 이제 이 불교가 남북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 유라시아로 퍼지게 되고
0: 네.
1: 그리고 그것이 다시 중국으로 전파되는 것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서기 68년경에 바로 인도의 승려.
0: 예.
1: 인도의 승려를 우리는 축승이라고 하는데.
0: 축승.
1: 그렇죠. 예. 가섬마등과 축범난이라고 하는 축승이
0: 예.
1: 하얀 말을 타고 지금의 낙양 근처에 와서 부처님의 말씀을 설파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에
0: 예.
1: 불교가 전파됐던 시작이라고 해서
0: 네.
1: 오늘날도 중국 낙양 외곽에 가시면 바로 백마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0: 예.
1: 이 백마를 타고 온 축승이 전파한 불교의 세계인 거죠. 바로 동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0: 예.
1: 고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0: 그런데
1: 이 불교가 네. 우리 동아시아, 중국과 동아시아에 또 확산되는 데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0: 네.
1: 여전히 동아시아에는 유교 문화가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0: 네.
1: 한 제국은 당시에 유교 문화를 중심으로 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0: 네.
1: 불교가 전파된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불경의 세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불경의 세계가 우리 동아시아인들에게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0: 네.
1: 그리고 산스크리트의 불경이 중앙아시아로 번역이 됐다가 이것이 다시 중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 오역과 오해 과정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0: 예.
1: 그러다가 한 제국이 붕괴되고 우리가 잘 아는 삼국시대와 위진남북조 시대로 전개되는 약 4세기 전후에서
0: 네.
1: 서서히 이제 불교가 지배계층과 민중 사이에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0: 네.
1: 불교가 이때 발전하는 거죠. 특히 이제 유목민족 계통의 유목국가들이 중국을 지배했던 중세의 북이왕조
0: 예.
1: 그리고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처럼 이민족 왕조가 들어섰던 이 경우에는
0: 네.
1: 대부분 불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서
0: 예.
1: 불교를 적극 권장하면서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0: 아.
1: 그러면서 흔히 말해서 우리는 중세 시대를 종교의 시대라고 하는데 로만 캐톨릭 이후에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문화권
0: 네.
1: 지중해 그리고 무함마드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종교가 확산되면서 중앙 유라시아 그리고 중국 당나라의 장안을 중심으로 한 불교 문화권이 유라시아 대륙의 문명에 각각 불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대표하는 문명의 센터 역할을 하면서 중세 시대에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0: 축을 각각 담당하게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축승이 낙양까지 와서 불교를 전파한 이후에 이제 동아시아에 또 불교가 전파된 내력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실존 인물인 현장 법사는 왜 불경을 얻으러 서역까지 갔어야만 했던 것인지. 예.
1: 네, 그 처음에는 뭐 불경이 전파가 됐다고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그때 중세에 그래도 많은 기여를 냈었던 중앙 유라시아의 승려들 이들을 이제 호승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이 호승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불경이 중국에 전파는 됐어요.
0: 네.
1: 대표적으로 쿠마라지바라고 하는 승려가 많은 기여를 했는데 이 쿠마라지바가 무려 십수년 동안 중국어와 한자를 익힌 다음에 이것을 한자어로 불경을 번역하게 됐는데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라든가
0: 예.
1: 뭐 극락의 세계라든가
0: 예.
1: 뭐 지옥의 세계라든가 이런 한자

0: 용어나 개념어는 바로 호승들의 번역에 의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1: 예.
0: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불경의 세계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불교가 성장하게 되면서
1: 네.
0: 자신감을 갖고
1: 네.
0: 점차

0: 자발적인 욕망과 바람이 일어나게 되면서 네. 그때 당대 번영의 정점이었던 당 태종 시기에 네. 무려 3개의 불경에 도통했다라는 이 삼장법사 이제 법명은 정확히는 현장이었죠.
1: 예.
0: 그가 꿈에도 그리던 네. 바로 저 천축국이 있는 서역을 향해서 네. 이제 구범 여행을 떠나게 돼요. 사실 몰래 떠났다고 그러는데
1: 몰래 떠났다고요?
0: 예, 통행증이나 이런 것도 없이 네. 오로지 불교에 대한 그 야망을 갖고 열망을 갖고 이 승려는 드디어 구범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목숨을 건 매우 네. 모험적인 여행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1: 네.
0: 그 모든 험난한 과정을 뚫고
1: 예.
0: 그는 드디어 인도에 도착을 해서
1: 네.
0: 모든 성지순례를 경험하고 특히 인도에서도 최고의 불교 대학인 나란다 사원에서
1: 네.
0: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1: 네.
0: 현장법사는 인도에서도 명망 있는 고승의 반열에까지 올랐다 그래요. 그렇게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1: 네.
0: 현장법사는 수많은 불경들을 짊어지고 꿈에 그리던 이제 고향
1: 야.
0: 당나라 장하늘의 귀국길에 오르게 되는데 이 과정이 무려 18년에 걸친
1: 야.
0: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1: 네. 실제 현장법사의 구범여행도 이제 성공적으로 마친 건데 네. 이후에 현장법사는 어떤 업적을 남기나요?
0: 네. 그렇게 해서 그는 장안에 돌아와서 네. 자은사라고 하는 사찰에 머물면서 평생을 불경을 번역하고 설법을 하고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임종의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바로 동아시아적 불교의 정착에 공헌을 하게 되고
1: 네.
0: 그리고 만년에 그가 다녀왔던 구범 여행의 기록을 그 여행을 12권 분량의 기록으로 남긴 이 대당서역기를 완성하게 됐어요.
1: 네.
0: 심지어 장안에 있는 시민들은 이제 황제보다도 이 현장법사에 대한 추앙이
1: 네.
0: 심해서
1: 네.
0: 황제마저도 그를 시기할 정도였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1: 네.
0: 현장법사의 이 구범여행과 대당서역기 그리고 불경의 번역은
1: 네.
0: 동아시아적 불교의 정착에 가장 큰 기여를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대당서역기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1: 네.
0: 바로 실크로드 여행에 대한 그런 낭만과 동경과 모티브를 주게 됐고
1: 네.
0: 거기에는 동아시아인뿐만 아니라 바로 오승 같은 사람들의 서유기도 영향을 줬지만
1: 네.
0: 사실 20세기 전반부에 다시 이 실크로드 대탐험에 나섰던 유럽의 탐험가들
1: 네.
0: 대표적으로 영국인이었던 오럴 슈타인 같은 사람도
1: 네.
0: 대당서역기의 영감을 받으면서 그 실크로드의 여정에 가게 되면서
1: 예.
0: 모래 속에 묻혀졌던 수많은 바로 실크로드의 유적지들을 바로 슈타인이 탐험을 통해 밝혀내기도 했었어요.
1: 현장법사가 한참 후에 서양인 탐험가에게도 이제 영감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이제 서유계 4인방이죠.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은 이제 만화 때문이라도 참 우리에게 익숙한데 자세한 캐릭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2편에서 마저 해보도록 하고요. 캐릭터는 익숙해도 정작 원작 서유기의 줄거리를 이렇게 꿰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작이 워낙 방대하긴 합니다만 오늘 이 큰 이야기 흐름을 교수님께서 좀 옛날 이야기 해주시듯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소설의 도입부는 손오공의 탄생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0: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이야기를 뭐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1: 네.
0: 크게 약 앞부분에 1회에서 약 9회분 분량 정도의 이제 전반부 이야기가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한 5분의 4 이상의 이야기들은 후반부 구범 여행의 이야기가 되는데
1: 네.
0: 많은 사람들은 이 전반부 이야기에서만으로도
1: 네.
0: 이 설기 이야기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는데
1: 네.
0: 그 중심 테마는 바로 손오공이라고 하는 이 대체 불가한 이 캐릭터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0: 약 2000년 전 원숭이 나라인 화과산에서 거대한 돌을 뚫고 거기서 손오공이라고 하는 이 원숭이가 태어나서 그는 화과산의 바로 왕이 되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1: 네.
0: 그가 석가모니의 제자인 수보리 조사에게서 술법과 도술을 익히고
1: 네.
0: 그리고 천하 무적의 그야말로 죽지 않는 무적의 육체를 갖게 되면서 그야말로 그 오만함과 방자함 그리고 그의 힘에 의해서
1: 네.
0: 그는 드디어 천 개의

0: 몰라. 옥황상제를 만나고 옥황상제를 요란시키는 엄청난 난동을 부리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러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옥황상제는 그에게 소위 제천대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손오공 그러면 그 전반부에 손오공을 보통 제천대성이라는 명칭을 맞아요. 많이 부르게 되는데
1: 칠대성 이런 게 있는 거죠.
0: 그죠. 칠대성 네. 가운데 이제 제천대성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고 네. 일종의 명예직 같은 건데요.
1: 네네.
0: 그거를 받게 되고 만족하지만
1: 네.
0: 그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 도교에서 최고의 여신이자
1: 네.
0: 삶과 죽음의 세계를 주제하는 서왕모. 그 서왕모가 정성스럽게 가꾸는 바로 천년 복숭아의 밭에 가서 이 반도원이라고 하는 이 복숭아들을 다 먹는다든가
1: 네.
0: 이 요란을 피우자 어떤 도교 세계의 신선들의 모든 위대한 성왕들이 그를 진압하려고 해도
1: 네.
0: 그를 막을 수가
1: 막을
0: 없어요.
1: 수가 없어. 네. 그 복숭아는 하나 따먹으면 막 엄청 오래 살고 거의 그렇죠. 불로장생급으로.
0: 뭐 불로장생을 할 수 네. 있다는 그런 거를 다 먹게 되면서.
1: 그걸 다 따먹었잖아요.
0: 네. 선호공은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는데.
1: 네. 징계위원회 열려야죠.
0: 그렇죠.
1: 네.
0: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형적인 중국의 도교와 신선들의 세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물론 매력이 충분한데 결국 이 통제불능의 선홍홍을 장악한 자는
1: 네.
0: 바로 석가열애가 그의 손아귀로 선홍홍을 제압하게 되는 거죠.
1: 네.
0: 이렇게 되면서 이 이야기의 구도는
1: 네.
0: 도교적 세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불교의 세계로 전환이 되고
1: 예예.
0: 도교의 세계에서도 통제할 수 없었던 선호공을 제압한 자는 불교의 석가열애가 되는 존재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오승은의 설교의 이야기가
1: 네.
0: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석가열애는 그의 손아귀로 선호공을 제압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는 흔히 오행산이라고도 하고 또는 석가열애의 다섯 손으로 제압했기 때문에
1: 네.
0: 오지산이라고 하는 산에 그 산 밑에 그를 묻어두고 감금하면서
1: 네네.
0: 무려 500년간의 수행과 고통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죠.
1: 예, 예.
0: 네, 이렇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전반부가 좀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네, 그런데 500여 년이 지나 그 500여 년이라는 건 꼭 절대 수치의 500여 년이 아닐 수도 있고 음양 오행의 오행의 억겁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죠.
1: 네.
0: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때는 이제 당나라 시기.
1: 당태종.
0: 그렇죠. 그 시기에 이제 삼장법사가 진경의 불경을 바로 영취산에서 석가모니에게 그 불경을 얻기 위해 드디어 구범여행을 떠나고자 하는데
1: 네.
0: 바로 그 오행산에서 선호공을 만나게 되면서 석가모니에게 그를 구원하고 나를 호위하여 구범여행에 함께 대동할 것을 요청하게 되면서
1: 네.
0: 어떻게 보면 뜻밖에도 너무도 나약하고 한 자연인에 불과한 삼장법사가 그를 구원해서 끄집어내서 함께 대동하고 이제 구범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 여정은 무려 10만 8천 리의 여정이고 5048일이 걸리는 이 장도의 여정이었어요.
1: 예.
0: 단 이 여정에 석가열애가 내건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1: 네.
0: 그 과정에 81가지의 고난을 극복하고
1: 네.
0: 해결해야만이 이 구범여행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조건과 단서를 달아놓은 거죠.
1: 예.
0: 사실 이 81가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손오공이라는 한 개인으로 보면 너무도 손쉽고 그리고 그 장도도
1: 네.
0: 단 하루 만에 날아갔다 올 수 있는 여정일 수도 있어요.
1: 네, 그렇죠.
0: 그러나
1: 네.
0: 그것은 자연인으로서의 현장법사, 삼장법사를 모시고 인간적인 한계를 내정하며 반드시 그 고통과 고난을 극복해야만 된다라는 단서를
1: 네.
0: 여기에 준 거죠.
1: 아.
0: 그 과정에서 결국 저팔계와 사오정도 만나게 되면서 이들은 정말로 81가지의 모든 고통을 직면하고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1: 네.
0: 마침내 영취산에서 불경을 구하고 장안으로 귀국하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영화로 보면 거대한 로드무비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주인공 모두가 통찰과 성장을 하는 성장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아, 요약을 이렇게.

0: 깔끔하게 재밌게 해주십니까? 81가지 고난에서 그 81이라는 숫자도 좀 상징성이 있는 숫자일까요?
1: 그렇죠. 네. 저는 만약에 제가 오승은이었다면 뭐 108가지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0: 108번뇌.
1: 108번뇌를 네. 상징하는. 그러나 여기서 81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이것을 이 수치적 적용을 전통적으로 중국의 수술학 혹은 반대말로 술수학이라고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은 모든 만물의 현상들을 특정 숫자에 맞춰서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오랜 전통이 있는데
0: 네.
1: 그중에서 최대의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자 완전성을 의미하는 수치가 9라고 할 수가 있어요.
0: 9.
1: 네, 9라는 수치는 뭐 당연히 십진법상에서의 최고의 상위의 수치가 9이기도 하고
0: 네.
1: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서는 모든 의례와 절차에 9라는 숫자는 황제에게 적용되는 수치도 9예요.
0: 아, 예.
1: 그 9가 두 번이나 적용된 것이 81이라는 것은
0: 네네.
1: 단순히 81이라는 81가지라기보단 모든 고난, 최대의 고난, 가장 많은 고통과 고난 이것을 극복하라라는 네. 상징적 숫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0: 최대의 고난 이런 뜻이겠네요.
1: 그렇죠.
0: 요괴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0: 요괴들이 워낙 많긴 하지만 그중에 좀 저희한테 소개해주고 싶으신 요괴가 있으실까요?
1: 네. 이 서유기를 흔히 중국에서는 신마소설이거나 전기소설류에 들어가는 이유는
0: 네.
1: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바로 요괴, 악마, 악귀 수많은 그런 존재들 때문에 그런 명칭을 부르게 되는데요.
0: 네.
1: 이 81가지의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2역의 요괴들이 등장하기 때문이고 정작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본인들도 일종의 요괴라고 볼 수 있어요.
0: 네.
1: 수많은 요괴들이 등장하지만 그래도 꼭 기억할 만한 가장 메이저의 요괴에 해당되는 인물이자
0: 네.
1: 설기의 거의 조연급에 해당되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0: 네.
1: 그 첫 번째는 역시 바로 우마왕이라고 볼 수가
0: 우마왕.
1: 예. 예. 바로 우마왕은 설기 세계관의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해서
0: 급한 보스급이죠.
1: 그렇죠. 예. 손오공과 거의 대등한 존재이자 실제 손오공과는 의형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요괴가 우마왕이죠.
0: 네.
1: 그래서 우마왕과는 아주 절친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 여정 가운데에서는 서로 갈등을 빚게 되고 충돌을 하면서 승부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자웅을 겨루게 되는
0: 예.
1: 그런 상대. 사실 이 우마왕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이 주요 메이저 요괴라고 할 수 있는데
0: 네네.
1: 바로 우마왕의 부인인 바로 철선공주.
0: 아, 네.
1: 칠성공주라고도 철선공주라는 이 존재는 바로 나찰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화엄산을 넘어설 때 이 불의 열기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초선이라는 부채가 필요한데
0: 네.
1: 이 부채를 소유한 존재이자 이거를 지휘하는 자가 바로 우마왕의 부인인 바로 철선공주예요.
0: 네.
1: 바로 이 존재도 굉장히 막강한데
0: 네.
1: 바로 그녀도 거기에 손꼽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마왕의 아들로서
0: 네.
1: 역시 화공술을 구사하고 손오공도 쩔쩔매는 존재인데 캐릭터는 완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0: 네.
1: 그야말로 충동적인 인물이지만 그의 전투력이나 무공은 대단한 바로 홍해아라는 존재.
0: 아, 네.
1: 사실 이 세 인물이 서유기의 과정에 제일 중요한 메이저 인물이자 흥미로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0: 네.
1: 그 외에도 또 금각, 은각 요괴 같은 존재들
0: 예.
1: 주로 엄청난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손오공을 쩔쩔매게 하는 그런 존재가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요괴들에 해당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 네.
1: 예.
0: 그럼 이제 다양한 요괴들 이제 손오공이 어떻게 뭐 타개하는지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서유기 보면 삼장법사가
1: 네네.
0: 약간 그 요괴들의 보양식처럼 나오더라고요. 이거 약간 수행하는 승려를 잡아먹으면 뭐 불로장생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괴들이 삼장법사만 보면 막 침 질질 흘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손오공도 사실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제 복숭아 따먹을 때도 그렇고 불로장생 약간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중국사에서 보면 진시황도 불로장생하면 좀 떠오르는 인물이고 중국에선 좀 불로장생에 대한 욕구랄까요? 그런 게 좀 컸던 모양입니다.
1: 그렇죠. 뭐 네. 중국만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죽음.

0: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은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존재론적인 그런 고민일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면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성정으로서 그런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 때로는 우리가 종교 또 신에 의지해서 종교적인 어떤 영성에 우리가 의지하기도 하는 건데요. 어떤 삶의 유한함이라든가 그 죽음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1: 네.
0: 사실 많은 경우에는 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사후에 연옥의 세계가 있다든가 최후의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든가
1: 네.
0: 그거를 또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교는 전생과 현세와 내세라는 윤회, 윤회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1: 네.
0: 이제 중국의 바로 도교적 세계관에서는 죽지 않는 영원불사의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수많은 수련과 참선과 고행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최고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진인 단계에 이르게 되면 수많은 기공술과 기문둔갑을 하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신선의 세계에 이르게 되면은
1: 네.
0: 바로 영원불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1: 아.
0: 어떤 절대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1: 네.
0: 인간으로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국적 도교의 신선술의 상당한 치명적 매력인 거죠.
1: 그러네, 그러네. 좀 더 자세한 캐릭터 이야기와 그 안에 담긴 뜻과 상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교수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네, 오늘도 이강민의 잡지사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평일 저녁 7시 30분에 썸문답 한국사 과학, 목요일에는 또 오랜만에 지질학 관련 주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금요일에 서유기 2편까지 5편의 알찬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멋진 주말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4: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5: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6: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A 거짓말, 요즘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라는 제목으로 서상복 소장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3부가 방송됩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 권사, 그 전도사님께 마음을 주셔서 이 불쌍한 아이가 집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사실 직접은 모르시는데 하느님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4: 그렇죠.
3: 상복이 안고 울어주라고.
4: 그렇죠.
3: 하시면서 교회에서 위로를 다 받으셨네요.
4: 그렇네요.
3: 부모에게 못 받은 사랑과 상처를 교회에서 매일 치유받고 6년을 버티신 거네요.
4: 그래서 아마 지금 그 품이 예. 품을 갚는 마음으로 상담과 가정사역이나 학교 교사나 이런 등등을 네. 했던 거 아닌가 네. 그 생각이 좀 들죠.
3: 아유 참. 근데 우리 또 수장님은 이 가정 상담 이전에 초등학교 교사로도 또 일을 하셨었네요.
4: 네 맞습니다.
3: 예.
4: 아마 그 제가 산에 있을 때 아까 건빵
3: 네네.
4: 한 가마니 갖다 주고 이랬던 아유. 선생님들.
3: 네.
4: 그리고 학교 별로 가지도 않았는데 결석 처리를 안 하시고.
3: 예 너무 좋아.
4: 중학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선생님들.
3: 예.
4: 그런데 그 선생님을 그 아 그렇다 내가 한센병 할아버지 섬기고 아버지 섬기고 이런 거 예. 보니까 아 하나님이 뭔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내 태어난 이유인 것 같다
3: 네.
4: 그래서 그게 학교 선생님으로 제가 그때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5: 예.
4: 그래서 학교 선생님 길을 준비를 해서 대구 교대를 가게
5: 예.
4: 되고 예.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죠
5: 예.
3: 아.
4: 초등학교 교사가 되면서 가정사역과
3: 네.
4: 상담과 이걸 병행을 하면서 같이
3: 예.
4: 했는데
3: 예.
4: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3: 예.
4: 옛날 선생님들처럼
3: 예.
4: 건빵 대신에 짜장면으로
3: 예. 예.
4: 그래서 한 반에 저희들 반에 한 60명이 평균 저희 반 제자가 60명이면 나누어서
3: 예.
4: 한꺼번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3: 예. 예.
4: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이 또 대단하죠
5: 예.
4: 그걸 또 환영해주고
3: 네. 네.
4: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반 나눠서 오기도 하고 주말에 토요일에 어떨 때는 3분의 1씩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면

0: 제가 짜장면 집에 시키면 짜장면과 짬뽕 중에 골라봐 이렇게 해서 네. 주문을 하면 택시가 몇 대가 와요.
1: 아,
0: 그치. 짜장면 배달부가 짜장면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네네네. 한꺼번에 20몇 개, 뭐 30개 이렇게 시키니까 식당 3개 짜장면에서 서로 연결해서 택시로 쫙 오더라고. 그래서 아파트에 밑에 택시가 쫙 서니까 동네 주민들이 구경하러 나오고 에이. 이게 뭔 일이고 이게.
1: 예, 그렇죠.
0: 이런 그 이상한 짓을 제가 학교 교사로 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기억나는 제자가 똥집을 잰대요.
1: 네?
0: 똥집 기억납니까?
1: 아, 이거 이렇게
0: 똥집
1: 많이 했죠.
0: 수업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ADHD예요. 과잉 행동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를 합해서 ADHD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뛰어나오더만은 제인데 똥집을 딱 해서 제가 꽉 이러고 있는데 반 아이들 갑자기 아무도 웃지 않고 경직 딱 돼서 이제 저건 죽었다. 선생님들 이제 맞아 죽는다 저거. 와. 아, 그렇지 않겠어요?
1: 선생님한테
2: 하는 경우는 진짜
1: 아니 그냥 확 잡지 그랬어요 엉덩이. 손가락으로
2: 힘줘서
0: 작기에는 바지
1: 갈략근으로 그냥
0: 예. 바지가 갈략근보다 세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딱 돌아봤을 때 그때 딱 보는데 한 몇 초 만에 아, 제가 아버지가 없는 친구구나. 제가 아버지도 없어 봤잖아. 아버지 없는 친구인데 과잉 행동장애에다가 내가 체육 시간이나 재밌게 잘 해주니까
1: 편해서
0: 아빠로 여겼구나. 그래서 그럼 아빠 해줘야지. 그래서 돌아서면서 가명을 쓸게요. 철수야, 선생님이 똥집 한번 더 해주면 좋아?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정식으로 한번 더 해봐라.
1: 어머나.
0: 이렇게 제가 대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선생님 또 할게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한 두세 배로 세게 제 팬티가 구멍 나는 줄 알았어요.
1: 아, 잘못하면 큰일 나요 선생님. 그거
0: 피도 났을 위험해요. 피도 났을지도 몰라.
1: 네, 그거 진짜 저 바로 치질.
0: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입니다. 네. 이 친구가 들어가고 나서 또 할래 그러니까 이제 됐어요. 두 번은 만족하는 거 봐. 됐어요. 그러고 들어갔는데 나머지 친구 중에 확실히 여학생들이 감성이 예민해.
1: 예, 그렇죠.
0: 여학생이 앞에 있던 얘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 예. 이 친구가 갑자기 펑펑 제가 봐도 웃기는 장면이잖아요. 예. 이게 눈물 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앞만 봐도. 내가 똥집 당해도 웃었는데. 이게 웃기는 장면인데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저도 안 됐죠, 처음에. 근데 다른 애들도 따라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날은 제가 묻지는 않았고 다음날 일기장을 그 당시에 매일 일기를 썼으니까
1: 맞아 일기 썼어요. 맞아.
0: 선생님이 얘 표현이 그래요. 선생님이 걔 철수를 똥집을 당하면서도 웃고 있고 또 해봐 라고 하는데 예수님 같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교실에 예수님이 산다. 이런 생각하면서 얘가 갑자기 그렇게 회개가 되더래요. 쟤를 과잉 행동 장애는 애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2: 그렇죠.
0: 늘 슈퍼맨이잖아. 막 날아다니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자기가 걔를 안 사랑했던 것을 싫어하고 밀쳐냈던 것을 얘가 기억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 아이들이 그 다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그 해에는 아마 80%가 다 교회를 간 것 같아요. 반 아이들. 그래서 교실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때 썼던 그 문집이 1년에 한 번씩 글을 모으는데 애들 일기 쓴 거를 한 사람당 열몇 편씩 이렇게 모아서 책을 두껍게 만들어요. 1년에 한 편씩. 제가 교직 생활 중에 그렇게 했는데 거기 문제 제목이요. 천국의 아이들. 선생님 우리는 세상이 아니고 천국에 사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자꾸 말해가지고 그럼 우리 문집을 그러면 천국의 아이들 이렇게 할까? 그 만장일치요. 천국의 아이들.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 문집이 제 연구소에 제일 중요한 책으로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1: 그 ADHD 학생도 일부러 선생님이 받으셨다면서요, 소장님께서.
0: 네.
1: 다른 선생님들이 거부하니까.
0: 맞아요. 반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학교에 한 학년에 보통 네다섯 명 정도 있었고 지금은 한 반에 네다섯 명인 것 같아요. 요즘은.
1: 맞아요.
0: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1: 맞아요.
0: 환경이 안 좋다는 것도
1: 맞아요.
0: 스마트폰 중독이나 등등의 영향이

0: 있는데 예. 그 당시는 그래도 전교생에 한 네다섯 명 예. 그러면 저희 반에 다 제가 다 보내세요. 대신 사회성이 좋은 애도 같이 한 명씩 더 주세요. 아. 그래서 제가 ADHD를 치료하면서 예. 걔들도 같이 도와줘.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치료하려고 이렇게 몇 가지 하는데 너희들도 도와줘. 제가 했던 제일 중요한 치료법이요. 예. 한 시간에 한 번씩 칭찬하는 거. 그래서 막 날아다니면은 관심을 안 줘. 그러면 날아다니는 게 소멸이 돼. 그 대신에 옆에 있는 애 보고 영희야 고맙다 앉아있어서 그러면 얘가 갑자기 날아다니다가 지 옆에 칭찬하니까 딱 앉아요. 그러면 앉자마자 고맙다 앉아줘서 짧게 말해야 돼.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4배로 늘어나는 거지. 앉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걸 아까 제가 사회성 좋은 애도 하나씩 더 나더라고요. 얘 보고도 한 시간 간격으로 내랑 비슷하게 조금만 좋은 것만 해도 네가 다니면서 얘한테 칭찬해줘. 네. 짝을 다 지워주고 그러면 내하고 사회성 좋은 친구가 반에서는 주름 잤잖아 대부분. 걔가 집중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왕따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얘가 완치가 되는 거야. 세 달 만에 다 완치가 늘 됐던 것 같아요.
1: 어머.
0: 그래서 결국은 얘들이 듣지 못했던 칭찬 때문에 지금까지 완치가 됐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죠. 예.
2: 목욕탕도 데리고 다니셨어요?
0: 네 맞습니다. 특히 사고치는 애들 있죠.
2: 예, 예.
0: 학교 부적응 아이들.
2: 예, 예.
0: 이런 애들은 한 명의 따뜻한 온기가 없어서 서상목이 안아주기 당번처럼
2: 예,
0: 한 명이 아니면 저에게 할아버지가 있었던 것처럼
2: 예.
0: 한 명만 있어도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1: 예.
0: 근데 그 한 명을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고치고 막 이렇게 계속 선생님 뭐라 하기만 하면 대들고 눈에 도끼가 딱 있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2: 예.
0: 그러면 시베리아 벌판 같은 산 이 아이들을 데리고 뜨거운 온기가 있는 목욕탕을 데리고 간다. 그래가지고 목욕탕 가서 찜질방 같이 가고 그래서 그 떡볶이 사주고
2: 예.
0: 이러고 나서 선생님 등 좀 밀어봐 이렇게 하고 등 밀고 너랑 나랑 등 밀은 사이야. 알았지? 그러면 예. 얘가 정말 놀라운 것은요 목욕 한번 하고 나면
2: 예.
0: 애들이 짜장면이나 그 떡볶이 이런 거 먹고 나면
2: 예.
0: 선생님하고는 모든 걸 나눈 사이다 이런 걸 애들이 느끼나 봐요. 그 뒤로부터는 제가 하는 말을 뭔 말을 해도 다 듣는
2: 예.
0: 그래서 학교 적응을 잘하게 되고 예. 좋아지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2: 원더걸스 멤버가 선생님 제자예요? 수장님?
0: 네 맞습니다.
2: 누가요?
0: 이름 말해도 됩니까?
2: 네네, 뭐.
0: 예, 선미.
2: 아 선미가 제자예요?
0: 예.
1: 선미
2: 솔로도 하는 선미 네. 솔로 활동하는 선미.
0: 예 맞습니다. 지금은 솔로 활동하고 예. 그 당시에는 원더걸스 처음 예, 초기는
2: 멤버였다가
0: 박진영 엔터테인먼트에서
2: 예.
0: 거기 했던데 그 박진영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갈 때 그 부모가 다 그 아버지는 전신장애로 누워 있고 선미가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2: 네,
0: 방송에
2: 네.
0: 인터뷰 한 적이 있어서
1: 네, 네.
0: 제가 지금 말해도 괜찮을
2: 네,
0: 것 같아요.
2: 네.
0: 자기가 말했기 때문에
2: 아.
0: 그래서. 그 어머니는 가출해버리고 선미가 아버지가 정신장애로 있고 그 동생을 자가 건사하고 초등학교 6학년이 그래서 이 선미가 선생님 저도 전교회장 나가도 될까요? 제가 담임할 때
2: 네.
0: 되지 한번 해보자. 그 당시 그래도 전교회장은 위대하지는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1: 네.
0: 최소한 은수저 정도는 돼야
2: 예.
0: 사실 부모가 종교회장을
1: 네.
0: 하거든요.
2: 네네.
0: 애들 종교회장도 돈 좀 들어요.
1: 네.
2: 예, 그렇죠.
0: 애들 선거 짜증만 사도
2: 운동해야 되고. 돼요. 운동해야
0: 이거
2: 돼요.
0: 이거
2: 예, 예.
0: 그 비슷해요.
2: 예.
0: 그런데 아니 부모가 얘가 소녀 가장 수준인데
2: 예.
0: 종교회장 이 생각이 너무 좋은 거야.
1: 네.
0: 내 생각도 나고 맞아. 이래서 제가 용돈도 좀 주고.
2: 예.
0: 그 선거 운동 안내도 제가 설명해주고
2: 예.
0: 그래서 얘가 선거 운동을 노래를 했어요. 제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마라. 나 내부터 지겹다. 그래서 뭐 쓰레기 죽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좋은 학교 이런 거 제발 그만하자.
2: 네네.
0: 그래서 제가 알려준 게 노래 부르고 춤춰라. 그리고 마지막에 선미입니다. 뽑아주시면 행복합니다. 이하 좋은 학교 만듭시다. 그래서 특히 4학년이 몰표 나왔어.
2: 어머나.
0: 애들은 이걸 좋아합니다.
2: 예.
0: 재밌네.
2: 그렇죠.
0: 자기 형이 나왔는데도 야를 찍고.
2: 어.
0: 그래서 진짜.
2: 야.
0: 그래서 얘가 종교회장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다음

0: 방구 앞에다가 자기 얼굴을 올리면서 박진영
1: 회사에 가게 됐군요.
0: 그래서 예. 그래서 연예인 중학교를 가게 되면서 제가 거기 사인을 해주고
1: 추천서 써주고
0: 추천서 그러니까 추천서보다 계약서를 부모가 안 되니까 그 제가 계약서를 써주고 그러면서 이 친구를 그 경주였어요 그때가 항남 초등학교였는데 옆에 경주 남부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아동부 부장 집사였는데 그때 그 교회도 데려가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1: 아 선배 은인이네요. 귀여워. 아, 요즘에도 이런 선생님이 계셨었네요.
2: 지금 연락 찾으세요?
1: 지금 바쁘니까 뭐.
0: 그 원더걸스 되고 난 뒤에 딱 한 번 메일이 왔더라고. 그 메일 제목이 그 한 번이고 마지막인데. 네네. 그 제가 연락하고 싶었는데 그 일부러 안 했습니다. 잘 네네. 사니까. 네네. 그 또 혹시 아픈 추억일 수도 있고 해서.
1: 그렇죠, 그렇죠.
0: 거기에 편지에 그걸로 저는 충분히 위로가 됐어요. 제목이 아빠였어요. 원더걸스 그 메일의 제목이 예. 그리고 길지는 않지만 열심히 잘 하고 있다 아빠다 이렇게 아빠 같았다 이렇게 말해줘서
1: 어머나.
0: 아, 내 삶이 다른 분 할아버지도 아빠였고 그 교회 안아준 아빠들이 많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아빠였던 것처럼 아, 내 하는 일이 아빠가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됐죠
1: 그러네요. 네,
2: 아무튼 상담을 받으면 나아지죠.
0: 네.
1: 네.
2: 그래도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0: 아, 네. 그러면 70%는 네. 이혼을 안 하고 개선되고, 네, 네. 30%는 이혼하고라도 잘 살게
1: 아,
0: 하는.
1: 그래, 그래, 맞아.
0: 그 애프터 서비스처럼 이혼하는, 그래도 상처를 자녀에게 덜 주게 이혼하는 방법. 예. 그리고 혼자서도 각각 잘 살게 하는 방법. 그렇게 이혼을 하게 예. 하죠.
3: 그럼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이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0: 지금 현재 10년 전도만 돼도 주로 결혼 5년 차에서 9년 차 사이가 이혼을 제일 많이 했어요.
2: 네. 네.
0: 주로 자녀 둘째가 태어날 때라든가 네. 기본적으로. 네. 육아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네. 인격이 결여된 사람일수록 자기밖에 몰라지니까 네. 상처가 네. 엄청 더 크게 되면서 에라 이 인간아 이러면서 헤어지게 되죠. 네. 네. 그런데 이게 1위였어요. 지금은 네. 여기 2위로 내려오고 네. 1위로 다른 게 올라갔는데 그게 바로 항원이혼입니다.
2: 아~
0: 50대, 60대가 평균 딱 중반을 찍으면 55세 정도.
1: 맞아요. 맞아요. 애들 다 키워놨거든요.
0: 네.
1: 애들이 다 키웠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엄마 네. 이제 그만해.
1: 네, 맞아요.
0: 이혼 확률이 제일 높은 게.
1: 맞아요.
0: 엄마 충분히 고생했어. 네. 이제 엄마 인생 살아.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남자들은 네. 하, 진짜 이걸 끊떨어진 년이고
1: 네.
0: 다시 재혼해도 어떤 여자도 안 좋아합니다 이런 남자들
1: 네.
0: 본처도 안 행복했는데 뭘 그럼, 다시 뭐 이게 재혼해도 안 해. 그래서 네. 실제 65세 이상 노인 그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우리나라 전체 자살의 50%거든요
2: 진짜요?
0: 네. 그중에 사실은 할아버지 자살이야 할머니들은 일반 자살률과 비슷해요 근데 할아버지들이 왜 감정 표현도 못하고 불퉁불퉁거렸고
1: 자식들 다 떠났고
0: 자식들인데 잘 못했고
1: 네, 맞아요.
0: 아내인들은 한을 맺히게 만들었고
1: 그렇죠.
0: 그 아내들이 일을 갈다가 늙으면 보자 이렇게 됐는데 늙었으니까 보는 거야 이제 니는 왜 눈 떴냐
1: 그리고 왜
0: 그만 눈 떠라 뭐 이렇게 그럼 니 눈 계속 뜨면 그만 내가 눈 감을게 그래가지고 이혼하는 거죠
1: 아 실제로 근데 자살 그러니까 죽고 싶어서 찾아오는 분들도 많죠.
0: 네, 맞습니다.
1: 뭐 각종 이유로.
0: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은 게 자살. 네,
1: 그렇죠. 아, 이혼 다음으로.
0: 이혼 다음으로. 예, 이혼 다음으로. 자살은 남자들은 부도,
1: 다
0: 실직,
1: 다 이거죠.
0: 성진 못함 이게 일이라면
1: 무조건
0: 남자가 이혼이나 아내 때문에 자살하는 남자는 거의 없어요.
1: 예.
0: 이게 남자가 아담 이후로부터 땀 흘려 일하라.
1: 예, 생활력 때문에.
0: 에덴을 관리하라. 이렇게 성취 중심이 되다 보니까
1: 예.
0: 이게 다 망가지면 남자는 존재 자체가 다 무너지거든.
1: 네네.
0: 그래서 남자가 퇴직하고 제일 위험한 거죠.
1: 그래요, 그래요.
0: 그래, 그다음에 여자는 자살 1위가 네. 남자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라면
1: 네.
0: 여자는
1: 사람 받지 못하고
0: 사람에게 가치가 없어져서 소속감을 못 느끼는.
1: 아.
0: 그러니까 외로워지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버림받거나
1: 네.
0: 배반받을 때 여자의 자살 1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녀 차이가 좀 있죠.
1: 예.
0: 그 여자는 부도나도 안 죽어요.
1: 예, 맞아요.
0: 왜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면
1: 네,
0: 부도는
1: 네.
0: 힘든 것일지 죽을 이유는

0: 아닌 거예요. 네. 근데 남자는 성취 진심이다, 중심이다 보니까 부도가 나면 사람이 아닌 거야, 자기는.
1: 네, 맞아요, 맞아요. 이 사회인들에게 위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1: 할아버님은 잘 떠나셨어요?
0: 아, 저희 할아버지가 소록도에서 99세로 돌아가셨거든요.
1: 아, 소록도까지 가셨어요? 소록도에서.
0: 안동성자원에서 예. 좀 더 병이 깊어지면서 네네. 소록도에서 99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네. 때 한 달 전에 제가 예. 매달 소록도도 1박 2일로 갔는데 예. 저만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유언을 하셨어요. 예. 상보가 이 할아버지 죽거든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양 불러주고 그리고 잔치를 해라 장례식을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유언대로 소록도에서 제가 할아버지 그 하장할 때 저희 아버지가 상보가 네 처도 안 되고 네 누나도 안 되고 동생도 다 데려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혼자 네. 저랑 할아버지 장례를 하러 갔어요 네. 소록도로 가서 딱 두 사람이 예. 할아버지 전 아버지 외에 저는 데려가세요 네가 평생 할아버지 돌봤다 그러니까 예. 마지막 길을 네가 보내드려라 그래서 그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하회를 한 제수처라고 저는 봐요. 네. 병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화장터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시체가 탈 때 예배를 드리는데 예. 할아버지 원대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예. 나 혼자 150명이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같이 병원에 있던 나 혼자 분들이 한센집의 환자들이 다 모여서 같이 화장터 앞에서 찬송을 불러요. 근데 전부 다 이게 얼굴이 웃고 있어요. 그리고 150명이 전부 다. 그리고 전부 다 울고 있고. 만나보자. 거기 계신 저 천국문에서 이렇게 이 찬양이 되는데 지금도 한 번씩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불러요. 네. 하나님, 할아버지 계신 그 천국에 네. 나도 이제 갈게요, 할아버지. 그래서 그걸 부르고 있는데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네. 아버지가 울지를 않으셔요. 네. 그래서 아버지 좀 우세요. 얼굴이 새파랗게 돼가지고. 네, 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그때 느꼈어요. 진짜 상처가 많으면 울지 못하는 거구나.
1: 맞아요.
0: 그래서 맞아요. 울지 못한 사람이 차라리 괴로워서 한 맺혀서 우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 네. 이렇게 구멍이 생겼으니까. 네. 숨이라도 쉬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진짜 불행한 분이다. 네.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타고 있는데 네. 그걸 보고 바다만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 계신 저희 아버지.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 등을 두드리면서 아버지 우세요. 상보가 나도 울고 싶다. 그런데 눈물이 안 난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때 그 나 혼자를 다 본 거예요.
1: 보는데,
0: 저희 아버지. 그 니는 그래도 잘 살았다. 그게 저희 아버지가 그동안 미안했다.
1: 그쵸.
0: 저희 아버지 감정 표현 불능증이니까 단어를 잘 못 쓰니까. 그게 제게 했던 마지막 저희 아버지의 유언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하예를 하는. 그 니랑 니가 장례를 해라 이거 하고. 그래도 니는 잘 살았다. 할아버지 잘 생겼잖아. 그리고 그 할아버지 천국 가셨네. 저희 아버지 그러시더라고. 네. 그리고 할아버지 그 뒤로 소록도 안 갔어요. 안 네. 갔는데 지금도 생각은 나주고.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손 없이 흔드시는 할아버지. 아유. 상보가 네. 할아버지 외롭지 않아? 이제 그 소리를 제가 이제 수많은 이 땅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네. 가정사역과 상담으로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상처보다 크니까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제 장례식 때 부를 찬양이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평생을 하나님 나라로 이 사람이 살았다. 그 말을 제가 마지막에 듣고 싶은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1: 네. 아유, 오늘 너무나 아유, 목사님, 어릴 때가 웅변하고는 잘 다니신 것 같아요. 예, 나는 공상당에 치러 잘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이 아주 쏙쏙 들어오고. 네. 제가 사실 어제 밤을 새서 오늘 졸지 않을까 했는데, 소장님께서 너무 말씀을 재밌게 해주셔서 쏙쏙 빨려 들어가서 그냥 아유. 뭐 졸음이 전혀 안 났어요.
0: 아이고.
1: 아 그냥
0: 대단하십니다.
1: 그 웅변하고 선생님 잘 가르치셨어요 아주.
0: 네. 그런

0: 하여튼.
1: 예, 아주 많은 분들에게도 정말 이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 또 특히 이제 그 뭐 아까 뭐 이혼 문제도 그렇고 가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이 필요한 우리 연인을 자면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저는... 시아버지 얘기 어땠어요? 아님 말고.
2: 저는 그 새롭게 해서 통해 정말 많은 분들을 뵀는데 아 정말 마음속에 정말 좋으신 분이다. 정말 좋으신 분이다라는 게 이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얼굴에서도 느껴지고 마음속에서도 느껴지면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고
0: 그렇죠, 맞아요.
2: 살아갈 존재의 네. 이유를 얻게 되잖아요. 근데 말이라는 거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정말 살리기도 하는데 그 말 한마디로 그 학생들 소망이 없는 학생들을 살려주시고 소망이 생기게 해주신 그 삶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 삶이 너무나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 뭐 늑대와 함께 살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많이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 힘들었던 거는 물론 가슴에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거를 정말 뛰어넘고 덮을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인생을 사셨구나 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뭔가 입이 계속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계속 들으면서 네. 네.
1: 나중에 한번 또 우리 상담받으러 한번 가죠 뭐.
2: 또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1: 가드님도 한번 보고
2: 궁금한 게 많대
0: 상담 10% 세일 해드립니다.
1: 목사님 어린 시절부터 그냥 섬김이 무엇인지를 부모님께서 또 할아버님께서 따로 학교 교육에 신경을 못 써줬지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기 때부터 가르쳐 주셨고 우리 봉사라는 것이 바틀뽕 섬길 사인데 그 봉사가 무엇인지 이 할아버지의 몸을 씻기고 할아버지와 함께 밭을 갈고 그 동네 아이들과 또 자라서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학생들에게 짜장면을 먹이면서 이제는 그 교단을 떠나서 현대인들이 굶주려 가고 이제 먹는 것이 굶주린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굶주려 가고 쓰러져 가고 가정이 깨어지고 모든 것에 중독되어 가는 이 현대인들을 또 섬기시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우셔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할아버님께서 특별한 큰 재산은 물려주지 않았지만 이렇게 내 손주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과
0: 맞습니다.
1: 섬길 수 있는 태도를 또 물려주셔서 이게 또한 또 얼마나 맞습니다. 감사한 유산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으셔서 사용한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미국 영화를 보면 그 정신과 가서 상담받는 장면들이 참 많아요. 남녀 주인공들이. 근데 우리는 사실 흔치 않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 필요한 이 목사님이셔서 너무 감사한 것이 결국은 가정이 깨지고 우리 영혼이 쓰러지는 것이 그 안에 성령의 단추가 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신경 안정제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나를 위로해야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신 소장님께서 우리 가정과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런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런 목회하시고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소장님과 목사님이 되시기를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네.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사람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까요? 우리는 과거의 회상이 아닌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현명해지는 것이다. 책 속 이야기,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세일의 기독학교 송미경 교장입니다.
1: 올 한 해는 문학책의 해입니다. 출판계와 독서 관련 단체들이 함께 선포한 이 해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문학의 가치를 다시 묻고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삶을 읽다, 문학을 읽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문학 행사와 독서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 점점 약화되는 깊이 있는 사유와 공감의 능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소비되는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짧은 글과 자극적인 콘텐츠, 즉각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는 환경 속에서 인간을 깊이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경험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학은 단순한 취미나 교양을 넘어 인간과 세계를 다시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통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도 깊이 있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살아가게 하는 교육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문학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문학 작품 속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독자는 그 이야기를 따라가며 등장인물의 선택과 감정, 실패와 회복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독서를 넘어 타인의 삶을 살아보는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공감으로 이어집니다. 문학은 타인의 삶을 이해하게 하며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외면했던 존재들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라면 그 출발점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학은 이 이해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훈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문학은 세계를 해석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하나의 이야기에는 갈등이 있고 그 갈등에는 원인이 있으며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의 방향이 제시됩니다. 이 구조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시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분별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또한 문학은 사랑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실천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감정과 경험으로 타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기독교 교육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문학은 이 목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학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선한 삶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곧 신앙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문학은 단순한 읽을거리를 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돕는 교육의 통로가 됩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세일의 기독학교 송미경 교장이었습니다.
2: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0: 기업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백성 민자 계수할 숫자, 그래서 민수기라 하는 말은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1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둘째 딸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를 주목하세요. 지금 광야에 나온 지 2년이 됐던 첫째 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회막에서.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 지나가면서 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광야 어느 한 곳에 이동식 천막, 회막을 짓고 그곳에서 모일 회입니다.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으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나왔습니다. 약속의 땅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광야길입니다. 지방간도 마련하지 못한 이동식 천막,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는 무엇 하나 안정된 것이 없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은 참으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소망을 주시던가, 아니면 먹을 것을 삼겹살이라도 좀 이렇게 차려주시던가, 그러면 좋을 텐데 뜬금없이 백성들을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때 인구가 어린아이를 합쳐서 250만 명이에요. 주민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동사무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컴퓨터가 있어서 인구지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누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원망하고 대들만한 환경입니다. 아니 모세 지도자여, 지금 이 판국에 이 사막 한가운데서 백성들을 계수하라니요,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평소에는 심하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인데 신기하게도 민수기에서는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뭐하라?
2: 계수할지니.
1: 가문별로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계수를 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보고한 내용이 민수기예요. 어느 지파는 32,782명이요 어느 지파는 몇 명이요, 다 계수를 한 거예요. 그들이 계수하면서 두 가지 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집안 칸도 없는 이동식 천막 속에 살고 있고 언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지 알

못하지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갈 길이 막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을, 가문들을 한 명도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소속감의 중요함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지만 지역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역교회로 성도들을 모으셔서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소속감을 갖고 서로 갈등하고 부딪혀 시험 들고 받고 시험을 주고 받으면서도 그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레위인들을 따로 계수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들어 저를 주목하세요. 레위인을 택해서 다시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내가 택했다는 겁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장자인 르우벤도 있고요, 싸움 잘하는 베냐민도 있고요, 부자인 에브라임도 있고요, 공부 많이 한 지파들도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레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내가 마지들을 대신하게 했다. 그 당시에는요 장자권이 존중받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잘난 명분과 권한이 있는 장자들을 대신하여 생명과 축복을 이어가고 가문을 지키고 복되게 만들 사명을 누구한테 주었다? 레위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가슴으로 받으려고 할 때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부모님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떻게 평가하셔요?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는 부모님이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인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것은 상처밖에 준 것이었고 정말 나는 아버지 어머니 만나면 마음이 답답하다 하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삶이 특스럽지 못하고 존경스럽지 못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면 할 말이 없어진 그런 가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모를 향해서 네가 어떻게 평가하든 그는 내 것이다. 그는 내 것이다. 그리고 네 눈에는 우습게 보이고 상처만 준 부모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그를 내가 택하여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줄 것이야.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가 잘난 사람 완벽한 부모 다 제껴놓고 못난 그 레위를 택하여 내 가장 가까이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인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할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출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크게 합독하십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우리가 부모님을 볼 때 오늘부터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 그를 통하여 내게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출애굽기 20장 6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그 어떤 계명이에요? 12절을 읽어보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이라. 내게 준 땅. 어디가 살더라도 부모님과 관계가 잘 되어서 부모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0: 1장 1절로 3절을 읽으면 더 정확히 표현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1: 순종하라.
0: 아버지 모르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엄마 좀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게 하잖아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1: 옳으니라.
0: 그 다음 절 정확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길 원하셔요? 잘된 것이 한 번만 반짝 잘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길 원하셔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명령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라게 해서 내가 잘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장착하는 것. 부모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부모님이 그를 통하여 내게 은혜와 복을 천대까지 주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부모가 완벽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찡하게 감동이 오고 부모님이 나타나면 막 존경심이 막 우러나고 그런 부모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부모가 현저한 약점이 있는 부모라는 사실을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이 레위는 잔인하고 경솔한 사람이에요. 시간 가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따라합시다. 성격이 잔인하고 경솔한 분. 잔인하다니까 좀 그렇죠? 뒤끝이 장난이 아닌 분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들의 회합에도 모이지 말지어다. 만나기만 하면 남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게 모이지도 말라고 하는 이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영적인 위를 수종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걸 현대판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삶은 엉망진창이고 경솔하고 잔인한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나가가지고 열심을 부려서 세상에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교회에 가면 천사예요. 근데 집에 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으죠. 잔인하고 경솔하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 부모를 내 것이라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그런 약점이 있을지라도 내가 잘나고 완벽한 부모 다 제껴놓고 이런 부모를 통하여 너에게 은혜와 복을 천대까지 주려고 하니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네가 제대로 해야 한다. 부모와의 관계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순종과 공경. 또 하나가 있어요. 부모님은 약점이 현재할 뿐 아니라 미성숙한 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레위기 8장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8장 5절부터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게 아론과 그의 자녀가 레위 지파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봐요. 아론에게 뭐를 입히며?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다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속옷부터 싹 다 갈아 입히는 거예요. 속옷 입히고 바지 입히고 다 하나씩 입히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 된 사람을 계수하는데 레위 지파는 한 달만 되면 계수하게 하셨어요. 현저한 약점이 있고 미성숙하기 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도 묻지 않고 그들을 기다려주시며 하나하나 다듬어서 세워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정리합시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눈에 보일 때 미성숙할 수 있어요.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내 것이라 인정하시고 그 미성숙하고 약점 투성인 부모를 통하여 내게 은혜와 복을 몇 대까지? 천대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준 땅 어디에 어느 도시 어느 직장가 살더라도 형통하고 평안하고 장수하기를 원하시면 제일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내 것이라는 선언을 들었으면 그냥 편하게 막 살아도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르게 적용하면 부모된 우리가 약점이 있고 미성숙할지라도 부모된 우리는 가문과 가정과 교회와 도시 속에서 소속 속에서 해야 할 두 가지 본질적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뽑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뭔가? 민수기 1장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 시작. 레위는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뭐가 임하지 않게 하라?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정거의 성막이란 뭘 지킬지라? 책임을 저를 주목하세요. 제일 먼저 중요한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사명, 미성숙할지라도 약점이 있어서 가족들조차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그 사명은 중보의 사명입니다. 중보라 하는 말은 누군가 가족이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가 친인척이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무 못될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용서, 심판이 변하여 용서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중보의 사명입니다. 어느 가문에 시집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가문이 엉망진창이에요. 모임은 쌈박질하고 흩어지면 또 그리워하고 모일 때마다 사고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이혼이 능사가 아니라 내가 중보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 깨닫고 그 가문의 가족들을 품에 안고 시동생을 위해서, 시누를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시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의 눈물을 분량을 채우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책임질진이랍니다. 우리는요 어느 직장, 어느 교회, 어느 도시, 어느 가문으로 가든 내가 스스로 등록 딱 했으면 그날부터 다 떠나고 다 넘어져도 나는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는 남은 자 그루터기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미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고 책임질지니라. 뭐 하면서? 중보하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부탁하셔요. 민수기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저를 주목하세요. 어디에 가든지 그떨지 말고 중앙에 들어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중앙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요 행세하고 어떤 헤게모니를 잡고 자기가 막 높아지고 별이 되려고 해요. 교회에서는 어디에서든 별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끌어내리신 거 기억하셔요. 하늘 높이 별 사이에 깃들여도 하나님은 끌어내리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그들 중에 뭐 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느 도시에 가든지 어느 교회 가든지 그떨지 말고 어느 직장 가든지 나 스스로 먼저 손 내밀고 거절당해도 계속 들어가서 사방을 보며 축복하고 사방을 보며 전도하고 사방을 보며 중보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떤 되기를 좋아하지 말고 정말 섬기는 자로 어디 가든지 중앙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중앙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어떻게 하는 것이 중앙에 들어가는 거냐 하는 거예요. 막 어떤 되기를 좋아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6장 22절부터 27절이 결론이고

0: 오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라.
1: 축복하여.
0: 브레싱. 축복하라. 어디 가든지 나는 이 단체에서 소속한 문명이라고 끝까지 남때 축복하는 주인공이 되리라. 축복받는 주인공이 아니라 축복하는 주인공이 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둬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27절이 결론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 말은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히브리어 원문을 해석할게요. 너희가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이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감사 영광 돌리고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서로 축복하는 교회 오면 목사를 향해서 목사는 장로님들을 성도를 향해서 서로 축복의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자녀가 고난 중에 있는 자녀가 있으신가요? 부모가 축복의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거예요. 가난 중에 있는 자녀, 질병 중에 자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언젠가 주님 오라는 그날에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며 떠나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명 다시 안고 만나는 모두를 축복하며 사는 복된 이웃과 시청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0: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1장 2절을 보면 말씀에는 거울 같은 기능이 있는 게 아닐까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모습보다 더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도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이 있음을 알려주는 오래된 이야기 속 말하는 거울처럼 말입니다. 내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아닌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어떨까요? 박성욱의 CCM 캠프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2016년 5월 16일 토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들 보내셨어요? 요 며칠 사이, 정말 요 며칠 사이에 봄은 끝나고 저 멀리서 여름이 막 달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한낮에는 드는데요. 예, 그래도 아직 봄이라고 박박 우겨보면서 상큼한 음악들로 또 신선한 음악들로 좋은 시간들 함께 만들면 좋겠어요. 말씀의 거울, 아 이거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정직히 얘기하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내가 정말 흉하고 악하고, 그러나 그 말씀의 끝자리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구원한다, 새 생명을 주신다는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그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추어 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늘 두 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함께 우리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 열려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함께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 중에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광고 듣고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배달하겠습니다.

팀 로그워십의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잔치 공동체에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같이 들었습니다. 젊은 예배팀들 그리고 좋은 음악을 발표하는 예배팀들이 많아져서 방송을 진행하는 저로서는 아주 기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 팀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정말 한국의 그 K-워십이 전 세계로 펼쳐지기를 저 또한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사연 배달하겠습니다. 7220번님의 사연이네요. 나의 하나님 옹기장이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옹기장이 혹은 옹기장이 4집 5집 중에 어느 곡이든지요 신청합니다. 요즘 중고등부 시절 빠져있던 찬양 다시 들으며 감성에 젖어 은혜 받고 있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어 마음도 분주합니다. 모두 잘 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 찬양이라는 거, 뭐 노래라는 건 다 그렇지만 참 신기한 게 오래전에 들었던 곡인데도 다시 듣는 순간 그 시절의 은혜와 눈물까지 함께 떠오르게 되죠. 주일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힘과 평안을 더 깊이, 더 많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옹기장이가 오늘이죠, 오늘. 오늘 콘서트 했죠, 여의도에서. 아주 잘 됐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3359번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몇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고 너무나 그립습니다. 저 홀로 지내다 보니 더 외롭고 울적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다른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신청곡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부모님, 특히 떠나간 부모님 생각은 계절처럼 문득문득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울리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리운 마음 곁에 조용한 위로로 함께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가족들의 마음에도 믿음의 은혜가 다시 흘러가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가족들 옆에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하면 그 마음, 강팍한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녹아지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신청곡 이어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옹기장이 그리고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물건을 담아 들고 갈 수 있게 만든 일종의 그릇입니다. 손잡이가 달려있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구멍이 뚫려있는 것도 있죠. 과일을 담으면 과일 땡땡땡, 꽃을 담으면 풍성한 꽃 땡땡땡.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물건을 담아 들고 갈 수 있게 만든 일종의 그릇인데 과일을 담으면 과일 땡땡땡, 꽃을 담으면 꽃 땡땡땡이 됩니다. 세 글자고요.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그리고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우리 뭐 속담에 그 있죠. 달걀을 한 땡땡땡에 담지 말아라. 분산해라. 뭐 이런 얘기요. 그 바로 그겁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캠프 퀴즈 이후에 들으신 곡은 무리를 걷는 자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의 목소리였고요. 행복 아이빅 밴드와 G

지선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국의 CCM 캠프 토요일 밤 함께 하고 있어요. 9046번님의 사연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같이 듣고 같은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시 취업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다림의 시간은

노력이 정말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일단은 여기저기 내 상황을 알려야 되고 나는 1월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까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알려야 돼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조금 뭐랄까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얘기해야지 하는 부분인데 저도 물론 잠깐 이렇게 직장이 없는 시간들이 조금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죠. 네. 근데 그때 눈 딱 감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런 일들을 뭐 저는 이메일을 쭉 한번 뿌린 적이 있어요. 네. 이력서 사이트도 만들어서 예쁘게 정리하고 구직 사이트에서도 다 이렇게 다 지원해보고 네. 정성껏 써서 네. 그러다 보면 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화이팅! 응원합니다. 김대환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고효경의 낮밤 해달 이어들었습니다. 우리 고효경 씨 CCN 캠프 한때 우리 한 가족이었죠. 네, 계속 그 고정 출연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CCM 이야기도 해주고 음악 이야기도 나눴는데 요즘도 건강하게 잘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효경 씨 응원합니다. 자, 1부 끝곡 예수전도단의 축복송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네,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CCN 캠프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 이거 좀 해주세요, 진짜. 두 번째는 우리 CBS 레인보우 앱 선곡표에서 여러분의 하트가 필요합니다. 네. 레인보우 선곡표 저희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가수와 공명이 나가잖아요. 그 옆에 하트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비어있는 하트가 있어요. 그걸 눌러보세요. 네, 지금 이렇게 눌러보세요. 누르면 빨간색으로 탁 변합니다. 그러면 그 하트가 집계돼서 CBS가 매주 세 개 분야의 차트를 발표하거든요. 첫 번째 가요, 그리고 팝, 그리고 CCM. 이 세 개 분야의 그 차트를 저희가 매주 CBS 홈페이지에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CCM 쪽의 하트가 수가 좀 적어요. 예, 여러분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그래도 CBS인데 CCM 차트가 좀 좋아요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 그러니까 억지로 누르란 말씀이 아니라 선곡표 보시고 아, 이 노래 참 좋았어 하시는 곡들에 하트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서 좋은 차트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2부에 예, 2부에 차트 나오니까요. 기다려주시고요. 1부 끝곡 예수 전도단의 축복송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0: TBS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7: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0: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토요일 순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 더 12시까지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잘 들어주세요. 라디오 감사합니다. 레인보우 사랑합니다. CCM 캠프 유튜브 고맙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방법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참여는 샵1212 실시간 문자 열려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에게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2부의 시작은 주중에는 뉴 CCM, 새로운 노래를 소개하고요. 주말 주일에는 주간 인기곡 소개합니다. 토요일에는 CCM 캠프에서 한 주간 보내드린 곡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트를 눌러주신 것들 기준으로 선정해서 제가 보내드리고요. 오늘은 CCM 캠프 중에서 해외 CCM 분야, 해외 CCM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 곡 소개합니다. 먼저는 스티브 커티스 채프만의 Spring is Coming, 그리고 데니스 저니건의 You Are My All in All, 그리고 리랜드의 Waymaker가 여러분의 하트를 많이 받았네요. 자, 그럼 세 곡의 주간 인기곡 캠프 선곡들 들어볼까요?

주말 주일에 들려드리는 주간 인기곡 CCM 캠프 선곡 기준으로 세 곡의 해외 CCM 들었습니다. 스티브 커티스 채프먼의 Spring is Coming, 데니스 저니건의 You are my all in all, 리랜드의 Waymaker 함께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곡들에 여러분이 하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곡으로 돌려드리니까요. 레인보우 선곡표의 하트 어떻게 누르셔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5984번님이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김도연의 노래 신청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같이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갈급한 아내에게 새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아내와 아이들이 하나님만 소망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의 가정. 아, 이 기도 제목만 들어도 은혜를 본대요. 가정 안에서 때로는 신앙생활의 방향이나 어떤 그 온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 각각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가족끼리 모여서 신앙의 이야기하는 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아내분과 함께 있었더니 큰 은혜네요. 네. CCN 캠프 함께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듣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신청곡 바로 보내드릴게요. 0899번님께서 인생의 큰 전환점에 변화가 생겼어요. 20여 년 다닌 교회를 옮겨 내일 새로운 교회에 등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오, 야, 이거 진짜 큰 대박 뉴스인데요. 20년 다닌 교회를 옮기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교회에서 또 잘 적응하시고 이전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 좋은 교우들 만나서 신앙생활 멋지게 하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신청하신 곡들 보내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그리고 영동제일교회 경배와 찬양팀의 갈급한 내 맘 함께 듣습니다.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물건을 담아 들고 갈 수 있게 만든 일종의 그릇입니다. 손잡이가 달려있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구멍이 뚫려있는 것도 있죠. 과일을 담으면 과일 땡땡땡, 꽃을 담으면 풍성한 꽃 땡땡땡.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물건을 담아 들고 갈 수 있게 만든 일종의 그릇인데 과일을 담으면 과일 땡땡땡, 꽃을 담으면 꽃 땡땡땡이 됩니다. 세 글자고요.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그리고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우리 뭐 속담에 그 있죠. 달걀을 한 땡땡땡에 담지 말아라. 분산해라. 뭐 이런 얘기요. 그 바로 그겁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참여를 기다리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진아의 목소리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그리고 브라운 워십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두 곡 함께 들었습니다. 앞에 노래는 좀 이렇게 전체 풀밴드가 그리고 멋진 콰이어들이 싱어들이 그냥 힘차게 부르는 노래였다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진아의 버전은 뭐 유튜브로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소박한 정말 거실에서 피아노 건반 한 대 놓고 옆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자리에서 부른 엄마의 노래, 개인적인 예배죠. 사실 이 영상이 처음 등장했을 때 다들 의아했거든요. 저 사람은

나라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옆에 아이들 놓고 아이들 돌보면서 찬양을 하네. 그런데 그게 은근히 매력이 있고 또 노래가 또 편곡이 또 소박하게 막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부분이 또 멋있는 매력이 있는.

씨도 브라운 씨도 CGN캠프 왔다 가셨잖아요. 너무 즐거운 시간 함께 했었는데 멋진 예배의 자리들 계속 이렇게 각자의 처지에 맞게 능력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유은성의 노래 이어집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거리마다 기쁨으로 마커스의 라이브로 들었고요. 그 앞에는 유은성의 주신실하심 놀라워 들었습니다. 자, 박성욱의 CCM 캠프 토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도 2시간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 덕분에 잘 건너왔습니다.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여러분에게 좋은 찬양 들려드리도록 노력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함께하는 시간들이 정말 소중한 아름다운 시간들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고요. 이제 내일 주일 예배, 주일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잘 마치고 또 주일 밤에 10시에 CCN 캠프 라디오에서, 레인보우에서,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내일 다시 만나주세요. 아, 오늘 끝곡 소개해야죠. 아이자야 61의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어? 아, 뭐 또 안 한 게 있다고요?

오늘 퀴즈 정답.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정신이 없네요. 오늘 퀴즈 정답은 바구니, 바구니입니다. 물건을 담는 그릇, 구멍이 송송송 뚫리기도 한 것, 바구니예요. 네, 정답자 저희가 잘 챙겨서 선물,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0: TBS. I can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Me behind out of your
1: life. I will go.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7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김종윤 찬양 앨범에서 아이의 목소리는 김지유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이 아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5월입니다. 사랑의 달 5월, 가정의 달 5월. 서로서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런 표현 많이 하면서 이 주말도 모두들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찬양하는 시인들의 행복하세요. 또 앞서 강찬과 조찬미가 부른 행복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행복을 선택하는 참 좋은 주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는 또 스승의 날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스승을 떠올려 보는 시간도 가지신 것 같습니다. 7880님께서 새벽부터 꽃꽂이를 시작하셨다고 잘 마무리하고 이제 아이들을 보러 가는데 아기였던 아이들이 어느새 성장해서 이제 우리 위해 기도해주는 자녀가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나이가 쉰이 넘었는데도 매 순간 늘 엄마가 그립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모두 모두 복된 시간 보내세요. 딸이 좋아하는 찬양 요괴뱃의 노래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 자 오늘 준비했어요. 조금 전 조찬미 씨 음성을 전해드려서 오늘 요괴뱃의 노래는 박진희 씨 음성으로 함께 보시죠. 백곰님께서는 친구들과 영종도 놀러 간다고 얼마나 좋으세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너무 귀하죠. 어린 시절 친구들이 떠오르는 찬양이죠. 아름다운 세상, 친구.

너무너무 유명한 해외 CCM 두 곡이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Above All은 오늘 레니 르블랑의 찬양. 그리고 앞서 친구와 관련된 사연 소개를 해드리면서 빼놓을 수 없는 명곡이 있잖아요. 마이클 W. 스미스의 프렌즈 이어봤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의 친구, 그리고 오늘 박진희 씨의 음성으로 전해 드린 요괴뱃의 노래, 조금 더 짙은 감동으로 또 들어본 것 같아요. 하하호호님께서 늘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또 제키리님께서 축복송에 오신 성도님 모두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삭줍기에 방송 잘 오셨어요 하시며 이삭줍기 방송까지 응원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8751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발견해가며 조금 더 성실하기를 기도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신청곡 써주셨는데 오늘은 송명희와 친구들 앨범에서 나 전해드리고요. 지은 엄마님께서 따뜻한 찬양곡 많이 들려주시고 모두들 목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다들 맞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장지영님 이삭줍기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은수의 찬양 함께 해보시죠.

오늘은 이윤수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전해드렸고요. 여러 찬양사역자들이 함께 불러서 더 감동, 거기에 이 시를 쓰신 송명희 시인의 육성 역시 들을 수 있는 그런 송명희와 친구들 버전의 나 전해드렸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엘리베이션 워십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Before and After라는 곡인데요. 함께 보시고요. 2부에서도 계속 이삭 줍게 할게요.

0: CBS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최소림의 음성으로 사랑이야기가 부른 이제 다시라는 곡도 이어봤습니다. 주말 이삭줍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혜숙님께서 10,000 Reasons 써주셨는데 오늘은 만 가지 이유 유은성의 음성으로 번역된 찬양 전해드릴게요. 또 은희스님께서 풀향기 가득한 시간 축복송이 더욱더 푸르른 여름 시즌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하은하지만 김진아님 히즈윌의 감사를 선택하기 오늘 신청해 봅니다. 네, 삶에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희망은광님께서 친구 두 목사님 네 분이 우리 선교회로 오시기로 하셔서 반찬도 준비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근데 은영님께서 아카시아 꽃 먹은 이야기를 하셔서 반찬 담다가 장갑 빼고 백배 공감하면서 우리의 추억도 축복송에서 여행하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목사님, 사모님들 축복송 찬양 소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음식 하시다가 이렇게 바로 장갑까지 빼서 공감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 축복송이 그 음식에 함께해서 더 맛있는 식사가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신청곡 행복으로 감사합니다도 써주셨어요. 아카시아 꽃만 먹은 게 아니고 저는 그 예전에 빨간색 그 사루비아 맞나요? 그거 뒷부분 쪽 빨아먹으면은 아주 단 꿀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잘못 먹다가 개미도 먹고 그랬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자, 신청하신 곡, 자, 오늘 세 곡 이렇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은성의 찬양으로 만 가지 이유 그리고 His Will 감사를 선택하기에 이어서 박형근 찬양이었어요. 행복은 감사로 시작. 희망은광님께서 행복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셔서 아마 행복과 감사를 써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찬양 행복은 감사로 시작 박형근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폴라리스님께서 교회학교 교사 저랑 집사님 단둘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응원해 주세요. 충성하는 우리에게 위로곡 모든 삶의 순간을 써주셨는데 조금 전 희주일 곡이 또 방송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 응원하면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기독교사의 노래라는 부제목이 있는 곡이죠. 소리엘 보리라 함께 하시고요. 최여사님께서 방송 들으며 중간중간 게으름 피면서 그래도 집안일 끝 뿌듯하네요. 깨끗하고 창문도 열어놓고 이제 따뜻한 레몬차 만들면서 축복송과 함께하니 이 또한 소소한 행복 아니겠소 하셔서 소소한 것들 한부영의 소소한 행복 우리 같이 들어볼게요.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또 청소하셨다고 하니까 청소할 때마다 저는 이 곡이 떠오르지요.

소리엘 보리라, 한부영 소소한 것들, 창문의 창문 닫기에 이어서 매일매일 라이브 어시까지 어노인팅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오랜만에 그리스도의 계절 지영의 찬양 전해드리며 물러갈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시간 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1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랍니다.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은 영국의 성공회 신부 두들리 스미스라는 분입니다. 1926년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태어난 두들리 스미스 신부는 영국 국교회 성직자로서 로체스터에 있는 성 바울교회 신부로 시작해서 캠브리지 대학 선교회 회장, 테트포드 주교로 활동하시다가 1992년에 은퇴하셨습니다. 두들리 스미스 신부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할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시에 대한 애정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시편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첫 가사가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가 반복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찬양입니다. 선율이 뚜렷하고 기쁨이 넘치는 찬양, 찬송가 41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감사합니다.

0: S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런데 목표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용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을 쓰면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도 힘듭니다. 결국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절망감입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낮추면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용 쓰지 말고 삽시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큰 뒷뿌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뿌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0: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티뿌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1: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0: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1: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17일 주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은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고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값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으로 마음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삶의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소망을 잃고 지친 인생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죄로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고 막힌 귀를 열어주소서. 삶의 아픔 속에서 굳어진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주님께

나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한 사명을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작고 연약한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의 가정을 지켜주소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신의 안위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충북 제천 아름다운 감리교회 김석주 목사였습니다. 5월 17일 주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수 시립합창단이 부릅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갈보리 합창단입니다. 찬송가 360장, 예수 나를 오라하네. 이어서 짐리가 부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에스더 9장 열두째 딸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날은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관리들은 모르드개가 무서워서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당시 모르드개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

예수를 다 칼로 쳐 죽여 없앴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런 자들을 500명이나 처형하였다.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와 곧 유다 사람의 원수요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열 아들도 죽였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도성 수산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그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들의 원수를 500명이나 죽였고 하만의 열 아들도 다 죽였소. 그러니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야 오죽하였겠소. 이제 당신의 남은 소청이 무엇이오? 내가 그대로 들어주리다.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오?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여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열 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산에는 조서가 내렸고 하만의 열 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렸다.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 한 곳에 모여서 수산에서만도 300명을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지방별로 함께 모여서 조직을 정비하고 자체 방어에 들어갔다. 그들은 원수들을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달월 13일이었다. 14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그러나 수산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 일을 벌였으므로 15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성벽이 없는 여러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정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은 까닭도 바로 이것이다.

성경 낭독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국립합창단이 부르는 주여 이제 옵니다. 전승현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346장 주 예수 우리 구하려. 이어서 줄라이가 부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기억남는 장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장소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을 만난 강렬한 기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야뽕나루, 하나님과 씨름, 형 에서화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인생에서 하나님 만났던 베델은 너무나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나왔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가장 암울한 그때입니다. 야곱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고 제멋대로 살았던 그때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분일의 하나님을 잊고 살 때, 이름은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야곱처럼 살던 그때, 그는 세겜에서 가장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게끔 하나님이 내버려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허락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 내 뜻대로 내가 주인되어 사는 것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의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시작이 언제냐? 말씀이 임할 때일 줄 믿습니다. 야곱은 위기이고 인생의 위기이지만 이제 해결의 시작이 됩니다. 왜냐?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다.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싸움과 분쟁의 땅을 떠나는 것이, 그 자리를 일으켜서 떠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세겜은 이미 자신들 땅이 되었어요. 남자들은 다 죽고 약탈하고 종들이 많아졌죠. 부도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차지했지만 미움과 갈등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위기와 살육과 약탈의 그 장소를 떠나라 말씀하세요. 왜냐? 야곱이 안주하고 주저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서, 그것은 일종의 지리적인 이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다 잊어버린 거죠. 혹시 우리도 세겜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겜에 집중하지 말고 약속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땐 떠날 수 있고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수 있길 바라고, 은혜 받기에 몸부림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제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예배를 회복하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배가 없어지는 것이 위기고, 내 삶에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이냐? 그때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때 나를 사닥다리로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초대하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언제나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에 나올 때 우상 하나 가지고 도망갔죠.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으로 시작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상 하나가 더 많은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 집에 있는 신상들, 우상들을 모아보면 놀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우상으로 여깁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고 타협하면 그것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로로 시작하여서 수많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 지대에는 중간 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 하나님이 언제나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정결케 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은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온전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너의 의복을 바꾸어 버리라라는 것이죠. 의복을 바꾸란 말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아답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또

0: 말씀은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지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딤나 사건 이후에 처참한 도륙과 살륙이 벌어지고 야곱 인생의 일생일대의 큰 위기가 또다시 찾아왔지만 이방신상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았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틀기만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결단하고 움직이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이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적 없었습니다. 상황이 변한 게 없어요. 딱 하나 뭐냐, 야곱이 변했어요. 야곱이 변하니까 그 가정이 변하고 가문이 변하고 도시가 변한 겁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이 거룩한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였습니다. 히스플랜이 전하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조이 듀엣이 부르는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이어드립니다.

5월 17일 주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소망의 바다의 하늘 소망, 어노인팅의 십자가에서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1: 몇 주 전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아주 낯선 부활의 인사를 서로 나누었고 새로운 입교자와 또 권사님들을 또 서로 축하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세우고 또 여기저기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부활절은 부활절이고 내 삶은 그것과 상관없다는 듯이 월요일 아침 어김없이 출근 전쟁에 몸을 던지고 또 매일 주어지는 일상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과연 언제쯤 내가 쉴 수 있을까 하면서 스케줄러를 찾아 넘기곤 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누군가 이렇게 물을 법도 한 것 같아요. 부활절이 내 삶에서 도대체 무슨 차이를 만들어냈지? 또 어떤 분은 또 더 솔직히 묻기도 합니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그분이 멀게 느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환희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배경은 슬픈 이별의 밥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길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치 유언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보고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고별 설교 또는 고별 담화라고 그렇게 명칭합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한없이 우울하고 한없이 무겁게 오늘 말씀이 읽힙니다. 요한복음이 언제 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됐는지 살펴보는 것도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 1세기 후반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확실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때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게 파괴된 이후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망해가는데 유대교가 이 망해가는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면서 군사력으로도 안 되고 뭐 경제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종교적인 세력을 규합해서 다시 저항을 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미 오신 우리에게 메시아인데 또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또 어떻게 기다리란 말인가 하면서 유대교가 힘을 규합하는 그 종교적인 노선에 합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교는 자기네들의 노선에 합류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결국 유대인의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회당에서 축출하게 됩니다. 바울 시대만 해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인 바울 시대만 해도 회당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같은 하나님

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고백한 죄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바로 그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출교라고 하는 말이 종종 튀어나옵니다. 한 세 번 정도가 튀어나오는데요, 바로 그런 배경을 여기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우리의 일상으로 바꿔서 좀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회당에서 쫓겨난 어떤 예수쟁이가 자기가 살던 동네 골목에 들어섭니다. 어제까지 인사를 나누고 아주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자기 얼굴을 보더니 시선을 피합니다. 늘 가던 빵가게 주인이 거래를 끊습니다. 얼마 전까지 함께 수다 떨던 아이 친구 부모들이 손절을 하고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친척 모임이 있는데 부르지를 않습니다. 거기를 억지로 가봤더니 모두 다 냉랭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아예 그림자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렇듯 회당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종교 모임에서 빠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1세기 유대사회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리인 동시에 가족, 학교, 법정, 시장,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동체의 자리를 뜻합니다.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은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가족과 끊기고 거래가 끊기고 동네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고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나 은유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한 마을 공동체, 한 가족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실제 형편을 가리치는 아주 정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사회에서 잘려나간 사람들, 가정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곁에 함께 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용감하고 든든한 위로이자 희망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 본문은 단 7절밖에 되지를 않아요. 아주 짧습니다. 16절 말씀에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말이죠.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보혜사가 뭐니? 물어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을 직역을 하면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라고 하는 말이고 클레토스라고 하면 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또는 옆에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세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되었었냐면 법정에서 종종 사용이 됩니다. 법정에서 힘이 없어서 법정에 섰는데 누군가 나를 대변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때 나타난 사람들, 내 옆에서 나의 처지를 변호해주고 그리고 옆에서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 후원자들, 친척, 가족, 다시 말해서 변호인을 이야기할 때 바로 파라클레토스, 우리 성경에 보면 보혜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달리 우리가 다시 번역을 한다면 조금 풀어서 내 곁에 서 계신 분, 나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최초의 청중이었던 이 요한복음의 공동체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회당에서 쫓겨나서 어디에서 변호해 줄 사람들이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곁에, 그리고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들 곁에 서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귀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또 가장 많이 반복되고 도드라지는 단어가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뭐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 눈앞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분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요, 직접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아주 깊이 사색했던 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게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질문 하나로 아주 깊이 씨름을 했던 사람인데 꽤 도발적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예수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같이 움직이던 사람들, 같이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만난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말한 대로 진정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거리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도,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도 정작 그분 앞에서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저 한 시대를 같이 살았을 뿐 그분을 진짜로 만난 건 아닙니다. 반대로 2000년 떨어진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주님과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지만 그분의 사랑이 내 가장 깊은 자리에 닿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고 그분과의 관계가 내 삶을 새롭게 빚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참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건 오직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바로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시는 분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앞서서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들 이 구절 짧은 구절인데 여러분들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종종 이렇게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내는데 아주 익숙한데요. 사랑해? 사랑하면 이것 해야지. 안 해? 안 하면 그건 사랑 아니지. 혹시 이렇게 읽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 이런 명령형의 구문이 아닙니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보통 이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은 자연스럽게 다 실천할 수 있게 돼. 이런 말입니다. 너 나랑 사랑에 빠지잖아? 그럼 다 할 수 있어. 이런 정도의 말이 바로 오늘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나요? 사랑에 빠지면은요 하지 말래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 말래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라고 재촉을 안 해도 자꾸만 그 사람하고 시간을 내고 싶고요. 전화하라고 지적질 안 해도 전화기가 막 뜨거워질 정도로 그렇게 전화를 오랫동안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지적 동의, 아무리 흔들려도 버텨내는 나의 정신력, 의심이 일어도 묵살할 수 있는 나의 담력, 이런 것 아닙니다. 마치 사랑에 빠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 식탁을 마련하고 장식하는 것처럼 신앙이 바로 그러합니다. 사랑도 신앙도 상대방을 직접 만나볼 때야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만남을 가능케 하는 분이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의 통념을 하나만 더 뒤집어 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는 이런 그림부터 떠올립니다. 그래, 성령은 우리의 사정을 다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는 분이 성령이야. 그리고 내 편에서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

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찾아가면서 이 보혜사 성령이 하는 역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도대체 이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관심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면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한국의 성령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모습인가요? 성령 충만하면 뜨겁다.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 성령이 임재하면 쓰러진다. 뭐 이런 표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짜릿한 체험, 폭발적인 감정, 일상을 뛰어넘는 범상한 능력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성령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성령 충만도 일종의 율법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종종 그런 말을 해요. 뜨겁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압박, 체험이 약하면 영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정죄,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라도 성령 충만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 강박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만연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보혜사 성령의 모습은 이와 사뭇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가장 자주 반복되는 동사는 거하다, 함께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16절에 보면 보혜사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17절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여기 어디 짜릿한 체험, 뜨거운 무언가가 있나요?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변치 않는 머무심, 폭발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모습입니다. 우리 루터교 신앙고백서 문서 중에 하나인 1529년 루터의 소규리 문답서를 보면 거기에 사도신조 제3조를 설명하는 구절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 이성과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없고 그분께 다가설 수도 없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부르신 건 오직 거룩한 성령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나를 밝혀주사 바른 믿음 가운데 거룩하고 강건하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같은 방법으로 성령은 땅 위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르시고 모으고 깨닫게 하며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스도 곁에서 바른 믿음, 하나된 믿음으로 온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요. 읽어보면 성령의 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의 일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이 우리 곁에 머무실 때 비로소 한 개인을 넘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의 신앙을 형성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를 사랑에 빠지게 한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넉넉하게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계신 그 성령,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바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교회력 여섯째 주일 다른 성서 본문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시편으로 우리가 66편을 읽었는데요. 나중에라도 한번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시편 66편에서는 환난을 통과한 사람의 그러한 증언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9절 말씀, 그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19절 말씀,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잘 보세요. 지금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련을 싹 제거해버리거나
시련을 확 돌아가게 만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시련을 없애주시지 않아요. 면제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기쁜 소식은 환난을 한가운데로 통과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환난 한가운데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의하시는 분? 무슨 뜻이에요?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소리를 아주 경청하면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서관으로 읽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도 베드로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누가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와서 너 왜 예수 믿어? 라고 물어보면 그때 이야기할 것들 미리 연습하고 준비해서 마음속에다 다 준비해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은 뜻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박해 한복판에서 그리고 하루하루 칠흑 같은 삶을 사는 그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우리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 해답, 그 해답이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에게 뿐만 아니고 내 자신에게도 이 칠흑 같은 소망 없는 이 삶 속에서 나를 앞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다시 확인하고 마치려고 해요. 부활은 종착역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입니다. 빈 무덤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언의 말씀이 회당에서 쫓겨난 1세기 요한의 교회 공동체에게도 그리고 박해 앞에 선 베드로의 형제들에게도 알지 못하는 신을 찾던 아테네의 군중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약속으로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보혜사 성령은 짜릿한 체험이 아니라 평범하고 반복적인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곁을 지키고 동행하십니다. 비범한 능력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옆자리에 친구 같은 대화자로 동행자로 우리의 곁을 지켜주십니다. 바로 이 복음이, 이 복음의 약속이 매일의 삶에 속고 지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그러니 낙망하고 지칠 때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곁에 머무시는 보혜사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삶에 지치고 힘겨운 저와 여러분을 복된 믿음의 삶, 소망으로 회복되는 삶,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삶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 교회 최주훈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0: 지금 전화 주세요.
1: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아침 강단이 방송됩니다. 아침 강단.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함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총 7주 동안의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지난주에 사랑은 말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네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고마워. 수고했어. 미안해. 사랑해. 나는 했다. 나는 했다. 사실 이게 저도 하려고 또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장모님 전화 드리고 하는데 이게 입에서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유튜브와 SNS에서 보면 자주 들리는 음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에요. 그 안무 챌린지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막 여기저기서 그것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 관련된 음악이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그만큼 이 악뮤의 최근 앨범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근데 그 뒤에는 좀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악뮤의 동생 이수연 씨가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마음의 병을 얻어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됐는데 그런 상황을 보고 있던 오빠 이찬혁 씨가 결단을 하나 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했던 말이 지금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 동생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같이 함께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기상, 함께하는 식사, 가벼운 운동 등을 동생과 함께 2년 동안 같이 함께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회복의 여정 중에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게 됩니다. 두 사람은 매일매일의 그 과정에서 출발도 도착도 달랐다 그래요. 이찬혁 씨가 먼저 걷고 또 이수연 씨가 뒤를 따라가고 그래서 사실 그 시간 동안 같이 걸은 시간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수연 씨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속도는 달랐지만 그러나 우리는 같은 길을 함께 걸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실 오빠가 뭐 큰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힘든 상황을 대신 져준 것은 아니에요. 그저 함께 있어 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함이 한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함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그곳에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끄셔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그들의 40년의 시간에 주님은 직접 함께 하셨죠. 또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자 친히 하나님이 성막을 준비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이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과도 함께 하셨고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과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또 큰 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내려오시는데 마침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은 지금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거룩한 신앙 고백으로 불리는 쉐마입니다. 쉐마는 들으라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여러분, 이 쉐마에는 순종과 응답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들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쉐마의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쉐마의 출발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그 지식적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쉐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삶으로 흘러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면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날만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7절 말씀처럼 앉아있든 길을 걷든 누워있든 일어나든 즉 우리의 삶의 하루의 전체의 시간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틀어서 이 쉐마의 말씀 신앙 교육을 이루어가라. 즉 삶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한 시간만 구별해서 그 시간에 말씀을 가르쳐라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을 내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후에 월화, 수, 목, 금, 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시간 한 부분

부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덮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쉐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 그 함께의 전제는 바로 사랑에 있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길을 가고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연락할 수 있는 시간, 그러한 시대, 또 얼굴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이 살아가는 뭐 한국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보다 저기 어디 멀리에 있는 가족들 얼굴을 더 자주 보시지 않나.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뭐 호주에 있든 어디에 있든 더 얼굴들을 자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쉽게 연결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함께 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같이 있기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 나중에 함께 하자. 지금 바쁘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같이 놀자고 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오늘 오후의 시간, 내일의 시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은 우리가 절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들도 사실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흘려보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가족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은 귀한 사랑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가족이 원하는 것이 과연 그 수고와 헌신만을 원하고 있느냐. 가족들이 정작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 제가 용돈이 필요하거나 참고서를 사야 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어머님이 한숨을 쉬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돈 달라고 할 때만 엄마 찾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살가운 아들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사실 지금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뭐 어머님 또래 어르신들, 성도님들을 이제 신방하고 만나고 뭐 전화하고 같이 뭐 대화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야, 내가 이 어르신들을 대하는 것처럼, 신방하는 것처럼, 목회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님한테 연락드리면 우리 어머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예,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함께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는 가장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족들과도 진정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은 함께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안 나오셔서, 결석하셔서 제가 전화를 드리면 가끔 가족들과 여행 갔다, 어디 가셨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 번도 왜 주일 빠지고 여행 갔냐, 그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잘 다녀오셨냐고, 잘 하셨냐고, 좋은 시간 보내셨냐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시간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가족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되면 우리 가족들이 다 차를 타서 처음 이야기하는 한마디가 뭐냐면, 아빠 와이파이. 제 핸드폰 데이터를 통해서 가족들이 이제 핸드폰을 하려고, 이제 핸드폰 데이터 열어라, 와이파이 내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차 안에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함께 하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이 시간을, 한 시간을 같이 보낸다고 하더라도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다면 그 한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이 함께하는 시간은 질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드리는 숙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핸드폰 없이 가족들과 한 시간을 한번 보내보세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할 때마다 고민스러운 건, 내가 우리 아이들과 한 시간 동안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다 같이 모이는 날을 정해놓고 핸드폰 두고, 만약에 핸드폰을 여는 사람이 있으면 일주일 내내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어떤 벌칙을 정해놓고 같이 앉아서 여러분의 살아오는 각자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꼭 한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두 번째 숙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숙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들이 혹시 다른 지역,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에 가셔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다른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사실 담임 목사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니죠. 다른 가족들 모시고 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이야기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제가 다른 교회 주일 예배를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가서 그 앉은 자리에 같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 가족과 함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면서 그가 그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은혜의 분위기 안에서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함께하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저는 다른 어떤 함께하는 식사를,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고 어디 좋은데 여행을 가는 것보다 저는 그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가서 예배 드려보셔라.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가 끝나는 6월 첫 주까지 그 사이에 한번 방문하셔서 예배 드려보실 것을 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여서
뭐 다녀오셔도 뭐 티가 안 나니까

뭐 다녀오셔라 그게 아니죠. 빠지시면 분명히 제가 앞에 있으면 누구 안 나오셨는지 뭐 이제는 거의 예, 아니까. 그러나 교회 크기가 커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넓어야죠.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오셔도 우리는 감사하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으니 우리는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신성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예배 같이 함께 드리시고 예배가 끝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꼭 인사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또 우리 자녀를 또 우리 형제를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신앙으로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도 정중히 드리고 오신다면 참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숙제를 꼭 감당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아 나는 호주에 가야 되는가 나는 베트남에 가야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저랑 같이 가세요. 네. 여러분 이 숙제를 하시면서 몇 가지 조건을 드리면 일단 그래도 가시기 전에 간다고 전화 우리 전도사님한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셔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 또 끝나고 뭐 교회 앞에서든지 그래서 사진을 꼭 한번 남겨놓으시고 그러나 그 주의 주일은 빠졌으니 그래도 우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주일 예배를 꼭 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이 숙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감당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사실 어려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일이지만 그러나 가정과 이 영적인 일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다, 숙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가족들 안에 안 믿는 가족들, 예배 안 드리는 가족들 있으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주님 전으로 이끌어내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방법은 함께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만 하신 것도 아니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 함께를 통하여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쉐마의 말씀은 단순히 신앙으로 우리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가정 전체를, 우리 자녀와의,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전체를 덮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집에서도, 길 위에서도,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쉐마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은 그래서 결국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 시간, 함께 길을 걷는 시간, 함께 웃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정 안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멀리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사랑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함께다. 이것을 실천하시면서 사랑의 언어를 통하여 함께를 전하며 나누며 늘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강단.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616국에 1142번, 2616-1142번 신성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S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0: 복음의 메아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2: 오늘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에 대해서 4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한국이 60년대 70년대 미국 이민 간다 그러면 야 참 잘 됐다. 그래서 그때 인천공항이 지어지기 전인데 김포공항이 그냥 환송객도로 뒤덮였습니다. 한 가족 가면 20, 30명이 나와가지고 이제가 언제 오나. 그때는 외국 나가는 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목사님 선교회 가신다 그러면 몇십 명씩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잘 다녀오신. 요즘 그런 일 없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해외여행 가기도 힘들고 또 그 힘들었던 때니까. 근데 그 옛날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을 향해 가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애굽을 향해 떠나는 야곱의 가족에 대해서 46장 이하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을 떠나 이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브엘세바를 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래 땅에서 있는 한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험을 통과한 후 그 다음 정착해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창세기 20장 18절 19절 설명이 나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4절 보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일생을 살아간 동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꼭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들이 중요한 결정을 너무 쉽게 결정하라고 그 다음 그로 인해서 다가올 많은 문제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결정을 내려요. 결혼 문제도 그렇습니다. 평생까지 사는데 한두 번 만나고 눈코벌에 뭐 씌워갖고 답부터 결혼해버리고 났어요. 평생 동안 짐을 지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믿지 않은 사람 만나고 결혼해갖고 몇십 년 사는데 아직도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먼저 예수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나서 그때 결혼을 늦지 않는데 뭐 그렇게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만나자마자 몇 주 만에 딴딴딴 해놓고 그 다음부터 소 같구나 소 같구나 이러고 살지 말아요. 여기는 그런 말 한 번도 없지만 저쪽 감 좀 있어요. 중요한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중요한 결정. 내 마음이 그냥 움직이는 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직장을 구할 때, 그 직장에 나가서 내가 주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면 가지 말아야죠. 사업을 열 때, 사업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멀어지면 그 사업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집을 이사갈 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예배 한번 왔다 가기 너무너무 힘든 멀고 먼 지역으로 가면 본인이 주님 앞에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깊이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요나는요 주님 음성 안 듣고 요나 요나 그 요나가 그냥 요나가 돼가지고 니네로 안 가고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다가 그냥 풍랑을 맞죠. 풍랑.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문제가 해결돼요. 죽은 사람이 화낼 거가 뭐가 있어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혈기 부릴 게 뭐가 있어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욕할 게 뭐가 있어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싸울 게 뭐가 있어요? 죽었는데. 할렐루야. 피의 제사는 죽음의 제사. 자,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까지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오늘 말씀 중에 이 2절 3절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다가오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밤이 다가옵니다. 건강한 사람은 밤을 편하게 맞아도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은 밤을 잠을 못 자요.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잠을 못 자요. 잠 잘 자는 사람은 자기들 커피를 몇 잔 마셔도 잘 자는데 예민한 사람은 낮에 한 잔 먹고 나서도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이 잠을 잘 못 자요. 아프니까. 그러나 그 고통의 밤에, 잠 못 이루는 밤에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주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아시죠? 지금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시죠? 살기가 어렵고 몸은 너무나 아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무엇 하나 되어낸 일은 없고 꿈과 희망은 사라지고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줄 것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함께 가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떠납니다. 이제 5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온 가족이 모든

손자 손녀까지 함께 재물을 다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앞서가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짐승이 대신 죽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딘지 주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낼 때 꼭 여러분 멈춰서서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혜 능력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막 가지 마시고 잠깐 섰다가도 돼요. 급히 갈 게 뭐가 있습니까?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이 서서 길을 정확히 알고 가야지. 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돌고 돌고 도는 거예요. 멈춰 서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계획은 늘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도 모든 것 가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그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 빌딩에서 내려다보니까 차들이 다 요만하게 보여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다 우리 인간이 작은,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아주 작은 존재. 하나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가 뭐 잘났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복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나가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전복적으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도심을 간구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일가의 명단이 이제 8절부터 27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그저 우리가 아 이렇게 많은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겨났구나 하는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레아가 여섯 자녀를 낳았죠. 레아의 여섯 자녀들 처음에 루벤, 큰아들이 루벤, 8절 9절 루벤의 자녀를 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첫째들 루벤, 둘째 시므온의 아들들이며 10절이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 아들 사울이요. 레위 아들들입니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므리요. 이사갈의 아들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블라와 부아 욥과 시므론이요. 스물론의 아들은 스물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리엘이니. 그래서 레아의 자손이 33명입니다. 다 같이 15절 이들은 레아가 밧다라면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자, 레아가 여섯 아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33명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밧다나람, 그 하란 지역에서 20년 동안 야곱이 그곳에서 삼촌의 일을 도와서 말할 수 없는 고생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많이 주셔서 레아를 통해서 여섯 아들과 그 자녀들에서 33명을 주셨고요. 레아가 그 하녀 실바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갓과 아셀인데 갓 보겠습니다. 갓의 아들들입니다. 16절 갓의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랄리요. 그 다음에 아셀의 딸 순자입니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수아와 이수이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멜과 말기엘이니. 실바에서 나온 자녀들이 16명입니다. 18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리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16명이라. 여기까지가 레아와 그의 하녀 실바의 자손들이고요. 그 다음에 라헬과 빌하의 이제 자녀들이 나옵니다. 라헬의 두 아들 나옵니다. 19절 야곱의 아내 라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휘와 로스와 무핑

부와 빔과 아르시니 14명.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서 낳은 자손들이 모두 14명이요. 여기 보면 요셉이 애굽에 와서 애굽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해서 난 그 자녀도 다 이 야곱의 자손에 넣습니다. 그래서 14명입니다. 그다음에 그 시녀인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통해서 낳는데 단의 아들이요.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납달리.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그래서 비라의 자손이 일곱 명인데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서 낳은 자손들이 곧 7명이라. 전체 학계입니다. 26절이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난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래서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합쳐서 모두 70명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 이 많은 자손을 주었고 이 12명이 나중에 이스라엘 12 지파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가를 데리고 애굽 땅에 이르는데 고센 땅에 도착한 일가에 대해서 28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부둥켜 안고 웁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잖아요.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감격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 아버지가 좋았던지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자, 이제 요셉이 가족들에게 바로에게 할 말을 일러줍니다. 31절이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이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34절까지 계속 봅니다. 그들은 목자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닭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이제 가족들이 함께 애굽 땅에 정착해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요셉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애굽의 총리 되시는데 가족까지 한 70명 데려다가 좋은 자리에 털을 잡고 살면 얼마나 거기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해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못마땅히 여겼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러한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곳 이렇게 제가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강남 같은 곳을 택하지 않고 저 변두리 저 멀리 지역을 택해가지고 거기서 목축업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 하는 것을 좀 낮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게끔 와서 막 사업도 잘하고 막 좋은 회사도 경영하고 그러면 다들 야 저 우리 굴러온들이 들어와서 있던 돈을 빼낸다 하는 식으로 그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요셉의 가족들에 대해서 저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아예 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외진 지역에 목축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예 자기들의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 좋은 음식점을 하는데 옆에다 음식점 좋은 음식점 잘하면 서로 경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하지 않고 잘 되는 그들이 하는 업종에 손대지 아니하고 우리는 목축업입니다 하고 아예 떨어진 곳에 이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요셉은 생각을 한 거예요. 미리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충돌하지 아니하고 잘 화목하게 지내는데 아예 관심에서 대상이 되지 않게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너무나 강해져가지고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나타나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인데요. 이제 출애굽기 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조용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 그저 목축업을 하면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 배려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진 아주
동방예의지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잖아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 40대 되기 전부터 머리가 하얗어요. 아주 새하얘, 새하얘. 저거 정반대입니다. 새하얘. 저희 집에 작은 아버님만 그래요. 아까 머리가 새하얘요. 그 젊었을 때부터 머리가 하얘요. 우리 게 그 박장로님도 머리가 하얘신데 젊었을 때부터 머리가 하셨대요. 근데 우리 작은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머리가 하얘서 좋은 점이 많아. 내가 지하철 타면 다들 일어나.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일단 어르신이 타면 젊은 사람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귀에다 뭐 꽂고 이거 보느라고 일어나지도 않아. 이거 앉으기가 이거 하느라고. 그러나 어쨌건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어르신이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 타든지 자리를 먼저 내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의인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화고 예의일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먼저 해야 돼요. 우더른을 잘 섬기는 것, 약자를 배려하는 것, 장애인들 배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그것이 잘 되겠어요. 미국에 가니까요, 2층 건물이라도 여러 사람이 쓰는 건물은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요. 건축허가가 안 난다니까요. 공공건물에 2층이 돼도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그럼 핸디캡 휠체어 타고 온 사람 어떻게 올라갈 거냐, 들고 올라가니 안 된다. 건축허가가 안 나요. 그리고 제일 좋은 위치에 핸디캡 그 파킹할 수 있도록 딱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에 교회를 지을 때도 바로 그 제일 좋은 위치에 핸디캡 주차장이고 거기서 내리면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성전 옆으로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설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어떤 공공건물도 그렇게 안 되는 건물이 없어요. 왜냐면 건축허가 아예 안 나요. 그렇게 핸디캡을 위한 시설이 안 돼 있으면 건축허가 아예 안 나요. 하여간 미국은 장애인들을 정말 예우합니다. 얼마나 모든 면에 배려하는지 몰라요. 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약한 자를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몸에 핸디캡 있는 사람들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들 잘 섬기고, 170만 다문화 가족이 와 있는데 우리 주변에 고개를 돌려보면 추운 겨울날 연탄 하나 뗄 거 없어갖고 전기 장판 하나 이렇게 두르고 자는 그런 분들 좀 가서 연탄도 구역에서 사서 넣어드리고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나아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와서 말씀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모든 면에 장애보다 오래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며 하늘 경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지금까지 말씀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0: CBS
1: 1954년 전쟁 후 이 땅의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2: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믿음 위에 서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설교입니다.
1: 오늘은 디모데전서 제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선생님을 존경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동화체 2권에 실린 물 한 컵의 용서라는 글은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학교에서 분유와 건빵을 배급해 주던 시절 늘 허기져 있던 아이들이 몰래 급식 창고에 들어가 주머니 가득 건빵을 집어넣고 그리고 가루 분유를 퍼먹었습니다. 분유를 급히 먹다 보니 마른 기침이 나왔고 기침 소리에 창고 옆을 지나가던 선생님에게 그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야단 맞을 각오로 교무실로 불려갔는데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얘들아, 물도 없이 급하게 분유를 먹다가 모기만큼 어쩌려고? 자, 이 물부터 마셔라. 코끝이 찡해진 아이들은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요즘은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요즘 학교의 모습 너무나 달라졌다고 합니다. 올해 3월 18일자 국민일보에는 민원이 만든 요즘 학교 풍경의 제목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시끄럽고 먼지가 날린다는 민원 때문에 넓은 운동장 놔두고 학교 귀퉁이에서 체육 수업을 하고 또 운동이나 할 때도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다. 운동의 승부가 갈려지는 릴레이 경기는 아예 없애버리고 무승부가 가능한 종목을 주로 편성한다. 승부에서 진 아이들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이다. 상 못 받는 아이들이 불편하다고 학생들 앞에서는 상장을 수여하지도 않고 해당자만 따로 불러서 상장을 전달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이들끼리 생일 파티도 열지 못하게 한다. 방학 중 생일엔 아이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집단 따돌림으로 소를 재개하겠다는 민원 때문이다. 전국에서 한두 곳 정도 있을 만한 괴담 수준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이런 모습이 늘어난 중요한 이유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내내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아이를 달래고 올라서 겨우 졸업을 하게 했더니 졸업할 지금 정서적인 학대 및 괴롭힘 등의 명목으로 선생님을 고소하다는 얘기는 단적인 예의다. 특히나 몇몇 사례를 일반화하는 건 위험한 일이지만 학교 현장에 보이는 교사들의 무기력한 모습 근저에는 이 같은 부담이 분명히 존재한다. 한동안 법은 정유와 비슷한 개념으로 여겨져 왔다. 가해자를 단죄하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었다. 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지만 법이 그렇게만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이다. 가해자의 회피수단이 되고 강자에게 더 유리한 현실을 만드는 데 활용되면서 되레 불평등과 편파적인 결과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극히 일부의 민원이 법의 외피를 둘러쓴 채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학교 기능을 무기력화시키는 모습도 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요즘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 구도가 깨졌다고도 또 이런 말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챗GPT로 외국어 학습 계획을 직접 짜서 AI한테 오늘은 미국과 화상학술회의를 해 같은 상황을 제시한 다음 AI와 해당 외국어로 대화하고 또 대화가 끝나면 챗GPT가 문법 오류나 어색한 표현을 잡아주기 때문에

외국어 공부는 교실과 교사가 필요 없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전한다. 그리고 최고급 지식도 AI로 접할 수 있게 되자 대학 교수의 위상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얼마 전 AI 시대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중국에서 열린 교육학자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교수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3일 동안이나 난상 토론을 벌였는데 마지막 날 잘 모르겠다며 모두 정신 나간 얼굴을 헤어졌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한 교수는 AI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게 교수님 강의 노트를 공개해달라는 학생의 요구를 듣고 그만 허탈해졌다고 이런 고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한자 인간이란 말은 사람은 사람과의 사이가 있다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한자어입니다. 그 사이란 바로 부모와의 사이, 부부 사이, 어른과의 사이, 스승과의 사이, 상전과의 사이 등인데 이것만은 지켜야 할 이 세상이 유지되는 최소한의 사이입니다. 이 사이를 강상이라고 옛날 어른들은 말했는데 서양보다 동양이 엄격했고 동양에서도 우리 한국이 가장 엄한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때리는 강상 범죄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수를 명예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형사판례집인 추관지라는 책을 보면 부모를 때리는 사례는 많았는데 스승을 때리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부모 사이보다도 사제 사이가 더 엄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석됩니다. 어느 젊은이가 고민 끝에 한 스승에 찾아 묻습니다. 선생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젊은이의 낯을 살펴보니 그에게 진실이 있어 보여서 이제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자넨 자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아는가?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진리이네. 선생님,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젊은이, 길이 있지. 자네가 얼마나 모르는가를 알고 또 알도록 해보게. 자네는 아직 얼마나 모르는가조차 모르고 있지 않는가. 그는 매일 하루하루 몇 날 몇 달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도록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라고 묻던 그것을 물어왔는데 오늘 비로소 어디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에게 새 하늘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참된 길을 날마다 잘 배워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도 베드로 같은 인물이 나왔는가 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도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스승이 중요하지만 그는 제자의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스승을 찾아 나서기 전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진실해야 되며 또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진정한 물음이 있어야 하고 끝내 답을 얻기 위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얘기에 스승이 나타나고 그런 영혼이 계시를 받게 되고 거룩한 영의 도우심을 얻게 돼서 자유와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과연 어떤 제자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른 가장 보편적인 호칭은 바로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병 고치는 자, 기적을 행하는 자, 메시아,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호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이것을 인정하는 표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의가 없고 심지어 원수들까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위대한 선생님일까요? 그 첫째는 무엇보다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가르치심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고 말씀합니다.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 자신에게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교수법이 탁월해야만 됩니다. 어떤 이는 재미있게는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

속에 내용이 없고 또 어떤 이는 내용은 풍부한데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어서 학습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다른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저들은 온전히 주님의 가르침 앞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두 제자들은 세상에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저들을 사랑하시고 잘 훈련하셨더니 저들은 목숨을 바쳐 주님께 헌신했고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로 저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그리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의 저리를 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돌로매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하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를 당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마티아는 예루살렘의 돌팔매질을 맞고 쓰러진 다음 목베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으며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신을 다가다 죽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토록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잘 가르치셨기에 저들은 목숨 바쳐서 그 진리에 따라서 저들의 삶을 주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둘째, 모범이 되는 교사가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행하신 후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많은 경우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가 말로는 좋은 소리를 다 하는데 교사 자신은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를 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하니까 그 학생이 대답한 말이 아, 선생님도 피우시는데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저희는 일찍부터 배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개구쟁이 소년을 데리고 깐디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사탕을 너무나 좋아해요. 사탕을 먹지 않도록 충고 좀 해주세요. 선생님 말씀에는 순종할 것이에요. 깐디는 소년 얼굴을 크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후에 아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오면 그때 말씀드리지요. 그래서 보름 후에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자 깐디는 소년을 사랑스러운 표정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얘야, 사탕을 먹지 말아라. 건강에는 좋지 않단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간디에게 고마움을 표한 다음 그 이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보름 전에 이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나요? 그저 간디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사실은 그때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답니다. 스승이 행하지 않으면 어떤 교훈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다음 셋째, 무엇보다 제자를 사랑하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억남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아마도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던 선생님일 것입니다. 교육은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에 대한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이 진정 참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법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함석헌 선생님이 일본의 동경사범대학교를 나와 모교인 오산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을 때 하루 학생들이 때를 지어 문제가 있는 한 교사를 폭행하겠다고 교무실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른 교사는 다 도망갔는데 이 함석헌 선생님만은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하는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흥분한 학생들은 함 선생님을 문제의 교사로 착각하고 마구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알고 학생들이 용서를 빌면서 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느냐고 묻자 함석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내가 눈을 뜨고 맞았다면 내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누가 나를 때렸는지 알 것이 아닌가. 또 자네들도 알 것이고

훌륭한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고 해서 바울은 지도자의 기능 중 하나는 다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자와 가르친 자는 별개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은사일 뿐이지 이것이 별개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이 드신 연장자로서 교회에서 지도자인 위치에 있는 존경받는 분을 장로라는 호칭으로 이렇게 존경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장로가 교회를 기능적으로 관여할 때는 감독이라는 기능적 칭호가 붙여져 양무리를 감독하고 돌보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방향을 제시한 일을 하곤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감독 혹은 장로라고 불리는 지도자와 그들을 돕는 집사라는 이런 직제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특별한 교육기관이 따로 없었고 교회가 곧 학교의 기능까지 담당했기에 교회 안팎을 떠나서 모든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에서 적용할지라도 이 말씀은 전혀 무리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사에 대한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 교사의 역할을 존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잘 다스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교사를 존중해야 될 이유는 다스림의 역할 때문입니다. 다스림이 없으면 가르침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사가 다스릴 수 없으면 가르칠 수 있는 기능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면서 교과서 내용을 읽어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노트에 기록하라고 이렇게 지시할 때 학생은 선후의 지시대로 따를 때 그 가르침이 이제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그 산골 한 수돈 라비에게 세 젊은이가 찾아와서 제자로 삼아주기를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라비는 작은 쪽박 하나를 주면서 내일 아침 동이 트거든 저 냇가에 가서 이 쪽박으로 물을 길어 각각 자기 독에 물을 가득 채우게. 그래서 이튿날 동이 트자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독에 물을 길어 어디에 있을지 그 이유를 알아야 물을 길어오지 않겠습니까?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물을 길어오라는 것은 아주 똑똑한 어투로 따지듯 이렇게 묻자 라피는 그 젊은이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또 다시 묻습니다. 제 질문이 틀렸습니까? 모든 일은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가르쳐 주셔야지요. 젊은이 자기의 논리대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라피는 한마디 말을 하고는 자리를 떤 채 산책길에 올랐습니다. 자네는 이미 제자가 아니라 선생일세. 선생이 어찌 제자가 될 원하에 찾아오셨는가? 사자의 관계는 지식과 논리에 앞서 신뢰가 있어야만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 가르치는 이의 생활을 책임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신명기에 보면 성직자에 대해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신명기 25장 4절에서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가르치는 교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도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인이기에 그들의 생활도 보장되어야만 됩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리지 않도록 배려해서 교사로서 품위와 자긍심을 지니도록 대우해서 교직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혜택은 그로부터 배우는 내 자녀가 얻게 된다는 사실을 부모로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섬마을에 부임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섬에 부임해 와 보니 그곳에서는 고기는 일절 입에 댈 수도 없게 되자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탁 안에 계란 몇 개를 넣어놓고 출석을 부르다가 교탁 속 계란을 꺼내가지고 아니 내가 계란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알고 누가 여기다 계란을 갖다 놓았니
개를 가져다 놓았으면

손주께 말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능청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후로는 그 선생님이 그 섬에 근무하면서 식탁에 계란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다수 선생님들이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서 정성을 쏟고 있는데 소수의 잘못된 교사들로 인해서 교사 전체를 매도한다면 그 피해는 선생님을 불신하여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다음 셋째, 교사들의 명예를 지켜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9절 말씀해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나 학교 선생님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어떤 고발이나 비난은 그대로 수용하지 말아야 된다. 확실한 두세 증인이 없이는 이런 송사는 아예 받지도 말라. 이 원칙은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장로에게 강조한 이유는 그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결국 모두가 흔들리게 되고 맙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명예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나 학교에 그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되어집니다. 내 자녀가 스승에 대한 신뢰 속에서 바르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교회의 지도자는 내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비방은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나 가르치는에게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20절 말씀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한 증인이 있고 또 그 잘못이 명백하다면 이것을 사사로이 처벌하지 말고 이 문제를 공적으로 처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처리해서 질의나 권징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는 공인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그 명예는 소중히 지켜져야만 될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소녀가 담임 선생님에게 들에서 꺾은 야생화를 내밀면서 이 꽃 이름이 무엇인지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꽃을 한참 보더니 말합니다. 아, 미안해서 어떡하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아, 내일 알아보고 내일 잘 알려줄게. 선생님은 세상에 모르는 게 없다고 믿었던 이 소녀는 그만 실망해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제가 들에서 꺾은 꽃인데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우리 학교 선생님도 모른다고 해서 실망했어요. 근데 믿었던 아빠도 그 꽃 이름을 모르겠다고 하자 다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의 아빠는 대학교에서 식물학을 강의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니 담임 선생님의 소녀를 불러다가 어제 질문한 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소녀는 대학교에서는 아빠도 모르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신 선생님이 참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젯밤 소녀의 아버지가 선생님에게 전화하여서 그 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선생님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그 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딸이 학교 선생님께 실망하지 않도록 딸에게는 모른다고 하고 그 꽃에 대한 지식을 선생님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가정에선 스승을 존경하도록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치면 이상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장영희 교수의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선생님, 인생 성공 단십팩이 뭔지 아세요? 학생이 물었다. 모른다고 대답하자 학생이 이렇게 말한다. 한 평생을 살다가 죽을 때 한 명의 진정한 스승과 열 명의 진정한 친구 그리고 100권의 좋은 책을 기억할 수 있다면 성공한 삶이래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스승 한 분을 만나는 것이 인생 성공의 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진정한 스승이 있으십니까? 근데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 밑에서 그런 분 밑에서 유다 같은 인물이 탄생했는가 하면 베드로 같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스승이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제자입니다. 그러기 위대한 스승을 찾아 나서기 전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진실해야 되고 진리를 구하기 위한 진정한 물음과 끝내 답을 얻기 위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에게 스승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자성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정중하지 않으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하게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 녹에 합당한 예절로 감사하고 그 교훈을 운영을 받아 바르게 배워야 되겠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락의 강단.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락의 강단. 이 시간 말씀에 김운성 목사입니다.
1: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는요, 한 남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분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르무엘이라고 하는데, 르무엘이 누군지는 성경이 다른 정보를 주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서는 솔로몬이 아닐까, 또 어떤 학자들은 이방인의 어느 왕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한 이상형의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잠언 31장을 이해하는 데는 뭐 어떻게 생각하든 별 차이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31장, 우린 1절과 2절만 읽었는데 그 전체가 르무엘 왕의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했던 훈계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훈계를 했는데 그 아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렸다면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겼다고 할지라도 혼자만 알고 있었다면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을 텐데, 이 왕은 어머니의 훈계를 가슴에 담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계속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훈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끔찍이 사랑해 줍니다. 요즘엔 또 자녀를 그렇게 많이 낳는 시대도 아니어서 한 명, 두 명, 세 명 나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는 훈계가 빠진 경우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 훈계라고 번역된 야사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무겁게 혹은 꾸지람까지 해가면서 아주 심각하게 가르치는 거, 그걸 이 훈계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애굽에서 건져 주신 거, 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 고센에 살고 있던 그들을 아침에 눈 떠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휙 이렇게 옮겨주셨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햇볕이 장렬하여 광야 땅바닥이 뜨겁게 달아올랐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자기들의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혹독하게 연단하셔서 강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편하게 원하는 대로 좋게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게 그들을 훈련하셨다.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겪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방식을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5절과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징계하셨다. 이 징계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어머니가 훈계한다고 할 때 그 훈계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키울 때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이렇게 해주지만, 그러나 부모는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옳은 길로 걸어가도록 때때로 초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22장 6절은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셨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꾸중도 들어있고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르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마땅히 행할 사람답게 살아가는 바른 길을 가르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처음에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쓴 약같이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입안에 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 쓴 말씀이 서서히 단맛이 되면서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날이 와요.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처음에는 쓴 것 같았지만 조금 있어 보면 아, 이게 아주 단 말씀이고 내 뼈에 보약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 세대는 자녀들에게 훈계를 꼭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그 반대편의 얘기인데, 훈계를 받는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모님의 훈계를 가슴에 잘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만약에 르무엘 왕이 어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더라면 다 없어졌을 거다 했는데 르무엘은 그걸 마음에 꼭 새긴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르무엘은 왕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권력도 가지게 되고 재산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춰요. 우리들은 그런 걸 부러워합니다. 환경이 좋으니까 그 인생도 최상의 인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왕의 가정에서 태어나 왕자로 성장해서 왕이 되었다 해서 그 인생이 복되게 산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 나서 왕이 됐지만 자기 인생도 완전히 박살나서 부서지고 나라까지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르무엘이 그저 왕의 자녀로 태어나 왕이 됐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훈계를 가슴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아주 작고 아주 연약한 갓난아기로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갓난아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젖물려서 키워줬습니다. 품 안에 안고 도닥거려줬습니다. 그래서 재워줬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내려다보면서 사랑해 주었습니다. 누가 계시죠?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세상의 지식을 다 아는 게 아닌데 누군가가 인내하면서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를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 옆에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 계신 분이 부모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가슴에 담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그렇게 키우셨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당연히 아들, 딸 부를 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부를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 2절로 이제 넘어가서 그 어머니가 르무엘 왕을 세 가지 표현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아라고 부르

것 속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관계를 말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야. 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엔 이런 고백도 들어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걸 쏟아부을 마음으로 지금까지 노심초사하며 사랑으로 키웠단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야.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이 내 아들아 하는 말을 뒤집으면은 너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여기 존재할 수 없었을 그런 사람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 그런 뜻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린 다 부모님의 아들이고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들, 내 딸 하는 이 표현은요, 몇 년만 쓰고 사라지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자녀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내 아들, 내 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성을 하고 인생을 살고 나이가 80이 돼도 백수가 되신 부모님은 여전히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이러시는 거예요.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해서 엄청난 재산가가 되고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 최고의 자리에 있어도 딸이 성공했어도 여전히 부모는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내가 사랑해야 살 수 있는 내 자식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이 세상에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적용되어야 될 그런 부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그걸 심화시키는 걸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이렇게 조금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이제 깊이가 좀 깊어지고 있잖아요. 내 아들아가 내 태에서 난 내 아들아로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머니가 잉태해서 열 달 동안 품고 있다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낳았어요. 이거는 그 아들의 존재 근원이 무엇인가를 말해줘요. 이 아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머니로부터 왔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도 어머니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근원이 있어요. 여러분, 태양이 있기 때문에 햇볕이 있고 샘이 있기 때문에 샘물이 있는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자녀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훈계를 가슴에 담아야 되는 게 그래서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부모님이 나를 잘 이해해 주시지 못하고 나와는 조금 껄끄러운 관계고 그래서 나는 부모님 얘기 듣기 싫어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위대하지 않은 부모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낳아서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모든 부모는 다 위대한 부모님이신 거예요. 가끔 자녀들이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잔소리라고 그래요. 잔소리. 아이고 엄마 잔소리 좀 이제 그만해. 나도 다 컸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잔소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걸 아세요? 진짜 잔소리랑 잔소리가 아닌 게 있어요. 진짜 잔소리가 뭔지 알려드릴까요? 막 잔소리를 해가지고 짜증이 나고 귀찮았는데 아, 그 사람이 더 이상 잔소리를 안 하게 되는 그 순간 아휴 이제 좀 살겠네. 어? 이제야말로 좀 내가 자유롭게 됐어. 그랬다면 그게 진짜 잔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소리가 뚝 끊어져요. 뚝 끊어지고 나니까 오 이제 살겠네가 아니라 갑자기 눈에 눈물이 쏟아져요. 그러면 그거는 잔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얘 왜 이건 이렇고 왜 저건 저러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잔소리로 들려요. 그런데 그게 잔소리가 아닌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고 집에 오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잔소리라도 좋고 욕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어머니 한 번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음성 들을 수 없어.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은 잔소리로 여기면 안 되고 잔소리처럼 보이지만 진짜 보석 같은 말씀인 거를 알아야 돼.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정말 금과 옥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얘기를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아요. 아까 이 르무엘 왕도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 어머니가 말씀한 건데 정말 소중한 거라고 남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 가르침 안에 살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에게 받은 교훈을 남에게 전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부모님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남에게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슬픈 일이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아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바깥에 나가서 부모님 얘기를 안 해요. 우리 부모님 부끄럽다. 이런 부모님 밑에 내가 낳대는 게 남이 알까 봐 두려워.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남에게 말할까요? 일체 부모님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님을 부끄러워한다. 참 이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여고생이 학교에서 수업이 일찍 끝나서 친구들하고 돌아옵니다. 막 조잘조잘하면서 신장로 가장자리 그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데 저 앞에 떡 어떤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큰 무더운 날인데 어떤 남자가 리어커를 끌고 가는데 짐이 잔뜩 바리바리 실려 있고 그리고는 웃옷을 벗어서 아예 놨고 런닝 셔츠만 입었는데 등판에 땀이 찰싹 그 옷이 붙어 있고 말이죠. 땅바닥을 내려다보면서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리어카를 경사진 도로를 따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아, 아버지다, 아버지. 그럼 이 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빠!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밀어드릴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옆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리어커를 끌고 가는 이가 아빠라는 거를 친구들이 알까 봐 두려운 마음이 턱 생겼어. 그래서 그 리어카 옆으로 자기들이 지나가는 건데 들키지 않으려고 친구들 뒤에 가서 숨었어요. 친구들의 몸이 자기를 가려주기를 바라면서 얼른 곁을 스쳐 지나갔어요. 가슴이 콩쾅콩쾅 뛰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봤을까 못 봤을까. 집에 돌아와가지고 내 좌불안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 늦은 시간이 돼서 아버지가 오셨어요. 지친 모습으로, 시커멓게 그을은 모습으로. 이 딸이 나가서 아버지를 맞이하는데 가슴이 쿵쿵 뛰는 거예요. 아버지는 씻고 들어오셔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그 일은 일절 말씀을 안 하고 학교에서 별일 없었냐, 뭐 당신도 잘 지냈느냐, 뭐 그러면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 누웠는데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부끄러운 일을 아버지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이행되지 못했어요. 아버지만 보면 용기가 안 나서 그 말을 못해. 좀 더 있다 해야지. 이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학교를 졸업을 했고 이 딸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떤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갔고 아기를 하나 낳아서 아기 엄마가 된 거예요. 이제 자식이 생겼어요.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만해졌는데 그때까지도 아버지에게 그 부끄러운 얘기를 고백 못했어요. 그게 가슴에 응어리가 져 있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할 겨를이 없어. 얼마나 슬프고 후회되고 안타까운지. 그래서 그 사연을 나는 정말 못된 딸입니다 그러면서 방송에다가 고백하듯이 그 사연을 보낸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게 하도 제 마음에 진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뭐 몸이 병약하셔서 활동을 못하기도 하고 좀 나랑 성격이 안 맞고 사사건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부모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부모님의 그 보여주신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그걸 물려줘야 돼요. 그 가르침을 특별히 누구에게 물려줘야 될까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물려줘야 돼요. 얘야, 이거는 너희 할아버지께서 이 아빠에게 하신 말씀이다. 할머니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이어나가고 손자, 손녀에까지 이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증손자 증손녀도 그 가르침을 이어나가게 돼요. 이게 가풍이 되고 가훈이 되고 그 가정의 신앙 전통이 돼요. 그래서 윗대 어른부터 대를 이어내려가면서 그 소중한 가르침이 쭉 내려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주시니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가정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가문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 가르침을 물려받고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을 세 번째 또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2절 끝에 보시면 이번에 뭐라고 부릅니까?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렇게 말해요. 참 이건 놀라운 거죠. 내 아들아 하는 것은 뭐 모든 부모가 다 하는 거고 내 태에서 나온 아들, 이것도 다 모든 어머니들이 하는 건데 서원에서 얻은 아들, 이거는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서원에서 얻었다는 것은 서원을 누구한테 했겠어요? 하나님께 한 것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딸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생각나시죠? 한나의 이야기가 생각나죠. 한나가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서원에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키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나는 그 통로, 도구일 뿐이고 우리 부모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그 속에 담겨 있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의 우리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인 것이에요. 여러분, 궁극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셔도 우린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서원에서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르무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첫 번째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 무엇을 하며 사나 왜 사나 할 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돼야만 할 것이에요. 이게 서원에서 얻은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육신의 부모님의 훈계를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부모님의 말씀에도 청종하고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잘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육신의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결이 다르거나 잘 안 맞거나 충돌할 때도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성도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접근하면서 그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두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어려운 과정이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따라 나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한 번도 못 들어본 내용이다,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 다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 생명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의 훈계를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러면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후세까지 전해 나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지켜나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화 우리가 어려운 싸움 속에 던져져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벌써 해체를 주장한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들이 등장한 지가 거의 100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다 해체되고 있어요. 전통 공동체도 해체되고 마을도 해체돼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이제는 가정도 해체돼서 홀로 살고 1인 가구가 거의 40%에 육박하고 다 흩어져 나가고 있지. 하나로 연대하는 게 이게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굳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어떤 결단을 가져야 되고 허리띠를 동여매면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 우리 교회들 그리고 이 땅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와 풍토가 조성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정을 통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만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0: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린 영락의 강단. 지금까지 김운성 목사의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2-2280-0114번입니다.
1: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1: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물이 새는 축사나 공장의 지붕을 고치는 작업,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작업, 채광창을 밟아서 깨지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 있는 장소, 잠깐이라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추락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광창을 덮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5: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안전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하세요.
4: 내일 더 안전하게,
5: 내일 더 행복하게.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엄마 회사 같이 갈래?
7: 엄마.
8: 민준아.
9: 유정아.
10: 필요할 때 확장돌봄.
11: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10: 밤늦게까지 야간돌봄.
12: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7: 나도 바쁘니까 끊어.
10: 주말에도 긴급돌봄.
7: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13: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진리의 말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학교 생활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느 곳에든지 게으름은 성경에서 악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과 섬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우린 바쁘다고 하나님과의 영적 이 교제가 무너지면 오히려 막혀요. 영혼이 곤고해지고 평안을 잃고 분주하기만 한데 자꾸 더 골치 아픈 일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엉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하는 성도들이 뭔가 자꾸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자꾸 엉키고 이럴 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너 때문이다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걸 이게 신령한 생활이에요. 이게 영적 생활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정생활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성공을 했다고 막 떠들어대요. 우리 집 몇만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이고 뭐 또 우리 사업에 뭐 내가 이루는 동안에 몇십 년 동안에 그런데 가정은 깨어져 있고 냉장고 속 같고 자녀들은 탈선이 있어요. 과연 본질이 뭘까? 더 소중한 가치를 잃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우리의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의식주만 해결됐다고 나 행복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유가 필요하고 평안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가정은 바로 이러한 육체, 정신, 삶의 안식처가 가정이에요. 이 행복의 뿌리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저절로 뭐 그냥 굴러 들어오는 그런 산물이 아니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조각가가 정성으로 조각품을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저는 이 관계 회복이라고 봐요. 관계 회복. 부모 관계, 자식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 하나님 관계. 이런 관계가 잘 회복되고 맺어질 때에 그곳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반면에 이런 관계가 뒤틀릴 때 생각해 보세요. 막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가정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형제 간의 이 뒤틀린 관계로 인해서 형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20여 년이란 세월을 칼을 품고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또 야곱이는 성공하고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불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여름 모든 것을 함축하면 세 가지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물질관계, 세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잘 맺어질 때에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행복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보세요. 바로 십계명도 이런 관계로 이루어진 겁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행복한 관계를 회복하기

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부모에 대한 자식의 역할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자식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오늘 1절부터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누구도 서로 선택할 수 없는 저 한올이 맺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은 철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주 안의 순종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부모의 공경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네가 잘 되고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가정을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가 뭐예요? 내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제사장적 축복권을 줬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에게 가정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뭐냐?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축복권자가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믿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부모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또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 어딜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그리하면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거예요. 나는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사실 연세가 들면요 아주 사사로운 말에도 이 서운해지고 외로워서 돌아서면 눈물을 잘 흘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몸과 마음이, 정신이 약해져서 그래요. 지난 어느 기사에 보니까 부모가 가장 상처를 받는 말이 뭐냐? 말이 안 통해! 라고 하는 무시해버린 말이래요. 반대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뭘까? 엄마, 아버지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키워줘서. 내가 어떻게 자랐던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이 자체가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을 부모는 가장 행복을 느낀답니다. 기독교는 뭐냐?
죽어서가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을 효라고 말해요. 살아있을 때요. 살아있을 때.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노인 문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화물의 반란이라는 단편 책이 쓰여 쓴 글이 가슴 저리게 만듭니다. 레스토랑에는 70세 이상 노인 출입금지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노인들 때문에 국가 재정이 바닥난다고 반노인 캠페인 운동을 벌이고, 일정 기간 소식이 끊어진 노인들은 안락센터로 잡아가서 죽음의 주사를 놓고 생을 마감시켜버렸어요. 한 노인 부부가 안락센터로 끌려가다가 도망을 하는 거예요. 뒤를 이어 노인들이 막 안락센터로부터 탈출을 해서 산악지대로 도망을 해서 동굴에 들어가 저항을 하는 거야. 그러나 이 노인들의 저항은 오래가질 못해요. 동굴에다가 독감 바이러스균을 투입시켜서 노인들의 반란을 진압해버렸어요. 그리고 저항운동을 이끌었던 노인들을 진압군들이 잡아서 안락사를 시켜서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때 죽음의 주사를 찌르는 그 젊은이를 향해 마지막 가슴 저린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내가 지금 젊다고 나에게 죽음의 주사를 놓고 있지만 너도 언젠가는 나처럼 노인이 늙은이가 될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나를 죽이는 주사를 놓고 있지만 너도 언젠가는 늙은이가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황홀의 반란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노인들을 부담스럽고 귀찮은 존재로만 간주하려는 이 세태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지금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장수만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자기 활동과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을 때 그 장수가 복이지, 어쩌면 장수가 재앙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재앙으로. 나는 오래 살 생각을 전혀 안 한다니까. 그래도 얼마나 살느냐고 왜 그걸 물어? 하나님 주신 날까지 사는 거지. 희망은요, 99세까지 살다가 싹 가고 싶지. 건강하게 살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 여러분 살아계실 때에, 우리 신앙은 살아계실 때 잘한다는 거예요. 떠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부관계의 회복이에요.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부부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행복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4, 25절에 나오는데 우리 24절에 보면 아내를 향한 욕설이 나와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그와 같이 하듯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에베소 5장 25절에는 반대로 남편들을 향한 욕화를 말씀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자신을 주심같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던 그 사랑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의 회복,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부부는요 촌수가 없어요. 무촌이에요. 딱 헤어지는 날 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이 부부관계입니다. 이 부부는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매개체로 맺어진 거예요. 촌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본질은 돈이나 명예나 어떤 직위가 아니에요. 본질은 사랑이야. 그 뿌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부부관계가 행복해야 자녀관계, 부모관계, 시대

관계, 처가 관계가 다 평안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효도한다고, 난 당신이 없어도 된다. 그러나 부모 없이는 못 살아. 굉장히 효도하는 것 같지만,

대나발 부는 거예요. 다 깨지고 다 박살 나는 거야. 뭐가 남아. 이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모든 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심각한 거예요. 부부는요, 둘만의 행복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는 자식과 직결된 관계예요. 가족사와도 직결되어 있고 이게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어떤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게 부부의 관계예요. 서로의 이해가 필요하고 양보가 필요하고 서로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랑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떠나고 나면은 다 후회합니다. 전에 아내가 떠난 후에 고백한 수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굉장히 찡하게 왔던 글이 있어요. 아내가 어이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유치원 다니는 그 아이와 함께 홀로 살면서 엄마 노릇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출장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남은 밥을 먹였어요. 일찍 온다고 생각했는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집으로 늦게 들어왔어. 저녁에 너무나 피곤해서 저녁에 들어와서 신사복 상의를 벗어던지고 침대에 퐁 누웠는데 침대 밑 이불 속에서 뻘건 라면 가락이 튀어오르더래요. 옷을 다 버렸습니다. 이불을 다 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아이를 그냥 막 두드려 팬 거예요. 너 이런 장난을 해. 엄마도 없는데 이 이불을 누가 빨 수 있어? 왜 이런 짓을 해? 그때 아이가 울면서 아버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한마디에 매를 멈췄다 해요. 아침에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밥을 내가 먹었어. 점심은 유치원에서 주는 밥을 먹었어. 저녁에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는데 아버지가 오질 않아. 그래서 컵라면 두 개를 끓여가지고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아빠한테 주려고 식을까봐 어리니까 침대 이불 속에다가 라면을 끓여서 넣어놓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버지가 너무나 눈물이 쏟아져서 화장실로 확 뛰어가서 수돗물로 확 틀어놓고 엉엉 울었다는 고백이에요. 있을 땐 몰랐는데 아내가 떠난 자리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다 라고 하는 것 수기가 참 눈시울을 적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솔직히 모르고 살아가요. 떠나간 후에 깨닫고 보니까 그 자리가 너무 큰 거야. 그 자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떠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는 나를 향해 여러분 모두를 향해 함께 깨닫고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런 자식과의 관계, 부부관계 이런 것들이 잘 회복이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우리는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4장에 보면 6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말, 과도하게 기대하는 거, 낙심케 한다는 태도예요. 이게 뭐냐? 자녀에 대한 보상 심리를 가지면 안 된다.

한다는 거예요. 기대를.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를 교육하기 위해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났는데 나를 이렇게 배척하고 니들끼리만 알고 그럴 수 있느냐? 이게 뭐예요? 보상심리예요. 이런 보상심리에 빠지면요, 자신의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이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키워준 것으로 끝나야 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에베소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될지니. 결혼한 가정은요, 부모를 떠나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그 가정을 충실해야 되는 거야. 결혼하면요, 자식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여러분, 자식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걸 보면서 행복한 것이지, 나한테 무관심하다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상처를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저도 목회하면서요, 저보다 같이 있던 분들이 다 은퇴를 더 빨리 했어요. 전 총회장을 50대 했기 때문에 다 그분들 만나보면 한숨을 쉬고 분노해서 씩씩해.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목했는데 후임자가 이럴 수 있을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그러면 기대치야, 기대치. 그 기대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나는요, 모르지. 그러나 아예 기대 안 해. 묻는 거 기대야. 어? 내가 한 것만큼 주님 앞에 사명 따라 했으면 끝난 거지. 그래서 30년 딱 되면요, 탁 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가서 할렐루야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도록 기도해 줘요. 여러분, 부모는 교육을 시켜주고 양육을 해주고 이걸 가지고 보람 있게, 그래야지 보상에 대한 심리적 기대를 가지면 상처를 받아요. 기대하면 서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자식들에게 다 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람이 이 노인들이 되어서 세 가지의 문제가 온대. 하나는 건강의 문제가 크게 오고, 또 하나는 뭐냐, 경제적인 문제. 나 세 번째는 잊어버렸네. 경제적인 문제. 자식들한테 다 주고 나니까 노년에 너무 힘이 든 거야. 그때는 자식을 외면하니까 부모가, 부자식들이. 그러지 마세요. 왜 다 있는 걸 까발죠? 꼬기꼬기 구겨놓나. 죽을 때쯤 돼서 주면 될 거 아니야. 왜 그 어리석은 짓을 해요? 소홀하고 무관심한 것 같으면 손주 좀 불러가지고 용돈 좀 한 움큼 줘봐. 그러면 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직도 돈이 있구나, 무언가 있구나. 그래서 자주 와. 지혜로워야지, 지혜로워야지. 왜 다 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경제적인 자기 보호막을 가지고 사는 건 지혜입니다. 절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른들만 이래고. 절대 여러분 이런 관계를 가지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고통과 상처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 부모들은요, 신앙을 유산으로 잘 물려주길 기도하세요. 그건 불에 타지 않아요. 녹슬지도 않는 게 뭐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의 가정을 이루기를 힘써야 돼요. 성경에 모세, 사무엘, 디모데 다 그러잖아요. 노아의 가정이 그런 신앙의 DNA를 물려준 거 아닙니까? 부모의 교육은 자녀들에게 전인적 영향을 갖는 거야. 그 자식이 커가는 신앙과 인격과 행실은 절대적 부모에게서 그대로 닮아온 겁니다. 뭐 변함이 없어요. 우린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믿음의 유산이에요. 주님의 피가 흐르는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가는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비합니다.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뒤틀린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신앙의 삶으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상담 문의는 서울전화 3423-0451번입니다.

0: CBS 요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뷰 맛집 어딘지 궁금해? 애기봉 전망대에서 찍는 인생샷. 짜릿한 한달다리와 감각적인 미디어아트 전시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랜드마크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방문 전 예약은 필수. 검색창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검색하세요.
1: 안녕하세요. 통계조사원입니다. 오늘도 통계조사원은 국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현장 곳곳을 찾아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동네 사장님 응답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통계로 작성되어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육아 환경, 보다 많은 일자리, 더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정책의 시작. 바로 통계조사 응답입니다. 통계청의 새로운 이름 국가 데이터처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2: 안전모 착용, 안전대 점검, 안전벨트 고정.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노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집중 계도를 실시합니다. 사업주도 노동자도 우리 모두가 안전실천의 주체입니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광장 최경배입니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여러 전쟁 소식, 그리고 전쟁 속에 희생되는 수많은 민간인과 아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잔혹한 폭력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왜 이런 역사를 기록했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을까요? 오늘 CBS 광장은 성경 속 사건으로 보는 중동 전쟁에 대해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근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5: 저축은행
6: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7: 기대세요.
8: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9: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0: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요.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오늘 CBS 광장은 성경 속 사건으로 중동 전쟁을 바라봅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근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CBS 광장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0: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저는 김근주라고 하고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구약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일산에 있는 일산은혜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있습니다.
0: 예, 중동 전쟁 뭐 시시각각 이 상황이 변해서. 우리가 뉴스에서 한번 눈을 쉽게 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전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수님은 이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뭐라 말하기 참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게 현실 정치에서의 전쟁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란의 핵개발 핵무기 소지를 막겠다는 미국의 뜻 그 다음에 이건 뭐 그전부터 있던 이야기였지만 이번에 미국이 전쟁을 벌이게 된 최대의 동기 중에 하나가 이란 내부의 취약함들, 예. 독재 정권이다 보니 이게 딱 계기가 돼서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생겼지만 뭐 지금 완전히 저는 교착 상태이고 미국 뜻대로 마무리되기는 참 어려워졌다 싶습니다. 거기에 또 이스라엘의 개입까지 있어서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되어간다 싶습니다.
0: 예. 중동 전쟁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많은 분들이 이 성경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려는 그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글쎄요. 전쟁은 언제든 간에 예. 상대방에게 내가 위협을 느낄 때 혹은 상대방에게 내가 가지고 싶은 뭔가 좋은 것이 있을 때 뭐 이럴 때 생기기 쉽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이 터지게 결국 만드는 건 저는 힘의 불균형이다 싶어요. 둘이 비슷비슷해서 싸웠다간 나도 다치겠다 싶으면 안 일어나는 건데 힘의 불균형이 생기면 상황이 뭐 생긴다 싶어요. 그래서 성경 속 해석은 바깥 해석은 전쟁은 늘 일어나는 정말 끔찍한 일이다 싶고요. 근데 성경과 연관해서 뭐 생각을 해보자면 이 안 그래도 힘든 전쟁을 더 참혹하게 만드는 게 저는 신의 뜻이다 싶어요. 이 전쟁을 하면 정말 나도 우리 편도 상대방도 굉장히 많은 수가 희생을 당하다 보니 이럴 때 요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시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혹은 자기네 믿는 신이 원한다

0: 뭐 이런 것들을 끌어오기가 쉽고요. 우리 구약 성경에는 사실 그런 신의 뜻을 빌려온 대표적인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가나안 부족을 다 진멸해라라고 명령하셨고 특히 그 유명한 여리고 싸움의 경우는 여호수아 같은 경우 여리고에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다 죽여라 칼로 죽여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갓난아기가 여리고에 태어난 건 자기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에 태어나게 하셔서 태어나신 건데 여리고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저 어릴 때 듣기로는 그 아이가 결국 자라서 하나님을 거역할 거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일 겁니다. 해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이 여리고의 남녀노소를 다 죽이는 것 자체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내세웠고 엄밀하게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를 남녀노소 다 죽이라 말씀하진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남녀노소 다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단적인 현상이다 싶습니다. 전쟁은 어디에서나 벌어지는 일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개입이 되면 규모가 전면적으로 되고 길어지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참상을 가져오게 된다 싶어요. 근데 이게 우리네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여겨지다 보니 참 어렵다 싶습니다. 성경은 뭐 우리 차차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결국 평화를 말하지만 아슬아슬하다 싶습니다.
1: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그 교회학교 어린이가 질문했던 게 떠오르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성경을 보면은 전쟁이 그렇죠. 벌어지고 이스라엘 그렇죠. 민족이 이민족을 이렇게 죽이는 일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성경은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0: 너무 중요하고도 그 어린아이가 물었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쟁은 사실 우리 갈등이잖아요. 나와 이웃 사이에서 얼마든지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성경이 일상을 다룬다라는 측면에서 전쟁을 다루지 않는다면 성경은 사실 너무 붕뜬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게 다 갈등이다 보니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와 연관되다 보니 뭐 성경에 전쟁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의 여리고 정복 전쟁을 볼 때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할 때 만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여리고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에 뭐 그 집에 남자 성인을 죽였다고 쳐요. 그 성인의 아내인 여성을 뭐 죽였다고 쳐요. 칼로 죽였다고 치는데 그 집에 갓난아기가 있을 때 혹 그 집에 9살짜리 7살짜리 애가 있을 때 이 아이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푹 이거 미친 사람입니다. 이러고 아마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갓난아기 죽인 이스라엘 군인이 있었다면 그 사람 집에 돌아가서 평생을 악몽에 시달리며 인간적인 삶이 불가능한 그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런 갓난아이 죽이면 나도 못 사는 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남녀노소를 죽이지 말라라는 의미는 여리고로 상징되는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죄악과의 싸움이지 이걸 정말로 글자로 사람 죽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 어린아이의 질문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여리고를 다 죽이라고 하나요? 딱 맞부딪힌다 싶어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딱 제시하는 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지? 아 이거 글자로 읽었다가는 살벌해지겠구나. 그럼 여리고 전투의 의미는 뭐지? 죄와의 싸움이구나. 악과의 싸움이구나. 당연히 그렇게 읽어야 된다 싶어요. 그래서 이런 너무 심란한 본문들은 도리어 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다 싶습니다.
1: 그런데 죄와 악과의 싸움으로 묘사되었다 하더라도 전쟁 속에 일어나는 좀 뭐랄까요 좀 잔혹한 일들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성경에.
0: 그렇죠.
1: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성경은 전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하고 있을까요?
0: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가령 뭐 예수님께서는 이건 옳다 이건 틀리다 말씀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은 창세기의 특징이 같이 판단을 안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를 속인 게 옳은 일인가요? 그른 일인가요? 우리도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본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독자에게 맡긴 것이겠고요. 전쟁의 참상 역시 독자에게 맡겨진 영

0: 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세상에 제일 웃기는 말이 동그란 사각형이 말이 안 되듯이 인도적인 전쟁. 이건 말이 안 돼요. 인도적인 전쟁은 진짜 말이 안 되고 이게 성립될 수 있으려면 정말 굉장히 많은 이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전쟁의 참상을 굉장히 참혹하게 묘사하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전쟁으로는 절대 평화가 오지 않는다라는 걸 저는 보여주는 것이다 싶어요. 그걸 뒷받침하는 게 성경의 군데군데 가령 왜 저런 말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논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칼을 쳐서 보습으로 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전쟁의 참상에 대한 성경의 보도는 경각심이구나 생각하게 한다 싶어요.
1: 예. 좀 구체적으로 좀 성경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성경에는 이제 전쟁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것, 그런 상황들이 좀 종종 묘사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는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와요. 뭐 이게 현대전과 이거를 뭐 성경 속의 전쟁을 빗대어서 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0: 그렇죠. 우리 전쟁 이야기 계속되지만 성경에 딱 그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자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연구자들은 거룩한 전쟁 뭐 이렇게 이름까지도 붙였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구별됐다는 거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그게 이제 거룩한 전쟁인데 의미인즉슨 너넨 할 게 없다. 내가 하겠다. 뭐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든 다 이겨 이걸 의미한다라기보단 우리는 이렇게 너무 작은 메뚜기 떼 갖고 상대방은 너무 강력한 이런 상황 도저히 우리가 안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할 딱 그렇구나 내 능력이랑 내 실력이랑 우리 군사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해서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핵심은 내가 가진 건 너무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는 건 너무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승리할 수 있다. 뭐 이게 되는 것이죠. 해서 거룩한 전쟁은 오늘날에 우리 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전쟁에 다 이겨라기보다는 아무 능력이 없어도 아무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신다 해서 오히려 저는 이런 거룩한 전쟁 이야기가 능력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되기도 하고요. 실력을 막 내세우는 세상에 대한 반대가 되기도 해서 하나님 안에서는 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거룩한 전쟁이 이데올로기가 되어서는 꼭 센 놈들이 자기네가 이 약자를 침략하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뭐 이렇게 내세울 때 저는 문제가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의 원래 취지는 우리 군사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야. 이게 취지인 건데 근데 이미 겁나 강한 강력한 이 제국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라고 할 때 이게 저는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미국이 이란 침공 같은 경우도 딱 저는 그런 경우일 거다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본질은 종교에 대한 능멸이고 저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다 싶어요.
1: 네. 그럼 지금 중동전쟁을 이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분들 그런 생각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0: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그 어떤 이유로 가령 어느 쪽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더 많으냐 이걸로 판정할 수도 없고 어느 것이 더 옳고 그른지를 명료하게 판단할 수도 없고 근데 당장 눈앞에 일어난 일은 이란이 미국을 침공한 것이 아니라 뭐 이란이 미사일이나 비행기를 보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미국이 모든 걸 보내서 이란 전역을 폭격하고 심지어는 이란의 초등학생이 무고하게 몇백 명이 죽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벌인 전쟁을 어떤 이유로도 저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싶어요. 전 세계 모두가 다 알아요. 이란보다 미국이 훨씬 세다라는 건 거룩한 전쟁의 본질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본질인데 지금 미국이 누가 봐도 더 센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전쟁을 붙여줄 단 한 톨의 이유도 없다 싶습니다.
1: 예. 전쟁과 관련된 성경의 기록이 또 다른

0: 부분을 보자면 열왕기하 6장과 7장 이 부분에는 포위당한 사마리아 여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참혹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참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 전쟁 뭐 지정학적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가자지구 관계 또 이란에 대한 어떤 봉쇄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성경의 이 기록과 현대에서 지금 벌어지는 전쟁 이 상황에 대해서는?
1: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전쟁 역시 상대방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려고 마음을 먹은 거고 그러다 보니 모든 걸 다 봉쇄해버리자 결국 근데 항복은 하지 않고 그러자 성 안에 고립된 사람들이 선택한 게 서로 간에 자식 잡아먹기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전 이런 본문들이 명료하게 드러내는 게 전쟁은 결국 이렇다고 상대방을 완전히 석권하고 장악하려는 전쟁은 필연적으로 상대의 완전히 우리 씨를 말린다 표현하잖아요. 이까지 갈 수밖에 없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나마 요거는 전쟁 중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일은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자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스라엘 당국의 인종청소라고 생각이 돼요. 이미 가자 북쪽은 이스라엘이 장악해서 자기네 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집단 이주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가자 전체에서 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완전히 말살해서 몰아내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저는 열왕기하 6장보다도 훨씬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가자 지구에서의 상황이다 싶어요. 해서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드러내는데 저는 열왕기하 6장 같은 본문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0: 강자가 약자의 보급로를 완전히 끊어서 누구도 생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1: 그렇죠. 그게 정확히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짓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걸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와서 한참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 와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해 이런 일을 자행한다라는 건 정말 참혹한 그 어떤 걸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싶습니다. 예.
0: 또 다른 예로 이제 사사기 19장 과 20장에 베냐민 지파에서 벌어진 그 범죄 그로 인해서 다른 지파에 속한 이들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서 거의 멸절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과도한 보복을 후회하고 이제 다시 회복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현대의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체를 거의 초토화시키는 뭐 이런 과정도 성경의 그 부분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1: 그렇죠. 뭐 결국 보복이라는 건 정말 끝이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있었다니 이스라엘로서는 그 핑계를 대는 거지만 뭐 억울하고 분한 일일 거고 그래서 보복이 이루어졌고 근데 우리 보복이라는 건 뭐 첫머리에 제가 인간 사이의 갈등 이야기도 했지만 제가 딸이 둘이 있지만 이 딸들이 어릴 때 싸울 때 언니가 한번 툭 건드린 거를 동생이 아프다며 맞받아칠 때 상대방이 준 만큼 돌려주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왜 때려? 똑같이 때린다지만 맞은 사람은 더 세게 맞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이런 식의 보복은 결국 약자가 마지막에 박살나는 걸로 결론이 된다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는 자신들이 되갚아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끝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세력 불균형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동일하게 보복한다라고 할 때 이거는 불가능한 이쪽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지경까지 실제로 지금 가자지구랑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복은 결코 올바른 방식이 될 수 없는 일인 거고 그것도 더더군다나 더 강력한 측에서 보복을 한다라고 말하는 건 결코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쉽습니다. 참 참혹한 일인 것 같아요.
0: 예.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가장 피해를 입는 이는 힘없는 이들이잖아요. 특히 어린이들의 당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아까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도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으나 여호수아가 지시했다는

0: 말씀하셨잖아요. 권력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건가요?
1: 글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 철저하게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게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제거하라. 명확합니다. 전 세계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건 어린아이 죽이는 종교는 사이비예요. 이건 사이비고 인류에서 반드시 사라져버려야 될 끔찍한, 있어서는 안 되는 집단인 거죠. 이거 전쟁 거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린아이 죽이라고 했구나라는 점에서 이거는 어린아이 죽이라가 아니라 악의 흔적이라도 너네 받아들이지 마라. 그 의미이구나 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약자를 짓밟아버리는 일이 있는 거죠. 그게 왜 생기 할 때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완전히 너무 끔찍한 짓을 자행함을 통해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구약성경 아모스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암몬에게 대해서 심판 선포를 하시는데 이유가 뭐냐?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 중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뭐 이런 언급이 아모스 1장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암몬이 거의 다 이긴 승리에서 왜 상대방의 아이벤 임신부의 배를 가르는 일이 있느냐. 이런 잔혹무도한 짓을 통해 완전히 상대의 기세를 압도해버리려는 뭐 이런 목적이죠. 사실 우리 기억하기도 참혹하지만 임신부를 죽이는 일은 우리 80년 5월 달에도 광주에서도 계엄군이 임신부 그때 8개월이었다고 해요. 그 사람을 향해 조준사격에서 죽여버렸던 이런 일이 있기도 하죠. 그게 전 전쟁이고 힘을 가지고 상대를 완전히 길을 죽이고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려고 한다. 어린아이를 죽인다든지 이런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른다든지 이런 약자를 완전히 짓밟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권력의 본성이다 싶습니다.
0: 그 마태복음의 상황은 이제 전쟁 상황은 아니에요. 헤롯이 유아 학살 사건을 이제 저지르는 그 부분을 보면은 예레미야서의 라엘의 눈물이 인용이 됩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라엘의 눈물?
1: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31장은 북왕국 사라져버린 북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 내용 중에 라헬이 슬퍼 눈물을 흘린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왕국의 주력 지파들 인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북왕국을 향한 애통함을 요셉을 잃어버린 자식을 잃어버린 라헬의 눈물이라는 걸로 예레미야 31장 15절이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울고 있구나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위로를 거절하는 게 자식이 다 사라졌는데 어떤 위로가 통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그 15절 바로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 31장 20절에 가면 하나님께서도 에브라임 때문에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 것 같다라고 해서 자식 잃은 라헬의 눈물 또 에브라임 북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 해서 이 북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머니 라헬의 슬픔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싶습니다.
0: 예. 교수님께서 전에 한 칼럼에서 하나님을 슬퍼하는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1: 그렇죠. 그때 그 31장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을 생각할 때 내 창자가 들끓는다. 그러더니 내가 그를 반드시 불쌍히 여기겠다. 히브리어에 불쌍히 여기다란 동사가 있는데 요 동사가 라함이란 동사입니다. 근데 그 동사에서 생겨난 명사가 뭐냐? 레헴이란 단어가 있는데 여성의 포궁을 가리키는 단어. 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김 우리 한자말로는 긍휼 내지는 측은 이렇게 될 때는 요거 딱 자기 태에 품은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요게 매우 특이하더라고요. 15절에는 자식 잃은 라헬의 슬픔 그로부터 몇 절 후에는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겠다. 근데 거기에 여성의 포궁을 생겨나게 하는 그 동사가 쓰였다라는 점에서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슬픔과 그 백성을 향한 긍휼을 표현하기 위해 어머니로 행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은 어머니가 되셔서 잃은 자식을 향해 슬퍼하며 애통하고 계시더라 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마태복음 2장에서는 헤롯 때문에 이 두 살 밑에 갓난아기들이 다 죽임당했을 때 놀랍

0: 도 마태복음은 거기에다가 그 라헬의 눈물 고구절을 딱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대요. 뭐가 이루어졌지? 아이가 뭐가 이루어진 거지 할 때 굉장히 난감한 것이다 싶습니다만 저는 딱 들어왔던 게 슬퍼하는 하나님. 보통은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라서 위기에서 아이들을 건져주셔야 되는데 건지시는 게 아니라 그 권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학살당한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머니 라헬이 되어서 펑펑 울고 계시구나. 그때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슬퍼하시던 것처럼 이제 이 죽어간 아이들을 두고 하나님은 슬퍼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슬퍼하심, 어머니처럼 슬퍼하심이 우리한테 있는 애도하기를 가르쳐준다 싶은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슬퍼함이 필요하다 싶어요.
1: 예, 강한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좀 다른 모습이네요.
0: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부모님에게 업혀서는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전 그런 상상해요. 자라신 다음에 요 이야기 듣고 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자기는 도망쳤고 근데 그때 너무 많은 아이들은 죽었고 할 때 예수님은 평생 어린아이의 죽음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셨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달리 어린아이에 대해서 애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막지 마라 하신 게 전 예수님 당신은 살아나셨지만 그때 죽은 아이들에 대한 일종의 부채라고나 할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다 싶습니다.
1: 예, 지금 전쟁 속에서 희생되는 어린이들, 아이들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네.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이제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전쟁이 계속 반복됩니다. 갈수록 또 전쟁도 잔혹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전쟁 소식을 TV 화면을 통해서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얼마나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좀 안타까운데 이 전쟁이 계속 반복되는 이 상황,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신앙적으로 경고의 의미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냈고요. 그 편지에서 너네 곧 돌아올 것처럼 그러지 말고 보따리 풀고 집 짓고 결혼하고 그러고는 너네 끌려간 성읍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요거 예레미야가 부탁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는 잠깐이고 영원한 세상을 사모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하나님은 우리한테 편지를 보내서 너네 자꾸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세상 꿈꾸지 말고 여기서 보따리 풀고 집 짓고 결혼하고 너희 사는 성읍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 말씀하신다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최대가 오로지 함께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평화를 소망하기. 사실 이거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철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뭐 아마 정치인들은 혹은 뭐 이런 국가랑 국가들은 온갖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라면 전쟁을 반대하고 끝까지 평화를 위해 추구하고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정의의 열매가 평화래요.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정의가 일상에서 구현되어 갈 때 그 정의가 자라면 열매로 맺히는 게 평화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뭐가 정의냐 할 때 예언자들은 또 구약성경은 놀랍게도 곳곳마다 고아, 과부, 나그네와 함께 살아가기 뭐 이걸 정의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여리고 정복에서 보듯 이방 민족은 다 진멸해 이것만 우리 떠오르는 게 있지만 놀랍게도 성경 곳곳에는 외국인, 나그네라고 불리는 외국인들하고 함께 살아가고 그들도 우리처럼 살게 하고를 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정의로운 삶이야말로 저는 평화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겠다 싶습니다. 그게 예. 우리가 걸어갈 길이다 싶어요.
1: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0: 예.
1: 끝으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땅의 정의와 평화라고 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은 빨리 좀 끝나야 될 것이고 끝날 테지만 이 땅에서 평화가 이루어질까가 그런 날이 올 것인가 기도하시는 분들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0: 저는 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온다고 믿고 살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사실 2000년 전에 곧 오신다고 하셨고요.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0: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라고 믿는 게 시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그 어떤 세상이 되더라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오르는 세상 가능하다를 믿고 살아가기.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는 더 어린아이들이, 외국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안전하게 살수 있는 세상 가능하다를 믿으며 사는 게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다는 것에선 실제 의미.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비관적으로 되어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그런 세상 누려갈 수 있다라고 소망하며 살자 싶어요.
1: 예. 평화가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 주변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노력, 예, 함께
0: 예.
1: 기울여 가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성경 속 사건으로 중동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김군주 교수였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최경배 기자가 진행하는 CBS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CBS 광장 2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장을 지내신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종모 펭귄 각종 과학관장 나오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네. 이종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창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뭐 말씀을 좀 들었는데 아마 그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네요.
4: 많이 불편하셨죠? 예, 예. 죄송합니다.
1: 예.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대멸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4: 예.
1: 사실 우리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종하면 이제 공룡 먼저 떠올리거든요.
4: 예.
1: 관장님도 공룡 얘기하시는 거
4: 그럼요.
1: 좋아하시죠?
4: 그러니까 예. 모든 아이들도 다 공룡의 대멸종을 다 알잖아요. 공룡 언제 멸종했냐? 6,600만 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거의 지름 10km짜리 거대한 운석. 10km면 한라산 높이 5배쯤 되는 거예요. 그 거대한 운석이 시속 7만 km 속도로 멕시코 유카탄반도에 꽝 충돌했습니다.
1: 예.
4: 그 크기의 그 속도인지 어떻게 알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왜? 거기 떨어져 있는 바다에서는 크레이터를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의 규모가 생기려면 어떻게 돼? 크기가 얼마야 되고 속도가 얼마인지 물리학적으로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죠. 근데 그 충격으로 그 열폭풍 나고 쓰나미 나면서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공룡들은 한 30분 안에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그 충격으로 전 세계에 지진이 나고 지진 때문에 화산 터지고 화산이 터지면서 화산재 때문에 햇빛 가리고 광합 쏘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산성비 내리고 기후가 변화하면서 한 20만 년 후에는 육상에는 고양이보다 커다란 동물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다섯 번째 대멸종이었죠. 근데 이런 대멸종이 지금까지 지구에는 5차례가 있었습니다.
1: 예. 그런데 공룡이 멸종해 사라진 게 인간에게는 뭐 도움되는 일이었다고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새로운 게 생겨나려면 그러니까 누군가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되잖아요. 아니 부목사님이 있어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셔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 버티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교수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교수가 돼요? 교수님이 나가셔야지 그 자리에 교수가 생기는 자리 교수 자리 나는 거잖아요.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려면 그 자리에 생태계 빈칸이 있어야 되죠. 네, 그걸 보고서 멸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살았던 생명체의 90%는요, 사실 누릴 걸 다 누리고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슬그머니 사라지면 그 생태계 빈자리에 다른 생명들이 생겨났던 거죠. 근데 지구에 살았던 생명체의 한 10%는 누릴 건 누리지 못하고 그냥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걸 마치 뭐 정리해고 당하듯이요. 정리해고가 뭡니까? 난 이 회사에 더 있고 싶은데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난 더 있고 싶은데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난 누릴 거 못 누렸어요. 근데 혼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단체로 나갑니다. 그걸 보고 대멸종이라고 그러는데 지구에는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결같이

0: 이유가 하나였어요. 다 커다란 급격한 기후변화였습니다. 그 기후변화 원인은 각기 다르지만 네. 그 각기 다른 이유로 결국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생겨서 그 당시 살았던 생명체가 중에 생명 중에 적으면 75%, 많으면 95%가 사라지고 말았죠.
1: 95%면 거의 다 죽은 거 아니에요?
0: 저 95%가 죽었다는 뜻은 뭐냐면 10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백 수천 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95%가 멸종했다는 뜻은 100마리 가운데 95마리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네. 100종류 가운데 95종류는 예, 예. 한 마리도 삼지 못하고 싹 다 죽어서 멸종하고 다섯 종류가 살아남았지만 온전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거의 다 죽었지만 멸종만 당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학교로 치면 100개 학급이 있었는데 95개 학급은 다 전학급 버렸어요. 다섯 개 학급이 남았는데 온전히 남은 게 아니라 한 반에 한두 명 남은 상태. 이게 95%가 멸종한 겁니다.
1: 네. 운석이 지구와 충돌한 것을 시작으로 다섯 차례의 대멸종이 있었다.
0: 그러니까 다섯 번째 예. 대멸종이 이제 운석이 충돌했던 거고 아, 예. 나머지는 그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멸종이 일어났죠.
1: 그런데 지금 여섯 번째 대멸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0: 예.
1: 이런 말씀도 하세요?
0: 과학자들은 한 1950년부터가 여섯 번째 대멸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1: 1950년부터요?
0: 예. 그때가 인류세라 그래요. 왜 1950년부터를 이야기하냐면 그전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 한 12,000년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석기 시대부터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멸종이 시작됐거든요.
1: 네.
0: 근데 현대인들이 우리가 교양인인데 우리 책임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면. 근데 신석기 시대부터까지 멸종한 것보다 신석기 저 때부터 산업혁명 때부터 멸종이 더 많은 거예요. 산업혁명 때부터 괜찮은데 했더니 그러니까 지질학자가 보기에 산업혁명기 한 1820년대에는 특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층에. 근데 1950년부터는 외계인이 와서 보더라도 확실히 다른 지층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1950년 지층을 기준으로 해서 위와 아래가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1950년 지층부터는 전 세계 모든 땅에서 방사선이 검출돼요. 하도 핵실험을 해가지고
1: 예.
0: 또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 그다음에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그 생물학적인 특징도 있는데 1950년 지층부터는요. 전 세계 모든 땅에서 닭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20년부터 전 세계에서 공장식 양계를 시작하면서 닭이 정말로 흔한 음식이 됐거든요. 옛날에는 뭐 사위가 와야 잡는다는 게 아무나 먹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1년에 10억 마리의 후라이드 치킨을 먹습니다. 그만큼 흔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이때부터가 대멸종 시기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 예. 근데 우리가 멸종이라고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공룡 멸종을 떠올리면서 예. 어느 한 순간에 생명체가 사라지는 이런 멸종을 떠올리는데 그런 게 아닌가 보죠?
0: 다섯 번째 대멸종도요. 결국 한 20만 년이 걸렸습니다.
1: 아, 20만
0: 시간이에요.
1: 년이요?
0: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공룡이 30분에 사라진 거지. 그 이제 전체 과정 한 20만 년 걸렸고요. 세 번째 대멸종은 거의 100만 년이 걸렸어요. 아주 천천히 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섯 번째 대멸종은 의외로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멸종 시기에는 온도가 한 5, 6도가 확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하는 거예요.
1: 네.
0: 이렇게 수십만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최근에는 거의 100년 만에 1도가 변했어요. 수십만 년 동안에 5도, 6도가 변하는데 지금 100년에 1도가 변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대멸종은 기후변화가 있을 때 대멸종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지금 기후변화가 멸종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거냐면요. 2만 년 전에서 만 년 전 사이에 그 만 년 동안에 4도가 한꺼번에 올랐어요. 그러면서 지구에는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후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100년 동안에 1도가 올랐다고 했잖아요. 만 년 동안에 4도 오른 속도를 시속 100km로 한다면 100년 동안에 1도 오른 건요. 시속 2,500km예요.
1: 아, 예.
0: 시속 100km 정도로 생태계가 변한다. 그건 동물과 식물도 적응할 수 있겠죠.
1: 예.
0: 시속 2,500km로 쫙 변하니까 동물과 식물이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의 변화는 지난 다섯 차례 대멸종에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빠르게 심각하게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거죠.
1: 예.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섯 번째 대멸종의 과정은 인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군요.
0: 예, 그래서 사실은 간단합니다. 지난 다섯 차례 대멸종의 원인이 뭐냐면 대륙이 이동하고 운석이 부딪히고 화산이 터지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화산 터지는 건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잖아요. 운석이 부딪히는 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이 발달해서. 근데 화산이 터지는 건 못 막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섯 번째 대멸종은 그런 지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사람의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만 변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인 거죠.
1: 예. 근데 한편으로는 좀 무서운 이야기도 있던데 과거의 대멸종의 패턴을 보면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다.
0: 예.
1: 근데 지금 지구상의 최고 포식자는 인간 아닌가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다섯 차례 대멸종 동안에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어요. 근데 지금도 아니 세 번째도 5% 살아남았으니까 이때 우리만 살아남으면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다섯 차례 대멸종을 보니까 우린 자연사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자연 우리 역사에서 배우듯이 자연사에서 배워야 되는데 다섯 차례 대멸종을 보니까 그 당시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 포식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1: 예, 인간이 도구도 쓰고 불도 쓰고 산업 발전을 이루어서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이 대멸종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생명들은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았는데 지구 역사는 처음으로 인간만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꿔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위대함이죠. 근데 그 우리의 위대함이 우리를 스스로 그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1: 예.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멸종 너무나 속도가 빠르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늦추려면 원인을 알았으니까 방법도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지금의 더워지는 이유가 이산화탄소 때문이거든요. 이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나왔냐면 석탄과 석유에서 나온 겁니다. 옛날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잔뜩 있었어요. 그 이산화탄소가 아직 나무를 썩게 하는 미생물이 없던 시절에 그 나무를 통해서 석탄이 되고 또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바다에 있는 여러 가지 조류를 통해서 그게 석유가 된 거예요.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떨어지고 온도도 내려갔죠.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산업혁명 때부터 석탄과 석유를 쓰게 되면서 다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돌아가서 더워지게 됐거든요. 네. 우리 이 원인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죠. 저는. 그러니까 석탄과 석유를 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대책이 뭐냐. 대책을 이미 찾았단 말이죠. 대책이 뭐냐면 이미 해와 바람인 거예요. 아, 해와 바람을 다 할 수 있어 그러는데요. 그 지난 5월 5일 날 12시에 정오에 우리나라가 쓰는 전기의 49.5%를요 태양광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 예.
0: 예, 이미 우리나라 전 세계는 이렇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이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겁먹지 않아도 돼요.
1: 예. 의지만 있으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0: 그렇죠. 이제 과학자들은 기후학자들은 지금의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99.5%는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기술을 사용할 의지가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죠. 그
1: 예.
0: 기술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그 기술에다가 세금을 투자할 생각이 있냐는 거예요. 세금을 투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법과 조례가 필요합니다. 네,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야지 되는 것들이죠.
1: 예. 의지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불편함을 감수하는 노력일 수도 있고요.
0: 그렇죠. 예전엔 정말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쓰게 되면 효율도 없고 되게 비싸질 것 같고 그렇지만 요즘은 사실은 가장 싼 에너지가 태양광과 풍력에 가장 싸지게 됐거든요.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너무나 불편한 거였는데 이젠 그닥 불편한 일도 아닌 게 됐습니다.
1: 예. 크리스천 중에는 이 기후 위기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충분히 능력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나무에 함부로 겁없이 쓰다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잘 극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1: 네. 에너지 생산 측면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예. 말씀하셨고 우리 일상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기후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야 텀블러 쓰면 되겠네, 에코백 쓰면 되겠네였어요.
1: 예.
0: 근데 그 텀블러 에코백 써야 되죠. 하지만 처방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등이 가려운데 허벅지 긁어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을 줄여야 돼요. 텀블러 에코백 쓰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지구는 너무나 플라스틱 쓰레기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서 줄여야 됩니다.
1: 예.
0: 하지만 그걸 백날 쓴다고 이 기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럼요. 거의 역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써야 됩니다.
1: 예.
0: 써야지 되는데

0: 더, 더 큰 문제를 놔두고서 이거 우리 텀블러나 에코백으로 이거 이 문제를 눈 감고 피해가는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코백을 쓰는데 뭐 텀블러 쓰는데요.
1: 예.
0: 왜 그 도서관을 나눠주는 아주 간단한 텀블러 있어요. 투명통에다 까만 뚜껑이 있는 거.
1: 예.
0: 그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0: 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냥 그 멋진 텀블을 막 모으고 있어요. 자기 지구를 생각한다고.
1: 예.
0: 걔 보니까 걔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텀블러 너무 쓰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텀블러가 없습니까? 집집마다 텀블러 수십 개씩 있습니다. 우리 텀블러를 더 만들 때가 아니라 텀블러 갖다가 이걸 활용할 방법을 고민할 때인 거죠. 교회마다 그 카페 있잖아요.
1: 예.
0: 교회 카페에다가 텀블러 다 갖다 놓고 가지고 갔다가 이것도 딴 데 갖다 놓고 재활용을 해야죠. 텀블러 내 거라고 자꾸 가방에만 갖고 다녀봐야 소용없습니다.
1: 사용을 많이 해야 된다.
0: 예. 예.
1: 교회 주차장을 없애거나 교회 버스 운행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0: 저 신앙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갈 때 보면 제가 저는 교회에서 불평을 많이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또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드냐 얘기하잖아요. 주로 나온 게 뭐냐면 그 주차, 그러니까 교회에 온 사람 때문에 주차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올 때 꼭 그 교회 버스 자가용을 타고 가야 될까? 근데 그걸 좀 줄이면 어떨까? 교회 갈 때 대중교통 타고 가면 안 되나? 아, 그러니까 너무 먼데? 그 저는 그랬으면 갔던 교회 가자. 왜 우리 그 목사님 말씀이 다 같은 목사님 말씀이지 왜 그 큰 교회 대형 교회만 가야 되는데 동네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우리 코로나 때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 때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예.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내 신앙이 없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교회 헌금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교회에서 그 가장 덥고 추울 때 난방하고 냉방하느라고 그렇게 막 쓰지 말고 저는 이렇게 왜 한번 제안을 해본 게 교회도 안식이 필요하다. 가장 더운 두 달, 가장 추운 두 달, 1년에 넉 달만이라도 재택 예배를 드려보면 어떨까. 감히.
1: 예, 이거 과학자의 제안입니다.
0: 과학자의 제안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제 안에도 말도 안 얘기 하지 마 그러는데,
1: 예.
0: 전 그걸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신앙이 괜찮았어요. 잘 버텨냈습니다. 그거.
1: 예. 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과학자의 제안이신데, 성경은 또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잖아요.
0: 아니, 모인다는 게,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모일 수 있어요.
1: 예.
0: 아니, 아래 보니까 큐티 같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큐티 하더라고요. 그거 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옛날 다 모여서 하느라고 못 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구역예배에. 큐티하니까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 다 점심 얼른 먹고 모여서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는데 이걸 충분히 사용해야죠.
1: 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드렸는데 관장님은 인류가 우리가 또 교회가 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0: 아, 충분히 할 수 있죠.
1: 할 수 있다고 보세요?
0: 아, 그럼요. 우리는 과학과 기술로 신앙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구를 사랑하고 자연을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품성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품성이 우리 뭐로 나타나냐? 과학과 기술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신감을 가지고선 예. 우리 실천에 나가면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그때 이게 구렁텅이로 빠뜨리시겠어요.
1: 예.
0: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여섯 번째 대멸종이 하나님이 지구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동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1: 예.
0: 우리는 얼마든지 이 유익에서 고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죠.
1: 예. 기후위기 앞에서 교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많은 걸 배워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구역예배에 모여서 1년에 한 번쯤은 뭐 주간을 정해서 이 기후의 문제들, 지구의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강력한 집단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고민하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 거죠. 그 세상을 쫓아옵니다.
1: 여섯 번째 대멸종 속도를 늦추기 위한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노력
0: 네.
1: 예,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예, 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과학 커뮤니케이터 펭귄 각종 과학 관장 이종모 관장이었습니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2: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빈커.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 건설 공제 조합 K-PINCO.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은 성경 속의 전쟁들, 승리와 패배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벌어지는 참상과 눈물도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임을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CBS 광장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경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T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2: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3: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모두 지나가 버리리라. 머무는 것이 비로소

0: 우리에게 가르쳐 주리니. 책 속 이야기, 다이노 마리아 릴케 두이노의 비가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것들을 마주하고 잠시 멈추어 고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1: 꽃가루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알레르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9년 사이에 무려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2: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꽃가루 대처법을 알아봅시다.
1: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메뉴에서 해마 날씨, 생활기상정보, 생활기상지수 순서로 들어가면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 안경, 모자를 착용합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 옷에 묻어있을 꽃가루를 털어주세요. 외출복은 갈아입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꽃가루가 심한 날은 환기를 자제하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세요.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리면 더 편하게 꽃가루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2: 우리의 면역력을 위협하는 꽃가루, 철벽 방어하세요.
3: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4: 광고하기 좋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유정아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엄마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 났어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이순환 우수 제품.
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무상 방문 수거.
9: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기록했던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제자들의 심장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세차게 뛰었을 겁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죠.